가진회상의 세 번째 곡 세령산 감상하셨는데요. 유연숙의 가야금, 손범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처서가 지났지만 날씨가 아직은 좀 더운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휴가 기간도 얼추 마무리되고 대부분 일상에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로 고독, 고요, 침묵, 홀로 있음, 함께 있음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고독 이야기, 고독이란 내가 나 자신과 교제하는 실존적 상태란 말 함께 나누셨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상태를 갖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늘 누군가와 또 무언가와 혹은 어떤 일과 대면해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함께해야 하는 시간을 주로 보내기 때문이겠죠. 휴가를 떠나도 사실 홀로 고독의 시간을 즐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집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가끔은 그룹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 내가 나 자신과 교제하는 실존적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매일의 일상에서도 그런 시간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독한 시간, 침묵하는 시간 없이 인간적 친교에서만 만족을 얻으려는 건 공허하다 하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홀로 있음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 함께 있음은 그 자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시간인데요. 우린 주로 함께 있음의 시간으로 채우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물러나 홀로 고요한 침묵 중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휴가도 대부분 마무리되고 월요일에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야말로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시간을 조화롭게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8월 24일 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 응원 메시지 모두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이 음악도 고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

음악인데요.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 보허사, 아명으로 황하청이라고도 하고요. 일명 현악보허저라고도 부르는 음악입니다. 오늘 보허사 연주는 단제비가 아닌 여러 대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데요. 가야금, 검은고, 양금 합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허사, 아명으로 황하청, 일명 현악보허자라고도 부르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유래된 보허자의 파생음악으로서 조선 후기에 형성돼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곡이죠. 거문고 양금, 가야금과 같은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 보허사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고독은 자신과의 교제의 순간이란 말씀이 아주 멋집니다. 솔리투드의 뜻을 잘 음미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1007님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어요. 또 8239님께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광칠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중거 인심은입니다. 중거라고 하면 가운데 중자와 들 거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중허리 혹은 중허리 드는 자진 한입이란 이름으로도 통합니다. 초장 중간 부분을 높은 음으로 들어서 노래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중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초장 부분 노래할 때 갑자기 높은 음이 나오는 부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특징 때문에 중거라 부른다는 점 감상하실 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거는 이수대엽의 파생곡이라서 속도가 느린 편인데요. 오늘 들으실 우조 중거 인심은 이란 곡은 숙종대의 인물 주의식이란 분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여덟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효제, 충신, 예의, 염치입니다. 이런 덕목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조선 숙종대 무렵에는 효제 문자도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서 팔폭 병풍으로도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 여덟 가지 덕목 중에서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하고요. 제는 형제의 우애, 혹은 또 충성이 있죠. 충은 충성, 신은 신의, 예는 예절, 의는 의리를 말하고요. 염은 청렴, 치는 부끄러움, 이런 덕목인데요. 사람이 인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이 여덟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천만 년 풍우를 만나도 아무런 흔들림 없는 든든한 집과 같다 하고 노래합니다. 인심은 터이 되고 효제 충신 기둥되어 예의 염치로 가죽이 예였으니 천만 년 풍우를 만난들 기울 줄이 있으랴. 남창가곡 우조 중거 인심은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심은 터이 되고 효제 충신 기둥되어 예의 염치로 가죽이 예었으니 천만 년 풍우를 만난들 기울 줄이 있으랴. 남창가곡 우조 중거 인심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여기에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는 여덟 가지 덕목이 더해지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숙종대의 인물 칠원현감을 지냈던 주의식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봄봄님께서 월요일에 생방송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산책지기님 의미 있는 휴가 시간 보내셨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생방송 그렇죠. 반갑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이번 휴가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백성과 더불어 함께한다 하는 세종대왕의 뜻이 잘 담긴 음악

여밀락 합주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의 9월 정기연주회가 다음 주에 열리죠. 어느새 115회 정기연주회가 됐는데요. 9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남산국악당 크라운혜태홀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정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준비했습니다. 이 가사 황계사는 전체가 8마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래할 때 가성, 즉 속소리를 많이 쓰는 곡이라서 발성에서부터 뭔가 아련한 서정을 자아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랫말도 보면 하루아침에 이별한 이미 소식도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매 장의 끝부분에서는 지화자 좋으시고 하면서 역설적인 표현을 써서 노래합니다. 오늘은 전체 8장으로 이루어진 가사 황계사의 노랫말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장 일조 낭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지화자 좋으시고. 일조 낭군 이별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낭군과 이별했다는 의미고요. 소식이 돈절이란 건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죠. 2장 조을 좋은 경에 얼씨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으시고. 주인공 화자의 마음 상태가 참 어처구니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로 보이죠. 그리고 3장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 얼씨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으시고. 육관대사나 성진이 팔선녀 모두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아마도 낭군이 자신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겠죠. 4장 황혼 저문 날 기약 두고 어디를 가고서 날 아니 찾나 지화자 좋으시고. 이 사장에서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장 병풍에 그린 황개 두 나래를 둥덩 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새라고 고기요 울거든 오리아시나 지화자 좋으시고, 바로 이 5장에서는 떠난 이미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의 마음을 포기한 듯 보이죠. 병풍의 그림 속에 황개가 꼬끼오 울거든 오래하시나 하고 표현한 건 이미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6장 달은 밝고 조요한데 임 생각이 새로워라 지화자 좋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생각이 나는데 이 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7장 너는 죽어 황화수 되고 나는 죽어 돛대선 되어 광풍이 건듯 불째마다 어이화 둥덩실 떠놀아 보자 지화자 좋으시고, 이 부분은 두 연인의 사후 희망을 노래했네요. 6장까지 오는 동안 마침내 죽은 후의 희망까지 생각하는 단계로 전개가 됐습니다. 마지막 8장 저 달아보느냐 임 계신데 명기를 빌리렴 나도 보자 지화자 좋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노랫말이 전개됩니다. 전체 8장으로 이루어진 노래 가사 황개사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가사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56님께서 월요일에 산책지기님과 생방을 즐기니 뜻밖의 기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벗어버리니 풍류라는 단어가 가을의 색채와 어울리며 특별한 감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높아진 하늘을 바라보며 들려주시는 음악들을 한 가닥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도 신선한 가을바람이 스며드는 듯합니다. 오늘 아침도 멋진 풍류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여전히 뜨거워도 또 약간 덥죠. 그래도 하늘만큼은 이 가을을 속일 수 없는 듯합니다. 마음에 드는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가을의 색채, 또 음악 한 가닥 이런 표현 참 마음에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아쟁시나위입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은 계면조로 이루어진 음악인데요. 가락을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연주를 펼쳐나가는 음악입니다. 계면조의 진수를 감상하고자 한다면 이 시나위를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에는 원래는 앞에 특정한 악기 이름을 내세워서 무슨 무슨 시나위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시나위라는 이름으로 통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연주자들이 시나위를 독주로 하기도 하고 또 독주 역할을 하는 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악기를 곁들여 연주하는 전통이 생겨나면서 특정 악기를 앞에 내세워서 무슨 무슨 시나위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주 방식은 특별히 1980년대 국립국악원 소속의 민속악단 연주자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연주 전통으로 자리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아쟁과 거문고, 장구징이 함께 연주하는 아쟁 시나위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길의 아쟁, 허익수의 거문고, 윤호세의 장구, 박범태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기 전에요. 잠시 안내 말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11시 강원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강릉평지, 경기의 김포, 하남, 광주, 경남의 통영, 함양 중부, 경북의 구미 예천, 김천 북부, 울진 평지, 부산의 부산 동부,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부권, 충남 공주, 청양, 보령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였습니다. 음악 듣겠는데요. 김영길의 아쟁, 허익수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 박범태의 징 연주로 아쟁 시나위 전해드립니다.

0: 가스름, 굿거리,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어진 아쟁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특별한 선율이 더해진 시나위였죠. 김영길의 아쟁, 허익수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 박범태의 징연주였습니다. 6944님께서 방금 한강을 지났는데 다리 밑으로 유유히 흐르는 은빛 물결이 어찌 그리 고운지요. 쳐서 지난 월요일 아침 싱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9073님께서 국악산책 잘 듣고 있습니다. 경기민요 자주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적벽가 중에 세타령입니다. 적벽가 세타령의 새들과 남도잡가의 세타령에 나오는 새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도잡가의 세타령은 봄이 찾아와서 봄의 기쁨을 노래하는 새들이지만 적벽가의 새들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가 돼서 조조를 원망하면서 우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다른 이름으로 원망할 원자와 새 조자를 써서 원조타령이라 부르기도 하죠.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오림숲으로 도망을 하는데요.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풀어내는 안일이를 마치고 중몰이 장단으로 세타령을 부릅니다. 적벽가 중에 세타령 듣겠습니다.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입니다.
1: 조조가 가다가 목을 움쑥움쑥 움치니 청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만한 중에 말 허리 누울이다. 목은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말마라. 귀전에 화살이 윙윙 오고 눈앞에 칼날이 번뜩번뜩 오는구나. 청욱이 여짜오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들어 사면을 덜어 살펴보옵소서. 야야 친정 조용호냐? 조조가 목을 들어 사면을 살펴보랴 할제 의외의 말 깊통머리에서 메초리 한 쌍이 포르르르르르 날아가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고 야들아 내 목 달아났다. 내 목 있나 좀 봐라. 승상님 눈치 박소. 그 조그만한 메초리를 보고 그다지 놀래실진데 큰 장공 보았으면 참으실 뻔하였소 그리요. 조조 속없이 야야 그게 메초리드냐. 그놈 비록 조그만한 놈이지만은 털 뜯고 가진 양념하여 보글보글보글보글 볶아놓으면 술안주 몇 점 쳤느니라마는. 승상님 이 통에도 입맛은 안 변했소 그려. 조조가 목을 누려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을 하며 울음을 우는 뒤 이것이 바로 적벽강 세타령이라고 하든가 보더라. 산천은 험준하고 숨은 총잡은 뒤 만하게

원장 뼈와 전해 죽은 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상을 원망하여

되면 대런고 개척도 개척도 부랴 어기라 슬피 웃노 으르전 조 혼조 여산 굴량은 쇠지 너여 존 비 노래

진리가 막고 추려하는

고치리 너 고치리 저중 달새 황제야

쳤다오기 화용도가 불어니로다. 척벽 풍파가 삐라 가자 저게 우리 운난 끝에는 검된장졸 갈수록이 얄망고따 복병을 보고서 도망을 간다. 이리 가며 백당 흐르르르 저리 가며 행똥 행똥 사살 맞은 저 할미세 순금과 보스로 내두고 살도 맞고 창흐도 찔려 기하

그렇죠? 사주마 뾰족한 차 진부리로 속태빈 고목 안고 오르며 때 흐르르르 내리며 꽃

0: 된다.
1: 85.
0: 우지 마라. 우지 마라.

0: 지장 죽은 원귀가 나를 얼마여서 우는구나.
1: 할시구와
2: 적벽가 중에 세타령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서용성류 피리 짧은 산조를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참 구성진 가락을 들을 수 있었죠. 서용석 류피리산조였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 중인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서용석 류피리산조는 서용석의 구음으로부터 비롯됐는데요. 서용석은 대금의 명인이지만 그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참 많고요. 소리 속에도 밝은 분이라서 그런 다양한 음악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피리산조도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명인이 피린산조를 만든 일은 특별히

이 피리라는 악기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전에 피리라는 악기가 남도 음악이나 산조를 연주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서용석 명인이 남도 음악에 기반한 피리 산조를 1987년 무렵에 완성했습니다.

주회 때 선을 보였고요. 이내 피리 연주자 한세현, 이영 등의 의해서 다듬어져서 1993년 9월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연주회 때에 서영석류 피리산조란 이름을 쓰고 한세현, 이영의 피리, 서영석의 장구장단으로 발표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전태룡의 소리입니다.

이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가사 백구사의 노랫말이기도 하죠. 굿거리의 그 멋스런 장단, 그리고 전태룡 명인만이 낼 수 있는 특별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음악,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경기민요의 팬덤 현상을 불러일으킨 분이기도 하죠. 전태룡의 소리 왜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중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파묻히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한가한 시간 보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 고독, 고요, 침묵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물러나서 홀로 고요하게 침묵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은 애써서 고요한 시간,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틈틈이 고요한 시간 찾아서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대지의 기운을, 바다의 소리를 느낄 수 있어 그저 고맙다. 사소하고 작은 것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 김남희 작가의 책 우리에게도 고양이 같은 잠이 필요하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작은 것에 눈길을 주고 감동하면서 살아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신주희의 대금 그리고 여러 명의 연주자가 함께한 산사의 풍경 소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하루죠. 아침의 공기도 그렇고요. 피부에 와닿는 감각도 새롭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연을 이어가게 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월요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납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대를 읽고 또 대중과 소통하는 사상가이신데요. 긴 시간 동안 한국 전통 음악과도 깊은 인연을 맺어 오셨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에 담긴 깊은 사유, 그리고 9월에 열리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또 그리고 신간이죠. 도울이 본 부마 시민혁명 이야기까지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0: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자람의 소리로 창작단가 Life is like a dream.
1: 인생 백년 꿈과 같다. 삶의 바람들.

0: 성명 영광의 기억들아 삶이란 것이 아직 맛보지 못한 과자 한 조각을 닮았다니
1: 네, 이자람의 소리로 창작단가 Life is like a dream 함께 들었습니다. 0016번 쓰시는 분께서 더위에 지치는 요즘 오아시스 같은 문화시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하고 기대해 주셨는데요. 바로 만나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도울 김용옥 선생님은 철학과 역사, 종교와 의학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온 분입니다. 동시에 1980년대부터 또 전통음악인들과 교류하면서 철학의 언어로 국악을 바라보는 작업도 이어오셨는데요. 오늘은 도울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 철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사실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과 한 번쯤은 인연이 있겠지 하고 기대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뵙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올 여름은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1: 네, 뭐 공부해야 될 거를 다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0: 와, 저는 그냥 무더위나 뭐 이런 이야기로 나눠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공부하시는 여름으로 보내셨네요. 제가 선생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몇 가지 그 인터뷰 기사를 좀 찾아보다가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그때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첫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 인터뷰에서 인생의 절정기를 80세쯤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몇 해 앞두고 계시긴 합니다만 실제로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인생의 절정기를 좀 지나고 있다 혹은 향해 가고 있다 이런 감각을 하고 계실까요?
1: 그 제가

0: 해야 할 일은 한국 철학사, 한국 사상사를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1: 예.
0: 그거를 그 완성하기 전에는 뭐 생애 절정기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마 90세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계속 10년씩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아, 그 정도로 건강하게 그 한국 사상사를 꼭 완성해 주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또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도올TV인데요. 구독자가 34만 명이거든요. 여기에 꾸준하게 고전 강의를 업데이트 해주고 계시고 이제 제가 거기에서 좀 흥미롭게 봤던 지점 하나는 우리의 소리 시리즈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가야금 산조 감상 같은 어떤 전통음악 콘텐츠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전통음악에 이렇게 또 빠지게 되셨을까? 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0: 저는 뭐 전통음악에 빠진 게 아니라
1: 예.
0: 그 자라나면서부터 제가 뭐 일제강점기를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일제강점기의 그 문화유산이 살아있던 아주 그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전통문화가 외면적으로는 상당히 피폐하게 이렇게 천시를 당하면서도
1: 네.
0: 어떤 의미에서 그 정점에 있을 때 저는 그 음악 속에서 자랐거든요. 주변이 소위 뭐 이렇게 술집 같은 게 많았고 거기에 전부 이 명인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곳에서 내가 접한 노래 소리가 너무도 그 저의 평생을 지배하는 소리들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국악인들을 최근에 사실은 뭐 박범민이나 백대홍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고 또 내가 연극 활동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거는 뭔가 내 삶의 어떤 근원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럴까 아주 저한테는 이 국악이라는 게 너무도 그 절실하고 그 나를 아는데 꼭 필요했던
1: 예.
0: 그런 예술 세계였습니다.
1: 와, 그렇게 엄청난 대답을 해주실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근원적, 왜냐하면 철학을 주로 공부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국악과 우리 전통음악이 나를 알게 해줬고 나의 삶의 근원이었다 이런 대답은 너무 좀 놀랍기도 하면서 반가운데요.
0: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예. 결국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은 감성을 세련화시키는 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1: 네.
0: 이 사람이 지식을 축적하면은 그거는 얼마 안 있어서 잊혀져 버려요. 그 디테일들은.
1: 예.
0: 그런데 인간에게 남는 거는 역시 그 신비적 세계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가는 게 그 소위 우리가 품격이라는 거거든.
1: 네.
0: 인품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냄새가 정말 교양인다워야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태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예술이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뭐 이미 80년대부터 예를 들면 뭐 국악을 작곡하는 작곡가들과의 인연도 있으시고 그때 이미 어떤 뭐랄까요? 공부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그러셨죠?
0: 그 번역이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거든요. 귀국하면서
1: 예.
0: 하버드에서 학위를 끝내고 귀국하면서 제일 처음 한국에 썼던 문장이 이 동양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그 어떻게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번역의 문제. 그런데 어느 날 그 글을 읽고 백대웅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0: 네.
1: 집으로 그냥 당돌하게.
0: 네.
1: 당신 글을 읽고 사실은 그 국악을 자기도 그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 국악을 어떻게 오늘의 음악으로서 보편적인 음악으로서 번역을 하느냐.
0: 아.
1: 예, 그러니까 한문을 가지고 당신은 한문이 단순히 한문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지.
0: 네.
1: 좀 한문이라서 그 읽기 어렵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그 당신이 말하는 보편의 이제 번역의 논리가 적용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0: 네.
1: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자. 나도 네. 궁금하고 배울 네.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때 백대홍 선생은 뭐 국악계에 아주 그 카리스마가 있었으니까.
0: 작곡자이면서 음악학자죠.
1: 예. 음악학자죠.
0: 예.
1: 그래서 그분이 이제 끌어모아서 내 연구 고려대학 내 연구실에서부터
0: 아.
1: 시작을 해서
0: 예.
1: 아마 그 우리나라의 모든 그 국악계의 주요 시어리스트들은 뭐 다 다녀갔죠.
0: 아.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지속이 되었더라고요. 85년부터 87년까지 고려대에 있는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한 공부 모임인데 이름이 악서고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꼭 전통음악만 했느냐 이제 그것은 아니고 여러 학문을 같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번역의 문제라고 그 운을 띄워주셨습니다만 그러면 그 전통적인 것, 한국적인 것을 그럼 어떻게 현대까지도 잘 계승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나누신 건가요?
1: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 육경이라고 그러면은 시서, 예, 악, 역, 춘추 이래가지고 그런 방대한 고전의 세계가 있는데
0: 예.
1: 예만 해도 예기가 있고 뭐 주례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다 살아남았는데 악경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말만 있고 그래서 고대로부터 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기 악기라는 데 이론적인 측면이 좀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의 원리에 관해서 이제 그 3분 손익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그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0: 네.
1: 이제 야심차게
0: 예.
1: 내가 진짜 악경의 그 진술을 전하겠다.
0: 예.
1: 그러면서 악서 고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존자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악서에 관한 한은 이게 고라는 건 거의 유일하다는 의미예요.
0: 아.
1: 고독하다는 의미지만
0: 예.
1: 유일하게 보존된 어떠한 이 고전.
0: 예.
1: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가 읽자. 그 당시에 예.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학에는 제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읽어나갔는데 그 논의가 아주 무지하게 재밌었죠. 그래서 이름도 나중에 우리가 이 모임을 악서에 관한 하나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회다 그렇게 해서,
0: 아, 그래서.
1: 악서 고회라고
0: 아.
1: 그러면서 뭐 서양 음악하는 사람들까지도 뭐 이성천 선생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도 다 와서 참여를 하고
0: 예.
1: 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죠.
0: 그때 그럼 우리 전통에 대해서 품었던 어떤 문제의식과 또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으셨겠네요.
1: 그렇죠. 뭐 그 이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저는 뭐 이 피부로 스미는 거니까
0: 예.
1: 뭐 아주 판소리를 듣거나 뭐를 산조를 들어도 아주 그 아주 심각하게 좀

0: 느끼는데,
1: 예.
0: 이 우리 전통 음악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그 전통 음악이라는 그 형편없는 개념 규정에서 벗겨야 되느냐. 그때만 해도 국악이라는 거 그냥 국악이라는 어떤 그 아주 천박한 세속적인 인상에 의해서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지. 오늘만 해도 이제 오늘날만 해도 뭐 악단 광칠이니 무슨 그 누구야 하여튼 보면은 뭐 무속 음악까지 그냥 동원해가지고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는 게그 당시에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때는 뭐냐면 양안 합주까지도 그 이건 금기지
1: 용인이 안 됐죠.
0: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검은고랑 기타를 합주를 한다는 걸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근데 내가 음악의 원리로 하면 이거 전부 같은 음악이지 이게 어떠한 문화적인 영역에 이렇게 갇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양안 합주라든가 그리고 관현악단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 국악관현악단도 최초로 그 이제 박범은 선생이 그 관현악단을 만들어도 뭐 예를 들면 뭐 가야금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서양 악기처럼 올려놔도 쳐도 되느냐 뭐 그런 것부터 다 시비가 붙을 시절이었거든요. 그 워낙 새로운 방식이고 그뭐 지휘자가 앞에서 이런 거 해도 되느냐 서양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타부를 우리가 다 깨나가면서 국악의 새로운 무대를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쑥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그 임팩트는 아주 세미나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1: 와, 지금 우리가 국악을 만날 때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뭐 양안 합주 뭐 기본이고 뭐 전자기타까지 등장하는 그런 국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80년대에 이미 선생님들과 수많은 다른 선생님들의 논의 속에 뭔가 새로운 형태로 등장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 음악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심, 호기심 그것이 이제 거기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11일과 12일에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열리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을 또 맡게 되셨더라고요. 이 행사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이 자리 수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0: 원일이라는 친구가 워낙 정말 재기 발랄한 사람이고
1: 예술
0: 실력이
1: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원일군은 하여튼 뭐 진짜 그 실기에 아주 능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이론에 아주 강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영암에서 꾸준히 해왔는데 요번에는 조금 차원을 높이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그동안 너무 적조했는데, 가서 좀 음악을 나는 공부하고 들어야겠다. 요새 젊은이들이 산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거를 어떻게 정말 이 새롭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지, 나는 뭐, 11일부터 그 이틀 동안 뭐 공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다니까 내가 전부 참여해서 이틀 동안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부 참여하겠다. 그래야 뭐 공부가
1: 애정을
0: 되지.
1: 보이셨군요.
0: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꼬박 있게 될것 같습니다.
1: 이 시기에 맞춰서 영암에 가시면은 또 선생님도 만나볼 수
0: 그럼요.
1: 있겠네요. 그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뭘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0: 그러니까
1: 어떻게
0: 산조라는 거는 순수 기악곡인데 판소리만 해도 그냥 우리가 판소리를 부르면은 거기에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농부들도 지나가다가 판소리꾼이 저기 하면 그 재미있어서 듣는단 말이에요. 같은

0: 언어가 공유되니까. 근데 이 산조라는 거는 이 순수 기악곡 아니에요, 기악.
1: 네.
0: 근데 기악곡을 가지고 50분이면 50분, 40분 그 정도라는데 그 50분 동안 순수 기악곡을, 그러니까 절대 음악이죠. 그 자체로. 그거를 듣는다는 거는, 그건 보통 그 추상 능력이 있지 않으면 그 문화적으로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산조라서 남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철학사를 쓸 자격이 있다. 왜냐? 그 한국 예술사도 당신은 쓸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그런 잡다한 이런 것에서 이 산조라는 하나의 독특한 양식을, 추상적인 양식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엔조이를 할 수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우리 민족의 대단하다. 이거는 도대체 인도의 라가 정도를 빼놓고는 전 인류 지구 문명 중에서 뭐 산조같이 그 이렇게 섬세한 장단 구조와 이 원칙을 가진 음악, 그러면서도 아주 지극히 감성적이고 성음을 중시하는 이런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그 예술적 가능성을 상징하는 거고, 오늘날 뭐 K컬처다 이런 것도 전부 사실은 이 산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 얼마나 그 뭐랄까요? 산조가 주는 그 감흥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이에 매료가 되셨는지 이전에 함동정월 가야금 산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가야금 산조를 듣고 비로소 한국 사람이 되었다.
0: 저는 사실 귀국하자마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산조, 그러니까 그뭐 김소인이 또저그그 양반 저 국악예술고등학교 만드신 그
1: 박귀희님, 네.
0: 박
1: 예.
0: 선생님 그 보스턴에 와서 연주도 하면은 제가 가서 시중 들고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때
1: 예.
0: 하버드 학생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오면은 꼭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그 운당여관회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악에 뭔가 근데 그 특히 사실은 국악은 이 다양한 유파들이 서로 이렇게 좀 알력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그러나
1: 네.
0: 사실은 김창조라는 분이 영암 분인데 그분이 그 태어난 게 이제 최수훈 선생이 그 교수형을 당한 그 다음 해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이건 그렇게 별로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고 구한말의 분이고 그 3.1 만세혁명이 일어나는 그 해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김창조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산조를 짰다. 이거는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사실은 뭐냐면 그 어떤 프로토타입이 되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 그거를 만든 거죠. 근데 그 뒤로 전수되는 과정은 다양하게. 그리고 이분이 여러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그러고 이제 그들과 가르치면서도 배우고.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제일 그 많이 그래도 가르쳐준 사람이 최옥산이라는 분이고, 최옥산한테서 함동정월 선생이 직접 배웠거든요. 그 함동정월 선생은 제가 자라나는 이 천안 이쪽 온양온천 이쪽 천안에 이쪽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0: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함동정월 선생은 그 최옥산 산조를 직접 이제 배우면서 또 김명환 선생하고 김명환 선생의 그 붓가락에 맞춰가지고 또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가물가물한 거는 그 김명환 선생하고 맞춰가면서 이제 장단을 또 구성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형태의 산조의 틀이 함동정월 선에서 나는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예. 그리고 딴 분들도 다 그 나름대로 예. 각자 다 그 관련이 있어요. 알고 보면 족보가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1: 예.
0: 이거는 네. 그 구한말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그 문명과 문명이 이렇게 바뀌는 하나의 접점의 시기고 또 이 지형 지리학적으로도 소위 이 영암으로부터 저 그 구례까지 이렇게 이르는 해남 뭐 이 구례까지 이르는 이 선이 이 지역이 사실은 그 이 대륙과 이 이쪽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어떤 경계선
1: 네.
0: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게 이게 사실은 예술을 탄생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 네네.
0: 하여튼 이 영암의 아주 그 월출산의 그 아주 뭐 사실 월출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사실 금강산 못지않아요. 월출산은 작 규모가 작다는 것 뿐이지 그 월출산은 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아직은 정말 보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그걸 쳐다볼 때 저기서 산조가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1: 예.
0: 생각을 하는데
1: 예.
0: 하여튼 그 산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실 뭐 트로트 가수라고 그래봐야 거의 half는 국악 출신이에요. 그리고 목소리가 튀어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아주 이 산조 이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1: 대부분이죠. 예.
0: 그러니까는 하여튼 나는 이 산조는 우리 민족의 문화, 그러니까 예술, 철학, 뭐 종교 이 모든 것의 정화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자, 이렇게까지 우리 선생님이 산조의 매력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가야금 산조 한바탕이 보통 1시간 이상 되는 긴 곡이라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가운데 한 대목만 짧게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음악인데요. 가야금 함동정월 북 김명환의 연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중몰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함동정월 가야금 김명원의 북으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중몰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새싹으로 처음 오신 분 5894번 쓰시는 분께서 국악 이야기 철학적 깊이를 헤아려 봅니다 라고 네,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또사님께서는 아 도울 선생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510번 쓰시는 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도울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반겨주셨습니다. 아,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도울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2026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소개를 통해서 산조 정신 그리고 산조가 가지고 있는 깊은 매력에 대해서 또 그 깊은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홈페이지 가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전통 산조를 선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전자기타로 연주하는 새로운 산조 공연도 있고 포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도 있고 개인적으로 선생님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1: 저는 그 베토벤이 뭐 심포니를 쓰듯이 예. 그런 수준의 어떠한 이 동서 이게 뭐 이걸 구애 없이 왜 그런 서양의 낭만파하고 뭐 고전파의 음악을 들으면 정말 그건 대단한데 네. 왜 그런 심포니 하나를 산조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쓸 수가 없는가. 서양의 이 연주가들이 그 곡을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고 달려들 만큼 탁월한 네. 음악은 왜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음악이라고 그러면 전부가 그 이상한 아주 익스페리멘털한 실험적인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산조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형식인데 그때만 해도 양반들이 듣기에 이거는 흐트러진 가락이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그게 제멋대로 막 논다. 이렇게 그 이 비하시켜 가지고 쓴 말인데 네. 산조라는 게 네. 그러나 그 산조라는 건 알고 보면 그게 허튼 가락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치밀한 이 음악적 원리와 구조를 갖추고 또 이 아주 이 소리가 아주 그 뭐 이 질적인 데까지 다 그냥 그 농연의 맛이라든가 이런 게 뭐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새롭게 네.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창작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그 왜냐하면 산조라는 거는 이미 한 1920, 30년대에 완성이 된 거예요. 각 네. 그 가야금뿐만 아니라 다 모든 악기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단소 산조까지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새롭

0: 쉽게 그 산조를 창조해야 될 그런 시기고 이런 네네. 거를
1: 예.
0: 부스트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암에서 이제 오래 지나면은 뭐 새로운 그 산조 작곡자들에게 진짜 그 김창조 상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1: 네.
0: 주는 예. 그런 어떤 이 페스티벌을 좀 하고 싶다.
1: 예. 그래서 그 뭐 주제도 그렇고요. 보면 산조는 결코 전통 음악이 아니다. 최근 세의 컨템퍼러리 음악이다. 박제화된 산조에서 살아있는 산조로라는 제목의 뭐 포럼 좌장도 맡으시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산조의 새로운 또 다른 장르 음악과의 융합, 협업, 변주 그런 새로운 형식을 아마 이번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얘기 더 나누고 싶은데 또 선생님이 쓰신 신간 책 소개도 좀 해드릴까 해서 말씀을 사실 듣다 보면 이제 우리 음악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의 시선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고 결국 한 곳에서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라를 나눠서 이건 서구 음악이다 또 우리 국악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 내신 책이 부마 항쟁을 다룬 새 책이거든요. 제목은 도리본 부마 시민혁명 이 책입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선생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떻게 집필을 하게 되셨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0: 그러니까 부마 사태라고 보통 우리가 잘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1: 예.
0: 그 이 이제 역사를 바라볼 쪽에 우리는 이 현대사를 바라볼 쪽에 동학혁명도 꼭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말하니까
1: 네.
0: 동학혁명을 비하시키는 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농민은 농민이 아니라 거의 그 국민 전체였는데 그걸 갖다가 꼭 농민으로 예. 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꼭 그 이 3%도 되지 않는 이 특수 계층의 혁명처럼 젊은이들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민중 전체의 업라이징인데
1: 예.
0: 그래서 그게 동학혁명인데 그 동학혁명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꼭 농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에도 우리가 이제 4.19는 사람들이 그 이승만 정권이 타도됐기 때문에
1: 네.
0: 그 4.19 혁명이란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쓰는데 그 외의 것도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뭐냐면 그 18세기 말기에 이렇게 바스티오 감옥이 터지고 그 뒤로부터 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고 하여튼 나폴레옹 왕정의 그 등장이고 뭐 이러면서 뭐 7월 혁명, 2월 혁명, 파리 공화국까지 근 한 세기를 다 그게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1: 네. 이게
0: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는 어떤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혁명도 뭐냐면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20세기를 통해서 19세기 말기로부터 20세기를 통하여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혁명의 열기가 지속된 문명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단순히 학생 데모라는 개념에서 자꾸만 본단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 부마 시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부마 사태가 아니라
1: 네,
0: 이거는
1: 네. 예.
0: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것은 비록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그 점화에 의해서 발화가 됐지만 참여한 거 보면 시민들이 참여를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역사는 끊임없이 이 혁명의 역사다. 일본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나 중국에는 물론 공산혁명이 모택동의 공산혁명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혁명은 너무 이념화돼가지고 그 이렇게 우리처럼 끊임없이 그 혁명이 발전되지를 못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거의 19, 20세기 전

0: 전체를 통해서 21세기까지 이렇게 그 혁명이 진행되는 역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막강한 군사 정권의 이 폭력을 종식시킨 사건. 이 지구상에 어느 문명도 그 정도의 그 포갑적인 군사 정권을 갖다가 전복시킨 거는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복이라고 하는 거를 이 김제규의 총으로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김제규의 총이 아니라 이 부산 마산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본 김제규가 그 열기를 완성시킬 사명을 가지고 나는 유신의 심장을 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부마 사태라고 하면은 부마 사태와 궁정동 사태는 하나의 시민혁명 개념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물론 김제규에 대한 역사적 평가, 우리가 가치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그이 부마 항쟁으로 우리가 주로 부르고 있는 이 이름의 이제 제명명인 것 같아요. 시민혁명이라고 규정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왜 선생님은 이 시점에 이 부마 항쟁, 부마 시민혁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0: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정치가 이렇게 멋있게 돌아가지 않은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게이 호남과 영남의
1: 갈등.
0: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참뭐 현명하게 길을 선택하고 있지만은 이 영남 지역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남 호남의 이런 우리가 서양악과 뭐이 고전음악의 우리 전통음악의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처럼 이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이 경상도 지역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모든 진보, 모든 레디컬리즘의 본산이라고 하는 거를 뭐 동학도 경주에서 일어난 거고 무슨 4.19 혁명도 대구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그뭐 하여튼 이 모든 게 그래가지고 이 부마 시민혁명에 오기까지 부산 마산 지역도 완전히 이게 혁명의 아주 센터 노릇을 한 건데 여기가 아주 무슨 꼴보수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역사가 근원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상도 지역에 이 양심적인 지성인들의 노력을 내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한국의 레디컬리즘에 근원적인 이 혁명의 열기를 역사에서 확창시키려면은 부마 시민혁명을 이렇게 리프레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1: 아까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의 과정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한 시점에 뭐그 혁명만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책에서 이 부마 시민 혁명을 소개하시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동학 혁명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실 한국 근현대사를 총체적으로 이제 짚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실 때그 한국 현대사 전체 흐름 속에서 부마 항쟁이, 부마 시민 혁명이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은 현대사이다라고 볼수 있는 바로 그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그러니까는 이 부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로 왜곡이 된게 뭐냐면은 이그 뒤로 소위 말해서 5.18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서울의 봄뭐 하여튼 그 좌절되고 그러면서 예 6월 혁명이라고 하는 사태까지 쭉 흘러가는 것이 전부 아주 카오틱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가 이렇게 더

0: 전두환의 더 엄혹한 압제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전두환은 그저 박정희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여진이고 가야금으로 치면 그건 농연 수준이라고 농연으로 울려 퍼지는 거지 그거 새로운 음을 튕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0: 시초에 놓아야 되는 중요한 사건인데
1: 네.
0: 이것이 뭐냐면 앞뒤 여러 사건들에 의해서 그냥 궁정동 사건이고 뭐 5.18 이렇게 하면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냥 휩쓸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1: 네네.
0: 그러니까 이걸 살려내서 부산 사람들에게 마산 사람들한테 새로운 프라이드를 주고
1: 예.
0: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보다 우리가 그냥 평심하게 아주 공평하게 진실하게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의 관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중석 교수라든가 한홍구 교수와 같은 아주 현대사의 학자들이 이 책을 상당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이 좀 널리 읽혔으면 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아주 절절한 소망이죠.
1: 절절한 소망입니다. 네, 책의 제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우리본 부마 시민혁명입니다. 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뭐 돌아보는 일에 뭐 꾸준히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고 계신데 당연히 그것은 1차원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자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현재 우리 의식을 좀 깨우는 그런 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많은 특히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뭐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를 그냥 과거로 묻어두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역사를 또 이렇게 재조명해 주고 계시니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0: 뭐, 저는 뭐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철학도 현대사적 관점을 떠나서 사실 철학이라는 게 성립 안 해요.
1: 예.
0: 하이데거의 뭐 철학이다 그러면 하이데거가 처했던 그 현대사의 어떤 핵심적 문제가 그 사상에 결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역사를 현대사를 모르고서는 올바른 그 역사의 관점이 쓸 수가 없고
1: 네.
0: 역사의 관점이 쓸 수가 없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철학하는 사람이 아무런 그 공헌을 못해요. 현실에. 사실은 거의 정말 외롭게 제가 투쟁하고 있는 편인데 현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현대사를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고조선의 역사까지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모든 철학은 현대사다 하는 얘기를 항상 하고 그래서 제 제자들은 항상 이 한학의 아주 깊은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사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할 때 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한 논의가 오갑니다.
1: 네, 예. 아유, 선생님 시간이 야속할 지경입니다. 어느새 시간 이렇게 흘렀는데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6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그 역사를 돌아보는 일과 더불어서 지금 현대인들이 꼭 품었으면 하는 질문과 그리고 이런 어떤 인식 변화 그런 게 있다면 선생님으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0: 뭐 제가 건방지게 그 거대한 주제에 어떠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우리나라는
1: 예.
0: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실은 옵티멀 스테이지에 있거든요. 가장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아주 여태 우리가 얼마나 그 외국에 의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비하당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BTS도 아리랑을 가지고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지금
1: 네.
0: 이런 시점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공부도 더 해야 되고
1: 예.
0: 현대사에 대한 것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신문들에게서 얻는 뭐 그런 피상적인 정보보다는 그걸 철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는

0: 그러려면은 진실한 토론을 해야 되고 다른 관점을 수용해서 역사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원효가 말하는 큰 마음, 이 대승이라는 게큰 수레라는 의미인데 이거 이게 결국 큰 마음, 일심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원효가. 그러니까 그 일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그거는 중생심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은 서로를 용인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 patience, 인내를 가지고 그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무조건 당파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묵살하거나 자기 견해만을 주장하는 그런 식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너그럽게 이 역사를 끌어갈 필요가 있다. 상당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가장 좋았습니다. 넉넉하고 너그럽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씀 함께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돌 김용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1일과 12일에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김창조 산조 페스티벌 그리고 선생님의 신간 도우리본 부마 시민혁명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9077번 쓰시는 분께서 도울 선생님 늘 건강하시라고 또 이렇게 인사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쓴 글이 우리 민족 전체의 슬픔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호소이며 객관적 저작이 아닌 깨달음의 떨림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의 말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원장현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시나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언젠가 추석 명절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졌던 해를 떠올려보면 요즘의 무더위는 언제쯤 고개를 숙일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은 바람에 결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아무리 지독하게 기승을 부리는 더위라도 결국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것이 계절의 순리겠죠. 그 계절의 흐름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느덧 여름방학이 지나고요. 이번 주부터 하나둘 개학을 맞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길었던 여름의 열기도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비워줄 채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새로운 계절을 마중나가듯 오늘 하루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공명의 연주였어요. 구름 위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들 방학했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개학을 얘기하게 되네요. 요즘은 학교마다 재량껏 방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개학이 일률적이지는 않은데요. 이번 주에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너무 방학이 짧다고 막 툴툴대고 가던데 다시 가방을 싸는 아이들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반가움 뒤로 짧았던 휴식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올 테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름 내내 북적이던 집안을 뒤로하고 비로소 차 한 잔 마실 여유를 찾지 않았을까 싶네요. 모든 시작과 끝에는요, 늘 이렇게 아쉬움과 반가움이 번갈아 깃들기 마련인데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또 시끌벅적했던 방학도 그렇게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가오는, 다가올 가을에는 지쳐있던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시원하고 정겨운 기운들만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봅니다. 현대 휘몰이 감상하실 텐데요. 박은하의 검은고, 한솔잎의 장구, 권병호의 아코디언 연주예요.

현대 휘머리 감상하셨는데요. 박은하의 검은 고, 한솔잎의 장구, 권병호의 아코디언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함께하는데요. 1부에서는 오늘도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박희영 작가의 묵은본 음악방송 제작기 중에서 일부분 나누겠습니다. 대구의 한 방송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하죠. 조선시대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단가 사철가를 재해석한 곡인데요. 예락의 노래와 연주로 사계 전해드려요.

하지 마라. 아까 온 청춘이 다 늙는다.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아까 온 청춘이

사철가를 재해석한 곡 사계 듣고 오셨는데요. 예락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흘러가는 계절 속에서 그리고 시간 속에서 즐거움 하나쯤 찾을 수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져가는 사람에 대한 애절함을 그린 곡입니다. 한다해 해금연주로 한 달 듣고 오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프롬부터?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설치하면 안 돼요? 신곡 때문에 섭외에 응한 건데 신곡 망칠 순 없잖아요. 잠시 침묵하던 PD는 프롬프터 설치는 불가하지만 프롬프터를 대체할 무언가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네? 있어야 할 것도 없는 이 열악한 방송국에 프롬프터를 대체할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요? 도대체 그게 뭐냐는 나의 질문에 PD는 자꾸만 뜸을 들였다. 잠시 후 내 귀에 꽂힌 PD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가 제시한 프롬프터에 대한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대자보 쓰면 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PD는 당시 단발로 참여하던 음향팀에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장비는 세팅되어 있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1년 가까이 모두를 괴롭힌 문제의 원인은 누군가의 뻔뻔한 기만이나 악의가 아니라 그저 장비의 부재에 있었다. 다음 녹화 때 인이어 컴바이너를 설치하니 가수들의 인이어 끊김 불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마터면 모든 가수를 청력 저하자로 오해할 뻔했다. 그날 밤 텅 빈 무대를 뒤로 하고 퇴근하는 길에 PD와 둘이 생맥주 잔을 부딪혔다. 손끝이 얼얼할 만큼 차가운 맥주 잔을 쥔 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단순하다면 단순했던 문제 해결 과정이 우습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다. 아주 조금씩 뿌듯함도 스며들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들었던 우리의 프로그램이 수모를 겪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조금씩 근본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

알고리즘이 터져서 대박이 나거나 하는 기적은 없었다. 다만 우리의 영상은 천천히 국경을 넘었다. 어느 날부터 영상의 댓글에 낯선 언어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영어는 물론 태국어의 아랍어까지. 번역 어플을 돌려가며 각양각색의 댓글을 읽었다. 누군가의 팬이라서 찾아온 사람, 알고리즘에 이끌려 우연히 노래를 듣게 된 사람 등등. 우리는 그 반응 하나하나에 무척 행복했다. 수많은 댓글 중 아직도 잊히지 않는 글이 하나 있다. 우리와 낮과 밤을 거꾸로 쓰는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고백이었다. 사는 게 너무 버거웠던 어느 날, 그때 들은 이 음악이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무대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지금 이곳이라고 답하고 싶다. 서울이든 대구든 대형 홀이든 좁은 스튜디오든 메인 스테이지든 변방의 무대든 누군가의 음악이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킨다면 거기가 가장 좋은 무대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무대로 기억된다.

대금이 누나의 연주로 희망가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박희영의 묵은본 음악방송 제작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대자보 쓰면 됩니다 라는 그 엉뚱한 대안에 웃음이 피식 나기도 하고요. 차가운 생맥주 잔을 기울이는 두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원인도 모른 채로 밤새 속만 태우다가 막상 답을 찾고 나면 에이 겨우 이것 때문이었어 그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일들도요.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어설픈 실수 그리고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하나씩 채워가는 모양이죠. 누군가에게는 허술해 보였을지 몰라도 열정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지구 저 반대편 시청자에게도 진한 감동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일터나 일상이 조금 고되게 느껴지더라도요.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가는 나 자신에게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박희영 작가의 묵은본 음악방송 제작기와 함께 해봤습니다. 찬란하게 빛날 나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곡 감상해 볼게요. 서도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서도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틀 감상하셨어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인과율이라는 곡인데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뜻으로 자연의 법칙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연에 순응할지 아니면 도전할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곡이에요. 안은경의 피리와 태평소, 임용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인과율 만나보시죠.

0: 인과율 듣고 오셨어요. 안은경의 피리와 태평소, 임용주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서도 12작가 중 관동팔경 준비했는데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명승지, 동해안 8곳을 노래한 소리예요. 김무빈의 소리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1: 동해가 망망하여 물과 하늘 안 비치라.

태양 팽팽 저 철선아 니 어디로 가는 길고 흉해호 탕탕하니 망야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0: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군밤 타령 만나보셨어요. 김서하의 해금 연주로 블루스토리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에는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하고 있죠.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야간 통행 금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흥보가 가운데 밥 던져놓고 받아먹는 대목 감상해 보실까요?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입니다.
1: 한참 쪼하라고 철구 때 춤을 추었겠다. 여보 시험 마늘에 우리 굶지러든 속에 쌀버짐이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괴식이 몇이지? 내가 자식놈들이 멋지 많던지 몇 놈이 된 줄 모르겠어. 가만있자. 아리랭이, 다리랭이, 금행이, 노랭이, 백산이, 아이 흥보가 아들 이름을 짓는 데 전부 개 이름으로 좀 전부 지었겠다. 가만있거라 시해보자. 옳지. 자석이 아홉, 우리 내위 하모니 11호구나. 아, 궁통 속에 한 앞에 쌀 한 섭성 못 먹겠는가? 쌀 11섭만 파버리라. 밥을 해제끼러 온 것이

단마직이 그런 모델이 보다 더 크겄다. 흥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놈들 굶지러도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밤 영을 내리는 뒤 너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나 밥으로 목을 베리라 해놓으니까 그래도 자식놈들이 자기 아버지 영을 꼭 지키든가 네, 그저 왼통 철안 나가듣기 하려고 그냥 탁 쪽을 주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영리들 가랑 치닫고 실적에 너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밥 먹어라 하니까 왼통 철안 나가듣기 위앙 소리만 났지 자식놈들은 하나도 없어졌겠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아 이놈들에게 어째게 세계 갔던지 밥속 가서 푹 패키가지고 속에서 벌겋지 그냥 나무 좀 먹든 먹고 나오는 뒤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거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여보시오 마늘에 내 평생의 원인이 나 그 꾀를 화씩 벗고 나도 밥속 가서 푹 파묻혀 먹어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비는데 한 명도 한 것도 그렇게 못인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규격이 나오고 조금 맛있어 먹소. 흥부가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훅 어깨너머로 던져갖고 두께비 파리 자묵도 딱딱딱 받아 먹는데 밥 먹는데 무슨 박자가 시대야만은 그래 밥 먹는데도 힘으로 달아나 먹고 밥을 먹어 먹었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하라고 밥을 먹는다.

묶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돈을 돈 뭉치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어찌 밥을 먹으러 왔던지 밥이 사람에게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눈이 꼽고 흥모가 죽게 되었구나. 흥모만 말하랴 밥을 먹다 가만히 보지 자기 정념이 죽게 되었는디 흥모만 하랴 놀래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 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렁찌르
쌀 석섬은 너무 컸구나. 흥부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겄다. 이때 흥부 큰아들님이 썩 들어오며 채끼밥 물터먹었다. 옆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배비가 모시고 어떻게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네 아들만 더 원망을 한단 말이오.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지. 쉬고. 그니 아버지 이게 배가 배요.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봅시다. 탁 튕기더니까 애체게 밥을 먹어놨던지 배가죽이 장국가죽 뛰어가고 땡이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 것 같더라. 배꼽이 있는 때가 녹두알 내려가지고 똘똘 뭉쳐서 나가는 뒤 핑기쳐 나간 소리가 팽팽팽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히겠다. 흥부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땡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갖고 우 달려서 이놈이 땡그랑 탁 튕기고 저놈이 튕기고 땡그랑 장다이 맞기도 했겠다. 흥부자식들이 어떻게 좋았던지 거기 배를 그냥 눌리면서 꾹 눌리던 것이 이때 흥부가 어디 살았는 거에는 파랭치 제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운붕 열째로 그냥 넘어다 나오니까 그 눈부서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개 살같이 그저 붉은 두름이 내려보니까 그거 저렇게 놀래놨던지 황룡을 나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해가 운붕

0: 시절은 그냥 매태 풍년이 들어갖고 잘 되었지. 이거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그 제대미였다.
1: 흥보가 가운데 밥 던져놓고 받아 먹는 대목이었어요. 강도근의 소리, 이성근의 북장단이었습니다. 하루를 다 마치고 밤에 잠잘 무렵이 되면 참 이상하게도 속이 헛헛해서 자꾸 야식 생각이 난다라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는 그저 출출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요. 밤마다 습관처럼 뭔가를 찾아 먹는 일이 한참 동안 반복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식탐이나 의지 부족이 아닐 수 있어요. 낮 동안에 쌓인 스트레스와 또 불규칙해진 생활 패턴이 밤 시간에 허기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먹으면서 당장의 고단함을 잠시 달래보지만 늦은 밤에 뭔가를 먹고 나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다음 날의 피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죠. 전문가들은 밤마다 반복되는 이 습관을 그저 억누르고 참으려고만 하기보다는 낮 동안의 식사 시간과 수면 리듬부터 차근차근 좀 점검해 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하루 세 끼를 제때 챙기고요. 저녁을 너무 부실하게 먹지 않는 작은 변화부터가 시작인 셈이죠.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자책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목을 먼저 축여보시면 어떨까요? 음식으로 하루의 끝을 메우기보다는요.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규칙적인 일상으로 몸과 마음의 무게를 좀 가볍게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음악으로도 일상의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죠. 긴 호흡으로 잠시 낮의 여유를 느껴보실까요? 검은고 앙상블 다비의 연주로 자장가 전해드립니다.

자장가 듣고 오셨어요. 검은고 앙상블 다비의 연주였습니다. 밤바다를 걸으며 느끼는 몽환적인 선율 함께 감상하시죠. 루츠 리듬의 노래와 연주로 걷다 보니 전해드릴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 야간 통행 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종이 다 울렸다. 어서 도성문을 닫고 순찰을 시작하세. 아, 날마다 종소리 듣고도 허둥지둥대는 선비들이 꼭 있구먼. 오늘 밤에 어슬렁거리다 걸리면 곤장 세례를 면치 못할 테니 불빛 하나 놓치지 말고 바짝 감시하게. 헌데 저기 저 선비는 누군가? 어디? 아하, 이대감댁 둘째 도련님이로구만. 또 어디 기방에 다녀오는 게지. 늘 통금에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잡어 말어? 아, 잡아야지. 나라의 법이 지엄한데. 잡아서 혼쭐을 좀 내자고. 어서 가세나.
0: 인정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도성의 문이 굳게 닫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던 한양의 밤 풍경. 오늘날 우리에게도 야간 통행 금지는 그리 낯설지 않은 역사 속 풍경인데요. 조선시대 역시 도성의 치안과 통제를 위해 엄격한 야간 통행 금지, 즉 야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행금지 시작을 8호로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한데요. 사실 통금의 시작을 알린 신호는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밤 10시 무렵 종로에서 종을 28번 치면 도성의 문이 일제히 닫히고 본격적인 통행금지가 시작됐죠. 반대로 8호는 새벽 4시 무렵 종을 33번 쳐서 통행금지가 풀렸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도 도성문은 인정에 닫고 8호에 연달하고 명확히 기록돼 있는데요. 인정종이 울린 뒤 새벽 8호가 울릴 때까지 허가 없이 밤거리를 거닐다가 포도청 술라군에게 적발되면 체포되어 곤장을 맞아야 했습니다. 특히 깊은 밤인 삼경에 다니다 걸리면 곤장 30대를 맞아야 할 만큼

체포된 시간대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랐는데요. 도성의 질서와 통제를 위해 엄격히 운용되었던 조선시대 야간 통행 금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공상명월의 연주로 술락꼭질 전해드렸는데요. 술락꼭질은 조선시대에 궁궐과 도성을 순찰하던 술라와 또 아이들의 놀이죠. 숨바꼭질의 꼭지를 합친 말이에요. 전통 장단의 대비와 모던함을 담아서 긴박하면서도 익살스럽게 표현한 곡 감상하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야간 통행금지 이야기였는데요. 종소리에 맞춰서 도성 문이 잠기고 고요한 정막 속에 술라군의 발자국 소리만 울리던 한양의 밤. 원칙적으로 인정이 치면 아무도 다닐 수 없는 엄격한 규율의 시간이었지만 최소한의 예외는 존재했어요. 아이를 낳거나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혹은 부모상을 당해서 급히 가야 할 때처럼 합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밤길을 통행할 수 있는 허가를 주기도 했는데요. 국가의 통제와 질서라는 그 엄격한 법도 아래서도 삶의 불가피한 순간들 앞에서는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뒀던 셈이죠. 인정에서 파로까지 종소리 하나로 도성의 밤을 묻고 또 풀었던 조선시대 야간 통행금지 살펴봤습니다.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의 야간 통행금지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황호준 작곡의 둥근 달 휘영청 감상하시죠. 고은기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꽃은 개수나무 준비했어요. 달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오방가르드의 노래와 연주로 개수나무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누군가는요, 이곳을 오자마자 집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지는 곳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곳은 바로 회사죠. 일터. 막중한 업무와 소모적인 관계들. 신기한

신경 쓸 일들로 가득한 일상 속에 있다 보면 가뜩이나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인데요. 특히 월요일에는 주말 동안 잊고 지냈던 피로감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요, 가만 보면 이 무게감 또한 월요일이니까 힘들겠지 하고 미리 지레짐작해버린 우리 마음이

바로 월요일일 겁니다. 월요병 대신에 작고 소소한 즐거움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한 주의 시작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밴드 악당광칠이 6년 만에 새 정규앨범을 내놓고 오는 9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단독 콘서트 넥스트 저니 착신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2020년 2집 이후 처음 선보이는 3집 앨범의 신곡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황해도 지역의 옛 민요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악당 광칠만의 개성 넘치는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펼쳐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제목인 착신엔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신기기로 신호가 도착한다는 뜻과 함께 신이 깃든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는데요. 정형화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음악으로 전합니다. 무대도 색다릅니다. 조명과 기계장치를 무대 뒤에 숨겨두는 대신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 위에 배치해 음악에 반응하도록 구성했는데요. 두 보컬의 목소리와 전통악기의 연주에 따라 빛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음악과 시각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악당 광칠의 새로운 여정, 넥스트 저니 착신은 9월 2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우와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 내일이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국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을 통해 익숙한 우리 음악을 새로운 울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검은고 허윤정, 대금의 류근화, 소화쟁 이화연, 검은고의 도경태, 장구 김소라 등 실력 있는 국악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만나보는 공연 내일은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창극에서 출발해 세계 음악극으로 여정을 넓혀가는 축제를 만나보시죠.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가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라는 부제처럼 우리 고유의 음악극인 창극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에서 태어난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축제인데요. 지난해 일본과 홍콩의 전통음악극을 소개한 데 이어 올해는 태국의 전통 가면극 콘과 중국 상하이의 경극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립극장이 직접 선보이는 작품은요. 국립창극단의 귀토를 시작으로 국립극장 기획공연 옹옹옹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창극콘서트 흥보 박을 타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국내 초청작도 다채롭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도가비댁 수레노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해녀탐정 홍설록, 혜성컴퍼니의 백만사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와 음악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여기에 해외 작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국문화예술부 왕림무용단과 상하이 경극원이 초청돼 우리 창극과는 또 다른 전통의 음악과 춤, 몸짓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음악극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전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노래와 춤, 몸짓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창극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세계의 무대와 만나고 또 다른 전통의 이야기가 우리 곁으로 건너오는 시간. 201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 우리 창극의 오늘에서 출발해 더 넓은 음악극의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처서가 어제였는데요. 처서 매직 없을 거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없네요.
1: 덥죠.
2: 더워요.
1: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전국 대부분이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태풍까지 세 개가 줄줄이 지금 북상 중이라서 올해는 가을을 조금 오래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 또 기다려야 돼요.
1: 기다려야죠.
2: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1: 대체. 기다려야죠.
2: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기다리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1: 뭐 우리가 맛집 앞에서 줄 서는 거, 또 은행에서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거, 또 인터넷으로 각종 뭐 예매할 때 또 기다리고 이런 거 못하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2: 예, 네. 저요. 네.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가을도 그렇고 줄서기도 그렇게 꾹 참고 기다리면은 또 언젠가는 그래도 오는 것들이 있긴 하죠.
1: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일, 어떤 약속이나 희망을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자, 즐거운 오후 2시 청취자 여러분을 기다리는 여기는 국악방송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고레아의 완니 듣고 왔습니다.
1: 안 그래도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갑자기 슬슬 또 이 참기가 힘들어지는데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계속 그 이거 동근 씨 목소리인가요?
0: 맞아요.
1: 아, 굉장히 짜증났어요.
0: 더 쓸렸다.
1: 계속 물어봐.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0: 아, 다 왔어. 다 왔어.
1: 어디까지 왔니?
0: 이제 앞이야, 지금.
1: 아. 3272님도 이 기다림, 인내심 하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너무 덥네요. 얼굴에서 그냥 땀이 줄줄줄. 인내심이 바닥날 지경입니다. 하셨습니다.
0: 지금. 다 그래요, 진짜로.
1: 그래서 다시 에어컨을 가동한 집들이 꽤 있어 보여요.
0: 네.
1: 저희 집도 지금 다시 켰습니다. 지금.
0: 네.
1: 아, 그래도 이제 9월이 오고 있으니까 아, 기다리기 힘드시더라도 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이번 한 주도 함께 잘 건너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김영기 님도 쳐서

0: 기사가 지난주인데도 폭염특보라니 여름 날씨가 물러가기 싫은가 봐요 하셨는데 참. 그러게나 말입니다. 에이. 끈질기게 여름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그래도 달력을 보면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1: 꺾일 거예요.
0: 네, 꺾일 9월도 거예요. 금방입니다.
1: 맞습니다.
0: 네, 갑니다. 가.
1: 너무 더우니까 괜히 더 이 가을도 기다려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떤 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0: 아 기다리는 것들
1: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0: 좋네요. 빨갛게 익은 홍로 사과를 기다리는 분들.
1: 사과 좋아하시군요.
0: 사과 좋죠.
1: 홍로 사과를.
0: 네. 정말 맛있어요. 네. 아침에 딱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정말 건강에도 좋고.
1: 사과.
0: 혹은 뭐 선선한 가을 아침을 기다린다 하실 수도 있고.
1: 아, 봉영 씨가요?
0: 예. 저는 안 됩니까?
1: 아니, 되죠.
0: 혹은 이제 업무상 어떤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1: 기다리고.
0: 혹은 고백하신 분은 답장이 오기를 그렇지. 기다리겠죠.
1: 어떤 선택이든.
0: 그렇죠.
1: 기다려지죠.
0: 네.
1: 아, 맞아요.
0: 왜 그렇게 연애 얘기만 하면 표정이 달라지는 거야? 아들 둘 다 키우셔놓고
1: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0: 아 재밌어요.
1: 재밌잖아요.
0: 아 네. 그래요. 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겠죠. 네. 택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여러분들의 기다리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말 나온 김에 내일 있을 청국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0: 그렇죠. 일단 저희도 기다리고요.
1: 이 제작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청취자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1: 그죠, 그죠, 그죠. 참여해보세요.
0: 네. 네.
1: 적극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이별살은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 입은 이거 상살 거상버서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 방네는 불난살 이웃지간 회살살이요 도장 난 데는 실물살

0: 황민왕의 소리로 비나리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0: 네.
1: 6148님, 점심 먹고 속이 좀 더부룩해가지고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화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갑자기? 세상에. 그 소화제 잘 드셨네. 뭐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아무튼 빨리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좀 다시 더워지다 보니까 음식 먹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1: 네, 네. 아무래도.
0: 저도 어딘가 그지 집에서 우유를 이렇게 마시는데 맛이 이상하더라고.
1: 아, 갔구나.
0: 갔어요.
1: 아, 보내줘야죠.
0: 몰랐어. 몰랐어. 아. 요거트도 아닌 것이 우유도 아닌 아, 것이.
1: 얼마나 지났길래.
0: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 아내도 되게 깜짝 놀래가지고
1: 아.
0: 멀쩡한 애였다는 거예요.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제가 거의 반 컵이나 먹어버렸죠.
1: 괜찮으셨어, 속은?
0: 아니 뭐 파이팅 있죠, 저는.
1: 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거 잘 못 느끼시나 봐요.
0: 아니, 그럴 때도 있는데 네. 뭐 그 정도는 제가 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기 전에 제가 먼저 먹어서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필터링.
0: 네,
1: 좋았어요.
0: 자, 마무리.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1: 깔끔했어요.
0: 깔끔.
1: 네, 소화제 드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소화 잘 될 겁니다. 48 97님, 저는 9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가 없는 저에게 운 좋게 어머 항공권이 생겼대요.
0: 에?
1: 그래서 남편과 같이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집에서 어머님들 돌보는 처지라 어머님들 어쨌든 고민 많이 했는데 좋은 방법 생각하며 여행 계획을 잡았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많이 기다려.

0: 그렇습니다.
1: 일단은 비행기를 타고 사랑하는 남편과 어디론가 여행 간다.
0: 네.
1: 너무 설레죠. 9월이지 빨리 오면 좋죠.
0: 그렇죠. 네. 이미 여행은 시작됐습니다.
1: 야.
0: 마음에서는 그 설렘 자체가 여행이죠.
1: 아무튼 뭐 집에서는 어르신을 모시는 것 같고
0: 어머님들이라고 하셨거든요.
1: 우리 친정 엄마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두 분
0: 두 분 다 모시는 거예요.
1: 아무튼 이제 어른이니까
0: 네.
1: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0: 뭐
1: 거고
0: 집은 달라도 이제 또 어머님들이 이렇게 케어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1: 와.
0: 어쨌든 가정 일에 매여서 여행이 무슨 말이냐 내 시간도 없다 이런 삶 보내다가 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죠.
1: 그죠.
0: 운 좋게 항공권이 생겼다. 이건 이제 하느님이 딱 봤다가. 고생 많이 하셨어. 그러면서 딱 운을 하나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1: 너무 좋으시겠다.
0: 이런 건 완전 즐기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행을 딱 떠났잖아요. 공항으로 딱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살던 삶은 끊어내고 가셔야 돼요.
1: 아.
0: 완전히 단절하고
1: 단절.
0: 그 순간의 나의 느낌, 생각, 정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여행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네. 잘 다녀오시고
0: 맛있는 거 드시고
1: 네.
0: 여유롭게 시간도 보내고 음악도 듣다가 그런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1: 네. 8318님께서 가을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날이 더워서 가을 옷을 아직 안 만들어서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시는데 직접 이렇게 옷을 만드시나 보네요.
0: 그러게요.
1: 손재주가 어마어마하시네.
0: 저희 이모도 이제
1: 직접
0: 예.
1: 아 동대문?
0: 동대문에서.
1: 아
0: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업종이 정말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워져서 업황 자체가 어려워져서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옷 만드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 그죠.
0: 일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너무 고달프고
1: 힘들고.
0: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우리야 뭐 손쉽게 이렇게 손 뻗어서 사지만 만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일 생산자들 다 우리가 우대해 줄 필요가 있어요.
1: 맞아요. 8318님 일단은 가을 옷 만드시면 한번 찍어서 한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0: 8745님 왜 이렇게 습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1: 진짜.
0: 집도 제습 모드로 에어컨 다시 켰어요. 빨리 에어컨 끌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다시 틀게 되죠.
0: 네.
1: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옷과 이 땀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계속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냥 틀자. 그래서 그냥 저희도 그냥 틀어버렸습니다. 네.
0: 그게 오히려 아끼는 걸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네. 네.
1: 괜히 막 이렇게 서로 감정 상하는
0: 맞아요.
1: 에너지 뿜으니 차라리 이렇게
0: 더 소중한 걸 놓칠 네. 수 있어요.
1: 4024님께서 9월이 개강인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개강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허허, 건강한 학교 생활 하시네요.
1: 야, 9월 이제 저 초중고는 이미 개학을 했고
0: 네.
1: 대학교가 아직 아닌 거겠죠.
0: 그러겠죠.
1: 개강이라고
0: 하는
1: 개강.
0: 거
1: 아무튼 친구들 만나면 또 좋은 시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0: 저도 대학 때 그 친구들과 놀았던 게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그래요?
0: 에.
1: 뭐 하고 놀았어요?
0: 모르겠어요. 그냥 다 재밌었어요.
1: 그냥.
0: 네.
1: 그냥 낙엽만 봐도 재밌고.
0: 그렇죠.
1: 친구들 얼굴만 봐도.
0: 이제 다 약간 노는 방법에 따라 친구들이 좀 달랐죠.
1: 아.
0: 노래방을 같이 가는 친구가 있었고.
1: 네, 봉영 씨는.
0: 아, 그니까 제가 노래방 같이 가는 친구가 있고,
1: 그 모둠이 있고,
0: 축구도 같이 보는 친구가 있고, 또 여자친구 애들끼리는 또 어디 막 이렇게 또 맛집 같은데 투어를 많이 갔었어요.
1: 오.
0: 네, 저 왕십리 쪽에 매운 냉면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막 찾아가고
1: 석관동에서는 왕십리가 그나마 제일 가깝네.
0: 네.
1: 그렇죠?
0: 뭐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들 어른이 되셔가지고
1: 힘들어.
0: 네.
1: 어디 가기 힘들어.
0: 대학 친구들 그때가 청춘이었어요.
1: 진짜.
0: 그때 놀아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딱 그때뿐이야.
0: 네.
1: 그때 노는 그때 게 제일 재밌어.
0: 맞아. 저 아들도 만약 대학 간다면 절대 성적 신경 쓰지 말고
1: 네.
0: 최대한 놀아라.
1: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아니요. 저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요. 저랑 약간 달라요.
1: 너무 걱정
0: F만 안 맞으면 된다.
1: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0: 마무리라도 좀 어떻게 깔끔하게 잘해줘 보세요.
1: 화이팅!
0: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0: 많이 보내주시고요.

0: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의 노래로 신황계사 듣고 왔습니다.
1: 이렇게 정가를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0: 네.
1: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 문자가 많습니다. 3819님, 내일 모레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50년 해로하신 우리 엄마 아버지 사

0: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와. 남겨주셨습니다.
1: 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같이 진짜 뭐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맛있는 거 또 부모님이 소화 잘 할 수 하실 수 있는 음식으로 예, 맛있는 가족들과의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50년을 함께 산다는 건
1: 대단하신 거예요.
0: 어떤 진짜. 걸까요? 그 어떤 느낌인지도 궁금하고.
1: 자체만으로도 리스펙한 일입니다, 진짜.
0: 50년 네. 전에 가장 예뻤던, 멋졌던 모습을 서로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1: 아, 그럼요.
0: 아, 참 멋진 일인 것 같고요. 유산균 선물 맛있게 드십시오. 3819님. 5438님. 일주일째 안성 현장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 정전 작업이라 무더위와 밤샘 작업으로 힘들 남편 화이팅하라고 전해주세요. 어미.
1: 지금 일주일째요? 그러면 비도 아 비가 와서도 힘들고 습하고
0: 그쵸.
1: 덥고 그리고 또 밤샘 작업을 하신다고요? 아유.
0: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1: 그러시게 또 전기 작업이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0: 게다가 조심해야죠.
1: 한순간이거든요.
0: 맞아요.
1: 아유 진짜 저희도 파이팅 하시라고 그리고 안전하시라고 또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오면은 돌아오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보듬어주고 고생했네 이렇게 한마디 또 해주시면 그러니까.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아, 1510님 올 여름은 덥고 습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해서 늘 신경 씁니다. 어휴 여기도 그러네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가 기다려집니다. 가을의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가을 달이 환하게 웃을 때 같이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기다려집니다. 아유, 하셨어요.
1: 진짜 기다리면 또 에헤, 그런 시간이 다가오니까
0: 네.
1: 조금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일단 5438님께 저희가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맛있게 드시고요. 6469님께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 디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아마 소리꾼이나 무희였을 것 같아요. 국악방송만 켜면 듬칫 듬칫 이렇게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하시면서
0: 오, 아, 흥, 흐르고 계시네.
1: 흥이 있으시네. 네. 뭔가 이 몸이 탁 반응하면서
0: 네. 이런 분들이 또 배우면 금방 잘합니다.
1: 좋아하시고 예. 몸에 이제 그게 있으시니까
0: 감각이 있어가지고 빨리 소리 하나 익히셔가지고 내일 청국장
1: 급하게
0: 예, 급하게라도
1: 뭐라도
0: 예.
1: 하긴 우리가 무용은 안 되네.
0: 무용이 안 돼요.
1: 그죠?
0: 네.
1: 아니 무용도 이렇게 생중계로 본인이 하면 어떨까요? 오른팔 듭니다.
0: 아이
1: 왼팔 듭니다. 굴신 들어갑니다.
0: 아,
1: 아. 아, 이렇게
0: 그래서 무용을 못 본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1: 그렇죠. 2219님께서 제가 기다리는 것들은 1번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 꿈속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2번 여군 특전사 입대 후 1996년도에 소식이 끊긴 친구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특전사 3번 오늘 심은 맨드라미가 몸살에서 깨기를 기다립니다. 4번 한겨울 저를 따뜻하게 데워준 뱃살과 내장지방과의 이별을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0: 다시적이시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서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1: 기다리면 나오실 거예요. 저도 한 3번 나왔어요.
0: 그래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1: 그냥 짧게 나오신 거는 그냥 이렇게 칼국수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도
0: 칼국수를
1: 한 번 있었고
0: 느낌이 좋은데요?
1: 네, 그러니까 네. 되게 편안해 보이셨어요.
0: 뭐
1: 그런 것도 있었고 예전에 한번 나오셨을 때는 기도를 막 하고 계셨었고 무교셨거든요.
0: 네.
1: 그런데도 예, 기도를 쭉 하시면 뭐 그런 것들이
0: 다 좋네요.
1: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저만 나와요.
0: 네,
1: 저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0: 또 간절히 네. 생각을 하다 보면 네. 꿈속에서 오시겠죠.
1: 그렇습니다.
0: 2390님 저는 부동산 사장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네 사는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4년 전 살 때보다 20%나 싸게 내놨는데도 지금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집 보러 오는 사람 딱 한 명 다녀갔습니다.
1: 대출이 막혔으니까
0: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죠.
1: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0: 네. 특히 강남 뭐 이쪽은 내려가고 노도강 이쪽은 다시 이제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정체된 느낌이고.

0: 그렇죠. 이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줄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이.
1: 그렇죠. 네. 아이고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0: 그러니까
1: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참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8288님 내일 연차라 청국장과 휴가를 동시에 고대하며 설렘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0: 오,
1: 내일 연차시면은 조금 이제 쉬실 수가 있으시겠네.
0: 네. 내일 참여하신다는 거 같은데요.
1: 아, 네. 그러시구나.
0: 연차 딱 내놓고
1: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0: 마음 편하게 지금 청국장 딱 하려고 했더니 지금 끝에 보이세요? 네. 오늘 잠 다 잤네요 하셨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네. 저희랑 그냥 수다 떠는 거고 진짜 음정박자 하나도 안 맞아도 됩니다.
1: 네. 6624님께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왔는데요. 둘째 아들이 서른이 되기 전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엄마 용돈 떨어졌어요 하는 문자는 기다리지 않아도 왜 이리 자주 올까요? 제발 취업 좀 되게 응원해주세요 하고.
0: 그 직장 다니는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이제 제 세대의 직장인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급이 있잖아요.
1: 중견 이상
0: 네,
1: 되죠.
0: 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대리 이상급인데
1: 직급이 있으니까
0: 진짜 안 뽑는데요.
1: 안 뽑는데요.
0: 네.
1: AI로 대체되거나 뭐 네. 그런 일들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청년들이 진짜 지금 취업의 문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우리네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드님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또 용돈은 떨어졌다 그럼 또 줄 수밖에 없고.
1: 아이고야.
0: 그죠?
1: 많이 좀 답답하신 네, 것 같아요.
0: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길 저희도 아이고. 기원하겠습니다.
1: 힘내십시오.
0: 네.
1: 자, 이번에 조혜령의 해금 연주로 도라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올라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 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투의 상사디야.
6: 엉해야 어쩔 수고 엉해야 절도 한다. 헤이
5: 헤이
6: 엉해야.
7: 여보 장모.
6: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7: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우리 장모 노래가락 오랜만에 들어보.
6: 아이고 우리 사위가 그냥 내 노래를 들었네.
7: 참으로 좋소이다.
6: 아이고.
7: 그런데 갑자기 옹해야를 부른 연유가 어찌 되시오?
6: 그것이 지난 주말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케이팝과 태권도 전통 문화까지 한자리에서 그냥 쫙 펼쳐진 한국문화 축제가 열렸다잖아.
7: 어허.
6: 그래서 스웨덴 대학생 합창단이 우리 아리랑하고 옹해야를 불렀다고 해서 그냥 나도 한자랑 불렀지.
7: 그래서 그리 신나게 옹해야를 부르셨어.
6: 헤이.
7: 내 듣기로는 스웨덴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가 올해로 벌써 10년째, 10번째라 하더이다.
6: 아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문화원들마다 K컬처를 10년 전, 20년 전부터 부지런히 알려온 덕에 K-POP과 함께 우리 전통 춤, 음악, 태권도도 더 많이 알려지고 그랬을 것이요.
7: 그나저나 우리 장모 옹해야가 어떤 미녀인지는 아시는지요?
6: 그러게, 뭔 뜻이 있는 말이요?
7: 옹해야는 경상도 지방 미녀로 보리 타작을 할 때 돌이 깨지를 하면서 부른 노래라 하오.
6: 아, 그런 것이요. 아니,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사우하고 장단을 한번 맞춰봐야지. 아이고. 옹해야 허저시고
7: 옹해야
6: 잘도 한다.
7: 옹해야
6: 이 보리가
7: 옹해야
6: 헤이 헤이.

0: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옹해야 듣고 왔습니다.
1: 자, 흥겨운 옹해야가 스웨덴에서 또 불려졌다고 합니다. 네. 상상도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공연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귀호강 보장하는 공연인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가야금 지도 단원이자 연주자인 서은영 씨가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문화의 집에서 중청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합니다.
0: 자, 서은영 씨의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까지 만날 수 있는 무대고요. 남도 잡가 세타령의 강정열제 짧은 산조, 가야금 병창 심청가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과 방아타령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또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연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공연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소리꾼 정상희 씨가 8월 27일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저녁 7시 30분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1인 창작 소리극 엇박을 올립니다. 판소리 흥보가 속의 놀보를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다시 본 작품인데요. 착한 흥보, 나쁜 놀보로 나뉘는 대신 사랑받고 싶고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0: 자, 두 공연 모두 보고 싶으신 분들 뭐 각각 보셔도 되고 아무튼 원하시는 공연 있으시면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나 바투의 상사디아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DM으로 신청해 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는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월요일 오늘 2부에서는요. 오픈런 초대석. 작년에 대구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로 부임한

0: 전 국립국악원 정학단 피리 연주자 김철 교수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교육자로 변신한 피리 연주자의 속깊은 삶의 이야기 오늘 오픈런 초대서 보이는 라디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첫 번째 퀴즈의 선물은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갈게요. 독창적인 전통 음악가를 조명하는 수림문화재단의 수림 뉴 웨이브가 이번 주 목요일 8월 27일 소리꾼 정상희의 엇박을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의 주제어는 선을 넘는 노련함, 엇인데요. 모두 10명의 음악가들이 정해진 박을 노련하게 비껴가는 엇박의 미학, 유쾌한 이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장단 중에도 불규칙하고 밀고 당기는 변형적인 장단이 있어요. 불규칙한 우리 장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1번 굿거리, 2번 언머리, 3번 새마치. 자,
0: 문
1: 왜요?
0: 예?
1: 어, 왜, 왜?
0: 아니 문제 답이 있어가지고. 아,
1: 그렇죠.
0: 아, 모르셨어요?
1: 아니, 맞아요.
0: 예. 자. 땡 처리를 할까 하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1: 이거는 맞춰주세요. 그냥 네. 그냥 여러분 예. 뭐 저기 마트가 있는데
0: 네.
1: 그냥 공짜니까 그냥 집으세요.
0: 그냥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
1: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그래서 땡 처리 안 함으로써 진입 장벽이 확 낮아졌습니다. 네. 국거리, 언몰이, 새마치 중에 불규칙한 불균등 장단이 있어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가는 느낌.
1: 그렇습니다.
0: 그걸 보고 이제 이거라고 장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자, 1번 굿거리, 2번 언머리, 3번 새마치.
0: 네.
1: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판소리에서는 기존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전환이 필요할 때,
1: 네.
0: 새로운 인물이 확 등장할 때 환기하는 목적으로 이 장단을 잘 씁니다.
1: 네.
0: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1: 그렇습니다.
0: 네. 한번 쳐드릴까요?
1: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우.
0: 요런 장단입니다.
1: 명고네요, 명고. 그죠?
0: 뭐 누워서
1: 누워서 북치기.
0: 치나. 에, 앉아서 치나. 예.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1: 원래 범 내려온다도
0: 이 장단이죠.
1: 원래 떼레떼떼떼떼떼떼 지금 요거는 사박으로 만들었는데
0: 4분의 4박이죠.
1: 원래 요 장단이잖아요.
0: 네.
1: 그죠?
0: 네. 네.
1: 원래는
0: 그래서 이제 이걸 불렀던 와이프. 그러니까 이 박 그러니까 4분의 4박 안에 요 소리를 넣기가 어렵다. 이런 고충을 처음 만들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지금은 네. 뭐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
0: 맞아요.
1: 부르기 쉬운데 자, 한자 힌트를 좀 드리면 호박땡이 있지 않아요?
0: 아,
1: 좀 비슷하지 않아요?
0: 예,
1: 예,
0: 예,
1: 예.
0: 호박 울릉도,
1: 울릉도 호박땡.
0: 예.
1: 좀 한자 힌트를
0: 그러네요.
1: 드리면
0: 예, 예.
1: 굳이 좀 어거지로 좀 하면은
0: 네.
1: 좀 그렇습니다. 예.
0: 아니면 뭐 한자 힌트로 놀랄 때.
1: 아,
0: 그죠. 놀랄 때 감탄사죠.
1: 네.
0: 놀랄 때 굿, 옷, 새. 이렇게 딱 놀랄 때 나오는.
1: 그쵸, 그쵸.
0: 나도 모르게 나오는.
1: 그렇습니다.
0: 예, 그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 정도로 드리면 될까요?
0: 그럼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괜찮아요?
0: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1: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오, 오답은 없죠. 오늘 오답 없어요.
1: 네.
0: 오, 다들 정답을 자. 맞춰주셨는데요.
1: 네.
0: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 2번. 언모리가 정답이었어요. 언모리.
0: 네. 네. 언모리는 이렇게 균등하게 가기보다는 불균등하게
1: 네.
0: 불규칙하게 밀고 당기는 변칙적인 장단이다. 이렇게
1: 그렇습니다.
0: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늘 병원 다녀와서 듣고 있습니다.

0: 입니다. 엇박이라고도 하잖아요. 하신 6287님.
1: 네.
0: 저는 떡 선물을 9514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0: 엇박은 이제 박이라는 소분된 개념이고요. 엇몰이는 이제 장단의 큰 개념.

0: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야식이 아예 생각이 안 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은 야식을 어떻게 잘 참는 편인가요? 최근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밤에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자주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야식 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의지 문제의 어떤 그게 아니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가장 빠르게 자극하는 탄수화물과 당분을 빠르게 찾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럴 때 일단 이것부터 먹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과일, 2번 커피, 3번 물.
0: 네.
1: 이제 야식이 생각날 때
0: 네.
1: 일단은 이거 먼저 좀 드셔보셔라.
0: 네.
1: 그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네. 그래야 잘 때 부담이 없고, 그죠?
0: 네. 네.
1: 그런 것들을 섭취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라. 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기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번 과일, 2번 커피, 3번 물.
0: 가장 무해한 걸 찾으면 되겠죠?
1: 그쵸.
0: 그리고 포만감이 있으면 좋겠고요.
1: 네, 맞습니다. 뭐 단순하게 라면 끓일 때 요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0: 아, 이거 필요하죠.
1: 네, 라면을 끓여요.
0: 네.
1: 자, 과일이 필요할까요? 커피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할까요?
0: 그러게요, 좋네요.
1: 네.
0: 차를 마실 때도 이게 필요하죠.
1: 아, 그렇죠.
0: 네.
1: 차, 과일이 필요할까요? 커피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할까요? 자.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 샤워할 때 필요하죠.
1: 네.
0: 과일로 씻으세요? 커피로 씻으세요? 물로 씻으세요?
1: 그렇죠.
0: 그리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가죠.
1: 그렇죠. 네.
0: 아래에서 위로 가진 않죠.
1: 그렇습니다.
0: 술 아닌가요? 아, 예.
1: 아니, 그
0: 7082님 원하는 답을 주셨네요.
1: 지금 드시고 싶어요.
0: 야식 땡겨. 안 되겠다. 술을 한잔 할까? 이렇게 간다.
1: 네.
0: 왜 이렇게 흐름이 자연스럽지? 걸림이 없네요.
1: 그래요.
0: 이걸 마셔도 생각나면 몸이 원하는 거 맞죠? 하셨는데 그러게요.
1: 그러니까 안 먹는 건 제일 좋고
0: 그렇죠. 자기 그거죠. 직전에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침 최소한 몇 시간 전에는
1: 두세 시간 전.
0: 예, 네, 절대 드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현실에선 쉽지 않습니다.
1: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물.
0: 네.
1: 물이 정답이었습니다.
0: 우리가 야식이 땡기는 것도 야식 증후군일 수도 있겠네요. 탄수화물, 당분 이런 걸 빠르게 섭취하면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네. 위해서 그런다고 하네요.
1: 네.
0: 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자, 저는 김치 선물을 올해가 몇 년도죠?
0: 네?
1: 올해가 몇 년도예요?
0: 26년이죠.
1: 그렇습니다. 2026님께
0: 네.
1: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번호가 좋으시네요.
0: 6287님께서 진짜 똑똑하시네요. 두 분 동영상으로 처음 보는데요. 코털이 멋지대요.
1: 왜 웃어요?
0: 코수염도 아니고 코털이 멋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야식을 안 먹습니다. 대신 차 마셔요. 네. 건강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너무 봉혁 씨가 웃으면 왜 이렇게 비웃는 것 같죠?
0: 아니요 진짜.
1: 되게 짜증나요.
0: 죄송합니다.
1: 날씨도 더운데.
0: 죄송합니다.
1: 네.
0: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코털 멋지세요.
1: 감사합니다. 코털은 코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코수염은
0: 네. 명칭이 다른데.
1: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거나 그거나.
0: 그쵸. 그냥 또 찰떡같이 알아듣죠?
1: 아니 그렇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일부 꼭 소개할래요?
0: 나온 거 아니야?
1: 한번 볼래?
0: 나온 거 아니야?
1: 자, 서은영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로,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 휘모리 부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봐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호우로 엄청난 수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 봉평동이 지난 금요일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데, 지난 주말에 전국에서 1,4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와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복구작업을 함께했더라.
1: 그러니까 피해 발생 뒤 첫 주말을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는데, 주말 내내 폭염주의보까지 내리면서 엄청 더웠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지.
0: 맞아 맞아. 봉사단체 말고 개인적으로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많았대요. 의용 소방대원들도 전국에서 300여 명이 힘을 보태서 침수주택과 상가의 진흙을 걷어내고 수해 폐기물을 치웠다네.
1: 모두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나섰지만 아직 집으로 못 돌아간 이재민이 많아서 걱정이야.
0: 그러게. 게다가 기온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 말라리아부터 각종 수인성 전염병도 걱정인데, 코로나까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네.
1: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검출률과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 수해 지역 이재민들부터 우리 모두 늦여름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24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국악 팝밴드 올라의 노래와 연주로 뾱입니다. 뾱. 이게 그러니까 복복자와 돌아올 복, 이 복 두 자를 나란히 놓고 뾱이란 제목으로 이제 붙였다고 하네요.
1: 네. 뾱.
0: 그래서 혹여 우리가 잘못 읽을까 봐 우리 피디님이 아주 크게 네. 뾱 이렇게 나서 질 것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0: 그럼요.
1: 질병관리청 감시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9.1%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0: 여름 들어서면서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물론 덥지만 마스크도 챙기고 개인 위생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해 지역에서 방역과 함께 건강관리 잘 챙기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주말 기준으로 경남, 거제, 통영의 응급 복구율이 67.5%까지 올라왔지만 주민 691분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네.
1: 다행히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상당 부분 복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0: 네, 산사태 피해 복구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딘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나저나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분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1: 네.
0: 그리고 의용봉사대원님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고요.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정말 멋진 선생님으로 지도자로 네. 또 이렇게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철 교수님을
0: 친분이 있으시죠.
1: 친구의 친구.
0: 그러니까
1: 사회 친구인데.
0: 네.
1: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0: 오늘 깍듯하게도 대하시겠네요.
1: 아니 그냥 네. 저 제 머릿속으로는 네. 그냥 농구 같이 하고.
0: 아하.
1: 야 가발 좀 빌려줘.
0: 가발이요?
1: 가발 한번 빌리고 뭐 약간 이런 그냥 예, 평범한
0: 예.
1: 그랬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 삶의 이야기들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2016년부터 꾸준히 자신의 피리 독주회 음공을 10년째 하고 있는 피리 연주자인데요. 11번 중 8번은 서울에서, 지난해는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피리 독주회를 하셨습니다.
2: 왜냐? 국립과학원 정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작년부터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로 부임한 김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픈런 초대석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3: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1: 뵙겠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국악을 연구하고 있는 김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 아직 개강 전이죠?
3: 예, 뭐 아직 개강 전인데, 네. 뭐 방학에 조금 이런저런 일이 좀 많이 있었네요. 그래서 뭐 7월에는 저기 선릉아트홀에서 뭐 복원 연주 시리즈가 있어서 그 공연을 했고, 8월 지금 뭐 8월이긴 한데 저기 저번 주에 학교에서 음공 10일에 독주회를 했고요.
1: 네.
3: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9월 8일 날 학교에서 우리 피리 학생들로만 구성된 그 피리 앙상블 공연을 올리기로 해가지고, 네, 학생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1: 9월 8일 뭐 얼마 안 남았네요.
3: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2: 교수님, 저, 예, 죄송한데 피리 불다고 생각하듯이,
3: 예,
2: 마이크를 입 앞에 좀 두시면
3: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2: 네네네. 예. 그리고 조금 거리를 조금 떨어 띄워주시면. 예.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죄송합니다. 예. 네.
2: 예, 얘가 피리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예.
2: 아니, 그나저나 사실 방학인데도,
3: 네,
2: 뭐 이렇게 캠프다 뭐다 해서 많이 바쁘죠.
3: 그렇죠. 예. 저도 뭐 학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방학이 무슨 일을 하면서 교수님들은 지내실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3: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1: 예,
3: 뭐 개강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8일 공연을, 저희 피리 앙상블 공연이 사실은 2018년도 9년부터 시작을 하다가,
1: 네,
3: 조금 학교 사정이 있어가지고 멈췄었어요, 그동안.
1: 예.
3: 그러다가 지금 4년 만에 부활을 해서, 사실 저는 뭐 처음이라는 1회라는 마음으로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1: 네,
3: 그 공연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계속 요즘에 예, 같이 연습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1: 그럼 피리반 1, 2, 3, 4학년 전체가 출연하는 거예요?
3: 전체는 아니고 이제 요즘 또 이제 사회 분위기에 맞게끔, 네, 원하는 학생들만 예,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 시대가 달라졌네요.
3: 그럼요.
2: 마른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1: 네,
2: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요즘에 약간 시대가 달라졌나요?
2: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3: 빠진 사람 꽤 있어요. 빠진 사람 있는데,
1: 불이익에 뭐, 갑니까 안 갑니까?
3: 아니, 안 가야죠.
1: 당연히 안 가야 되는 거고.
3: 예, 근데 뭐 빠지겠다고 한 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그 중요하고 좀 악기를 좀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1: 네,
3: 반 협박을 해서 사실 들어오는
2: 아닌데
1: 교수와, 예, 학생 관계가, 예, 워낙 끈끈하니까.
3: 예. 예.
2: 지난주였죠.
3: 예.
2: 사실 이제 동아국악 콩쿠르 일반부에서 대금으로 금상을 받으신,
3: 네,
2: 경북대학교 4학년 최은서

0: 씨,
1: 예,가
0: 방송에 한번 나오셨어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서 네. 실은 저 제가 이제 김철 교수하고 작년이었죠 우리.
1: 네.
0: 대구에서.
1: 네.
0: 뭐저 공연 때문에 네, 뭐 네. 이래저래 해가지고 김철 교수하고 류근화 교수도 그 자리에 오셨어요.
2: 네.
0: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분들도 뭐 이렇게 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처음 얘기를 들었죠. 나 이쪽에 왔고 와서 보니 우리 친구들이랑 그냥 연습 많이 하고 같이 더 꼼꼼하게 가르치고 그런 것이 나의 삶의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열심히 그냥 지도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 생각에 이제 멈춰 있죠. 그런데 이런 좋은 결과물이 이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또 열정을 가지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달라지네. 그러다가 지금 아마 김철 교수까지 지금 모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 학교에서의 그 교수님들의 그 마인드
1: 네.
0: 그리고 그런 교수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고
1: 예.
0: 교수님들끼리도 어떤 마인드로서 지금 아이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은.
1: 네네. 네. 뭐 어디 학교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기 뭐 교수님들은 일단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저기 에너지를 쏟고 애정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해금의 김준희 교수님, 대금의 유근하 교수님, 그리고 이론의 권도희 교수님, 그리고 저 김철 이렇게 네 분이 지금 같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의 목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졸업해서 자기 본인들이 이제 악기를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최대한 목표에 맞게끔 살고 있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1: 네.
0: 학교에도 정규 그런 교육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근데
1: 예,
0: 그
1: 예.
0: 외에도 이를테면 뭐 주말에도 네, 와서 네. 연습하자.
1: 네.
0: 뭐 방학 때도 함께 하자.
1: 네.
0: 계속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시고 계시죠.
1: 근데 제가 또 막상 가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밤에도 그냥 밤낮 할 것 없이 연습실에 계속 불이 켜져 있고 악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저희가 물론 뭐 아까 성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맡은 것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학생들이 이제 서울 학생들에 비해서 그런 교육의 기회가 좀 많이 적었기 때문에 얼른 그 부분을 좀 채워주고 싶어서 방학이나 아니면 뭐 주말에도 학생들이랑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레슨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연습도 같이 하고
0: 예
1: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활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0: 류근하 교수는 이번에 실적을 하나 냈어요.
1: 대단한 일을 하셨죠, 사실은.
0: 배 안 아픕니까?
1: 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2: 예. 우리가 너무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면 좀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는
0: 웃자만 얘기하는 거고.
1: 이번에 저기 경북대학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큰 콩쿨이라고 하면은 뭐 국악원 온나라 대회랑 그 다음에 동아 콩쿨 1 있잖아요.
0: 예. 전주대사습.
1: 예, 전주대사습도 있고. 근데 이제 경북대학교 개교 이래. 예, 최초로 동아 금상을 이번에 그러니까 저기 기악 파트 최초로 이번에 최은서 학생이 받게 됐습니다.
2: 네.
1: 아주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2: 학교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죠. 다른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0: 그렇죠.
1: 그래도
0: 맞아요.
1: 뭐 대놓고 이렇게 축하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조용히 불러다가 뭐 격려해주고 축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 네.
1: 뭐 그 학생들끼리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큰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0: 그 이제 은서
1: 예.
0: 씨의 그 시작으로
1: 네네네
0: 다른 친구들도 나도 할 수 있겠다
1: 맞습니다. 예.
0: 자신감이 맞아. 아마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1: 네네네
0: 솔직히 조금 약간 눈빛이라 지는 게 좀 바뀝니까?
1: 맞아요. 예. 그런 그 사실 은서 씨 전에 은서 학생 전에도 그 2년 전에 또 대금 파트에서 동아 콩쿨 또 은상을 또 박준범 학생이 받았었고
2: 네.
1: 그리고 이건 약간 또 번외 얘기지만 올해 저희 피리 파트도 사실 온나라 대회에서 예선에 전체 1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학생이 경북대 학생이
0: 김철 교수
1: 예, 뭐
0: 제가 지도하는
1: 예. 뭐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선에서 이 친구가 이제 저기 조금 정악을 악보를 좀 실수가 있어가지고 본선에서 조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

0: 있지만 그래도 저도 솔직히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전체 1등을 예선을 그래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랐고 가능성이 저 보였던 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어떤 입시의 예. 현실이 다 일단 인서울을 원하잖아요.
2: 예. 일이 또 몰려 있으니까.
1: 몰려 있고.
2: 그쪽에.
1: 예. 예. 그러다 보면 확실히 이제 우리 김철 교수도 지금 활동을 하시다가 예, 경북대를 딱 내려갔었을 때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3: 아, 왜 그만뒀는지도 궁금해요. 수석 단원까지 했죠. 정학단에. 맞아요?
0: 수석 단원 딱 하고 이제 학교로 옮기게 됐는데 네. 사실 그 학교에 대한 고민은 꽤 오래전부터 했었고
3: 지도자의 길을
0: 지도자의 네. 길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네. 꽤 뭐 오래전부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사실 뭐 다른 학교에서 티오가 났을 때도 고민을 하다가 못 넣은 적도 있고 아. 예 그렇게 했는데 정학단에서 한 20년 정도 20년 조금 못 채웠는데 그 정도 이제 연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연주는 솔직히 충분히 많이 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한 직업을 20년 가까이 했다 보니까 분명히 엄연히 또 정학단 연주자와 교수는 또 다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네. 그래서 다른 직업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도 또 보람된 일이니까 교수라는 직업이
1: 네.
0: 그쪽에 한번 도전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래도 결과가 또 이렇게 운이 좋게 잘 돼서 네. 지금은 뭐 대구에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경북대학교 네. 국악학과 교수 삼총사라고 불린다고 들었어요.
3: 그러니까
1: 김준희 네. 교수랑 류근하 네. 교수랑 김철 교수 이렇게 네. 세 분. 그러니까 밖에서 봐도
0: 네.
1: 학교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막 소문이 들리니까
0: 네.
1: 교수님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열정을 쏟는다는 건 가능성을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런 얘기를 뭐 안 듣는 건 많이 솔직히 좀 듣는데 좀 네. 부담스럽죠 사실은. 네.
1: 그렇죠.
0: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런 얘기와 이제 소문들이 뭐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도 사실 저희가 변하지 않고 그 열정을 가져가야만 그게 학생들이 또 더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일단 저희부터. 예, 변하지 말고 지금의 열정 그대로 퇴임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쏟아붓는 게 사실 저희끼리가 목표이고 그런 네. 식으로 또 대화를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끼리도.
3: 알겠습니다.
0: 네.
3: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0: 예.
3: 음악을 한 곡 좀 듣고 올 텐데
0: 네.
3: 오늘 신청해 주신 곡이 이게 뭐 어떤 음악이죠? 좀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일단 뭐 처음 들어보실 곡은 제가 오래됐네요. 2018년에 3회 독주회를 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그때 창작곡 시리즈로 발표를 했었는데
1: 네.
0: 그 중에 이제 피리랑 첼로 이중주로 연주됐던 랑데뷰 2라는 곡입니다.
1: 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0: 원은 있는데 원은 제가 한 이게 시리즈라
1: 아.
0: 랑데뷰 시리즈라 원은 뭐 아. 다른 악기끼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랑데뷰 예. 2를 그러면 김철 예. 연주자 당시의 연주자가 예. 이 곡을 이제 불었군요.
0: 예.
3: 첼로에는 배성우 연주자님이 함께
0: 맞습니다. 예.
3: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랑데뷰 2 중에서 1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철 교수의 피리, 배성우 연주자의 첼로, 그리고 랑데뷰 2 중에서 일부분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자, 김철 교수 지금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방학을 진짜 반납을 하고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2: 예.
1: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학생들 반응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0: 시간도 궁금해요. 보통 뭐 텐투텐 이렇게 하나.
2: 아, 학생들이 근데 또 바쁘잖아요.
1: 바쁘죠. 일정 많죠.
2: 네, 방학 때는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그냥 낮에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어른들 기준으로 연습 시간을 제가 잡아가지고 네. 연습을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연습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1: 어머머.
2: 그래서 좀 더 연습 시간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1: 그래요?
2: 매일 지금 매일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네. 끝나는 시간은 정해놓지 않고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0: 오전에는 이제 각자 자기의 일들 보고
2: 예 맞습니다.
0: 아르바이트 할 사람 하고 뭐 이렇게 네네. 일 보고 6시부터 네.
2: 그리고 저번 주에는 저기 이제 대금 필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포항에
1: 네.
2: 학교 쉽게 얘기하면 뭐 인재원이라고 하는데
1: 아.
2: 예, 그런 캠프를 2박 3일 동안 갔다 왔어요.
1: 아하.
2: 구룡포에
1: 네.
2: 가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연주회에 맞게끔 저기 연주회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하고
1: 준비를 하면서.
2: 바닷가 가서 좀 놀기도 하고
1: 예.
2: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예, 뭐 그런 시간을 갖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1: 그러면 교수님
2: 네.
1: 사비도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2: 들어가야죠.
0: 안 들어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예.
2: 아,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작년에 독주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1: 예.
2: 그러면 이제 독주회를 하면 사실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1: 네.
2: 예. 그래서 제가 아, 요 돈을 이 도와주신 돈을 다음에 우리 피리 양상물 공연할 때 기부를 좀 해서
1: 네.
2: 같이 공연에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기부를 했죠.
0: 예. 말을 더 듣는 거 보니까
2: 계속 고민 중이다. 아니 근데 돈 내놓고 또 생색 내는 거 같아서
1: 아, 사실 생색 내는 거 같아서.
0: 아, 오케이.
2: 네, 네. 네. 괜히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다행히 딱 이틀 전에 대구시에서 하는 뭐 기금도 조금 받았고.
1: 아 예예. 예,
2: 예. 예. 그래서 그 전에 그리고 이건 또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기부 좀 하셔라. 그래서
0: 부모님 되게 황당했네요.
2: 아니 그래도

0: 당연히 해야지. 흔쾌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 후원을 받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그래도 공연에 지장 없을 만큼 이번에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아서.
1: 아이고 다행이네.
0: 다행입니다.
1: 아니 예. 교수님들도 확실히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마련된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들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 어때요? 개인 김철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만족도가 높습니까? 잘 이쪽 그 경북대학교로 잘 온 것 같아요?
0: 뭐 잘 왔다고 해야 되겠죠.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1: 아까 기부 얘기하실 때랑 약간 다르네요.
0: 근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사실은. 어허. 아이들이
1: 어떤 게 좋습니까?
0: 열정이 저는 솔직히 물론 서울에서 거의 지금까지 활동을 했다 보니까
2: 물론 태어난 것도 서울에서 태어나셨죠.
0: 그건 아니죠. 지방에서 이제 있다가 서울로 왔는데 물론 서울에서 연주자 생활하면서 지방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치기는 했는데 지방 학생들에 대한 그런 조금의 편견이 있었었어요, 사실은. 서울 애들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가서 보고 완전 그 생각이 깨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 이 학생들이 물론 지금 당장에 그 해야 되고 그런 능력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잘못이 없다.
1: 아유, 절대 잘못 없죠. 그쵸? 맞아요.
0: 학생들은 잘못이 없고 사실은 그 기회를 많이 받지 제공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뭐 교육의 기회, 무대의 기회, 대회를 나가도 그런 경험의 기회를 학생들이 받지 못해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학교에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넓은 시야를 확보해 주려고. 그게 이제 저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축구 선수들도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경기 감각과 맞습니다. 훈련 감각은 다르거든요.
2: 맞아요. 무대 많이 쓴 사람들은 달라.
1: 맞아요. 무대에서만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제 필이 이제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제 옛날 생각을 하면 정악 한바탕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김철 교수만의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야 우리 뭐 정악 한바탕이야. 그 다음에 산조 한바탕 긴 거 긴 산조 한바탕이야.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김철 교수만의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
0: 일단은 필이라는 악기가 다른 악기와는 조금 더 차별성이 있어야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정악에 대한 굉장히 중요 정악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악기예요.
2: 정악.
0: 왜 그러냐면 피리는 이렇게 입을 물고 버텨서 불어야 되는 악기잖아요. 근데 지방학생들이 제일 이제 약한 부분이 그 무는 힘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물고 버텨야 돼. 그 무대에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쉬지 않고 연주하려면은 입심이 강해야 되는데 정악 악기가 아무래도 다른 악기보다 크고
2: 긴 호흡을,
0: 길고
2: 호흡을 원하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정악 합주를 많이 해야지만이 경쟁력이 있고 소리도 좋아지고 하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 배우질 않았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중요성을 중요한 거를 인지를 못하고 지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정악 한바탕 무조건 시작하고요.
2: 아, 그래요? 정악 한바탕.
0: 그 다음에
1: 몸 푸는 거죠.
0: 맞습니다. 지구력이 너무 부족해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산조 한바탕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정악이나 산조나 창작곡을 이렇게 우리 레슨 개인 레슨 하듯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눠 가지고 음악적인 이제 서로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2: 그 버티는 힘이 이게 중요하군요.
0: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 풀린다.
1: 입 풀렸다고.
0: 그게 또 지나면은 입 풀리는 거 지나면 코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1: 그게 뭐예요?
0: 이게 호흡이 이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뱉으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입이 못 버티니까 이게 숨이 뒤로 넘어가는
1: 넘어가 버리는구나.
0: 그래서 킁킁킁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필 연주자들이 뭐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은 굉장히 나오기가 어려운 코플리는 게 그러거든요.
1: 근데 그걸로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구나.
0: 큰일 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입이 먼저 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1: 원인은 그거군요.
0: 맞습니다. 입술 강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1: 여기 근력 운동을 해주듯이
0: 근력 운동이죠.

0: 지우면.
1: 재밌어요.
2: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0: 아 근데 뭐 예. 예. 아닙니다. 예.
2: 요 정도는 돼야 이제.
1: 그렇죠.
0: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아,
2: 두 번째 음악을 이제 또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1: 정재국류 피리산조를 신청해 주셨네요. 원래 정재국류 피리산조 하셨어요?
0: 정재국류 피리산조 고등학교 때 그 커리큘럼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다 국악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웬만하면 할 거고 네. 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저는.
1: 아, 예,
0: 이 산조를 하면서 피리의 굉장히 재미를 더 붙이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또 올해 4월에 마침 그 도남문에서 그 산조 대전 공연이 있었는데 저기 피리는 서용송 선생님 그 다음에 정재국 선생님 산조 두 개를 무대로 올렸는데 저한테 이제 정재국류 산조를 좀 하면 좋겠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저도 사실은 정재국류 산조를 무대에서 처음 해본 케이스거든요.
1: 아, 예. 이번에 도남문에서.
0: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뭐 주로 하는 게 서용석 선생님 산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1: 가장 대중적이잖아요.
0: 예,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주 했는데 굉장히 값지고 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 서용석류와 약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더 약간 정악 스타일 아닙니까?
0: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적 선생님께서 워낙 또 정악의 대가시고 맞아요. 정악 그 자체시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정재국류는 뭐 정악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서영숙류와 또 다르지만
2: 네.
0: 그래도 어쨌든 남도 베이스로 충분히 산조의 맛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정재국류가 이렇게 좋았어? 정재국류가 완전 정말 이런 성음이 나오고 정말 정악 같지 않구나. 예. 산조 그 자체구나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조금 표현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네.
1: 한번 들어봐야죠.
2: 네.
1: 자, 김철 교수의 피리 윤재영 연주자의 장구로 정재국류 피리산조 자진머리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1: 관객 대행한 거 아니죠?
2: 와, 이거 막 콘서트장 분위기네요.
3: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예.
0: 아, 이게 엄청 좋은 거예요.
3: 네네. 네.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그날 그 정학단에 윤형욱 선생님이랑 같이 했는데
0: 예.
3: 윤형욱 선생님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나.
0: 아니 그러면은 더더욱 박수 소리가 약간 차별이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 완전 쏟아지잖아요.
1: 진짜 연주가 좋네요, 네. 진짜.
3: 아유 아닙니다.
0: 자 예. 올해 4월 도남문 국악당에서 공연 실황을 했던 그 음원입니다. 정재국류 피리산조 자진무리를 김철 피리 윤재영의 장구로 듣고 왔고요. 아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 얘기 듣기로는 이 무대 앞전에도 어떤 컨디션 난조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3: 예.
0: 그런 와중에 무대를 서셨다면서요.
3: 네네. 아니 생전 저는 원래 약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몸이 건강한 캐릭터거든요.
2: 엄청 건강해.
3: 네, 운동도 사실 많이 좋아하고 많이
0: 예.
3: 했는데
0: 예.
3: 확실히 요즘에 이제 나이를 왜 이렇게 말씀 죄송스럽긴 한데
0: 예.
3: 나이를 먹은 건지 갑자기 안 걸리던 장염이 그때 공연 앞두고 한 5일 동안 피리를 못 불었어요. 5일 전까지 피리를. 네.
0: 공연 네, 5일 전까지
3: 5일 동안 못 푼 거예요. 그동안 좀 불다가. 그래서
0: 입술에 근육 풀리는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2: 맞아요.
3: 입에 힘이 이제 풀리고 근데 아예 입에 댈 수조차 없을 만큼 네.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실 더 조금 단단하게 불 수 있었는데
0: 네. 예,
3: 공연 때 조금 그러지 못해서 실수들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0: 관객은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요.
3: 아유 아니에요.
2: 티나지 않게 해야죠.
3: 그러니까 예. 네. 다 아실 거예요. 예.
2: 아 제 오늘 아프네. 왜 그랬을까?
0: 예, 딱 봐도 장염이다. 성음이 뭐.
2: 김치호 교수님은
3: 예.
2: 그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실 때.
3: 네.
2: 어떤 산조를 가르쳐 주세요? 주로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은 교수님만의 단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1학년에는 뭐,
3: 예, 예.
2: 2학년에는 뭐 이렇게 가시나요?
3: 네네. 그거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산조 일단 저는 정재국류도 하지만 서영송류가 주력 산조기 때문에. 물론 박보문류나 뭐 이충선류도 제가 알려줄 수 있지만 저는 그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또 이제 분명히 귀가 있고 또 자기들의 선생님이 또 따로 계시고 하는데 거기다 제가 나도 박보문류를 다른 제가 전공이 아닌 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조금 위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서영송류만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0: 네,
3: 저희 예 그리고 저희 학교는 물론 전통도 저는 전통을 특히나 전통을 많이 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피리는 취직 시험을 볼 때
0: 네.
3: 생황이나 대피리나 저피리나 요즘에는 무조건 태평소나 같이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2: 아, 생황 네. 무조건이에요?
3: 무조건 그 제가 말씀드린 악기 중에 하나는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피리 연주자들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0: 너무
2: 옛날에 그 선택이었거나 아니면 나의
3: 가산점이 있죠. 옛날에
2: 나의 그냥 장기 중에 하나로 더 추가했어요 정도였잖아요.
3: 네, 요즘에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무조건 필수예요.
2: 그러면 그거 가르쳐 주세요. 생황이랄지.
3: 저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피리만 거의 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생황이나 특수악기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을
2: 강사를
3: 초빙해서 모셔서 가르치고 있고 저는 그래도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경북대의 저희 피리 강사진들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 예, 라고 저는 뭐 자부하고 있습니다.
0: 강사님들 소개도 좀 해 주신다면. 네.
3: 지금 뭐 윤영욱 선생님, 정학대 윤영욱 선생님 나오시고
0: 네.
3: 또 생황에 또 저기 국립관현악단의 홍지혜 선생님 나오고 계시고요.
0: 네.
3: 그다음에 저기 정학단의 김성훈 선생님 나오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기 또 박범은유와 또 이 민소각 태평소를 맡아 주시는 경북드립의 김세현 선생님.
0: 네.
3: 예. 그다음에 초견 이쪽으로 창작곡 쪽으로 또 탁월하신 박진영 선생님 이렇게 다섯 분 나오고 계십니다.
0: 아 창작 수업도 있습니까?
3: 예예. 예. 왜냐하면 관현악단은 초견 시험이 무조건 있잖아요.
0: 네.
3: 예, 그래서 전통이 사실은 조금 그 전공 취직 시험 볼 때
0: 네.
3: 예전만큼 비중이 좀 못하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초견의 비중이 너무 너무 커졌기 때문에.
0: 네.
3: 예. 그렇기 때문에 전통만 가르칠 수는 없고
0: 여기서 초견이라는 건 이제 악보를 보고
3: 그렇죠.
0: 바로
3: 해석, 바로 해석하는 능력.
4: 바로
3: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대학 교육이고 커리큘럼이라는 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바로 그렇죠.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초견 그 수업을 또 따로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0: 특히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 국악계라는 시장 자체가
3: 예.
0: 이제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당장 학생들이 이제 뭐 공연이나 뭐 이런 게 기관들 들어가기도 어렵고
3: 네네.
0: 그럴 때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선택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3: 네.
4: 대회에 나가본다든지
0: 그렇죠.
3: 네.
0: 국악의 대중화를 네. 표방한 음악들을 네. 이제 또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어떤 약간 흐름인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네.
4: 그 유일한 살 길이야.
0: 그러니까요.
4: 네.
0: 그런 어떤 현상을 또 보면서도 교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들 것 네. 같기도 해요.
3: 그렇죠. 워낙 사실 이제 관현악단 아니면 뭐 국악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지만
0: 그렇죠.
3: 자리가 워낙 없으니까요.
0: 그렇죠.
3: 네.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뭐 학교 나가서 이제 수업 강사 풀제 이런 거 통해서 수업한다거나
0: 그렇죠.
3: 아니면은 기금 받아가지고 공연 올리거나 이런 거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악기를 계속 이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이제 수업을 예, 그런 팀을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곡을 만들고 같이 공연 올리고 아니 어허. 그런 거랑 아니면 뭐 21세기 뭐 한국 음악 프로젝트 이런데 이제 같이 나가보는 거.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4: 그래서 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도
3: 네.
4: 되게 많은 친구들이
0: 지역에 계신 도전하고 분들이 많이 참가를 했었어요.
3: 예, 예, 예.
4: 음악도
3: 예.
4: 좋고
3: 네.
4: 열정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3: 예.
4: 뭐든 해보자 약간 이런 네, 네. 있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참 이게 서울 지방 이렇게 안 나뉘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죠.
3: 그죠.
0: 네.
4: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때도 그렇고 우리 윗선배님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쭉 가다 보면 한 사람 점점 피라미드 같이
3: 네.
4: 좁아지더라고.
3: 그죠. 네.
4: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세계든 어떤 사회든 어떤 분야든
3: 네.
4: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100% 다 취업을 시킨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진로랄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3: 예, 예. 네. 맞습니다.
4: 지금 현재 교수님이라는 위치 때문에.
3: 네.
4: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하나 신청곡인데 요거는 7월 달에 하신 공연 실황이네요. 상령산풀이라는 곡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3: 예. 그 7월에 선릉아톨에서

0: 네. 그 복원 연주 시리즈가 있었어요.
1: 아까 말씀해 주셨던.
0: 예예. 예, 아까 말씀했.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다섯 분이 그래서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자 파트에 맞게끔 복원 연주를 하셨고 저 네. 같은 경우는 그 정악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정악이 1960년대부터 저는 1960년대에서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변해왔나 어떤 게 변화였고 어떤 게 변하지 않았고 잘 지켜져 왔나 이런 거를 주제로 렉처 콘서트를 했고요.
1: 네.
0: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그 평조회상 중 상영상 프리를 이제 예전에는 60년대엔 이렇게 연주했고 지금은 이렇게 연주한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아. 연주를 했는데 오늘 들으실 곡은 요즘 시대에 많이 연주되고 예 활용되고 있는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네
2: 개인적으로도 되게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네 궁금하지 않으셨죠?
1: 예 그다지 중요하진 않겠습니다.
2: 자 7월 달에 공연하신 실황 음원.
1: 이때는 어떻게 안 아프셨어요 컨디션?
0: 이때는 안 아팠어요.
1: 이때 안 아팠대요. 네.
2: 소리가 다를 거예요.
1: 네, 입술의 힘이 잔뜩 어?
2: 짱짱하게
1: 짱짱한 그 느낌.
2: 네네네.
1: 자 김철 피리 연주 상령산 공연 실황으로 감상해 볼게요.

0: 라이브로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1: 상경신대도 나와주셨어요.
0: 이거를 예. 리벌브 싹 깔아놓고 아. 상령상풀이를 직접 예. 눈앞에서 봤으면 더없이 행복했을 텐데.
1: 상령상풀이 직접 듣는 느낌으로 김철 피리 연주 공연실황으로 듣고 예. 왔습니다.
0: 7월이니까 얼마 네. 안 됐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살아있죠. 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짧게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예, 오늘 이 국악 방송에서 가장 인기 프로그램이니. 아하. 이 바투의 상사디아의
0: 말 더듬지 마십시오.
2: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주 영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경북대학교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서 네네. 어떻게 발전이 되고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앞으로 아, 멋진 교육활동 후학 양성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고맙습니다.
1: 김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 배우. 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굴은 내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쌓인 인생의 이력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줄 한 줄을 채우는 것은 대단한 사건들뿐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겠죠. 미래의 내 얼굴을 만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보내면 얼굴에도 편안함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기분 좋은 편안함이 번지길 바라며 오늘의 첫 곡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준비했습니다.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6개월 안비취 이은주의 소리로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참 책임감 없는 인생을 살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기도 하는데 뭐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입고 있는 옷보다 그 사람의 얼굴에 떠있는 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마음의 사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 정성이 필요하죠. 다른 이에게도 내 진심을 알리고 싶다면 우선 혹시 내 얼굴에 가짜 표정이 덮여있진 않은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궁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원나경의 해금 연주로 화초사거리 준비했는데요. 본래 화초사거리는 이 조의 변화나 또 이 선율이 흐르는 이 가락의 어떤 특징 때문에 기악 독주곡으로 연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거의 없다시피 제 기억으로는 그런 곡이었는데 지금 들으실 이 원나경 씨의 해금 연주가 화초사거리를 이 독주곡으로도 연주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할 수 있다 가능성의 포문을 연 그런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나경의 해금 연주로 화초사거리 보내드립니다.

원나경의 해금 연주로 화초 사거리 보내드렸습니다. 폭염 경보 관련 안내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11시에 경기 양평 동부, 양평 서부, 경남 산청 북부, 거창 남부, 합천 중부, 경북 영천, 청도, 성주, 의성, 김천 남부, 안동 동남부, 안동 서부, 영양 평지, 봉화 평지, 전남 영암, 해남 북부, 해남 남부, 제주, 제주시 북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의 안전 살피기 등 날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고흥이한식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라고 문자사연 보내주셨는데 오늘 월요일이죠. 변함없이 또 월요일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노래 멋 시간으로 이채연 씨를 만나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왔니.
1: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벗. 오늘도 이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이채연입니다. 네.
1: 사랑니를 빼셨어요.
2: 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한쪽 얼굴이 팅팅 부어있어요.
1: 근데 오늘 그 마흔이 넘으면 네.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오프닝이었는데 채연 씨는 좀 걱정이 덜할 것 같다라는 귀염상이시잖아요.
2: 아, 그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어떻게 될지 미리 동안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1: 실제로 그 이제 노래 실력만큼이나 무대 설 때 이제 그 외모를 가꾸는 것,
2: 네,
1: 특히 이제 소리꾼은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신경을 좀 쓰시는 편인가요?
2: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남도 소리에 비해서 경서도 소리는 의복 치레가 네. 중요한 네. 장르잖아요.
1: 맞아요. 보면.
2: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죠.
1: 네. 피부과도 자주 가시나요?

0: 아니요, 피부과는 안 갑니다.
1: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0: 그 정도는 아니고. 어,
1: 네. 약간 이제 신경을 쓰는 정도.
0: 네, 신경을 쓰는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1: 오늘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미 잘하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서도 소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0: 네, 제가 서도 소리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서도 소리 특집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예. 이 경기 소리랑 서도 소리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나누어진 소리예요.
1: 저희가 이제 경서도 소리라고 하는데 네. 그 전에 부르던 명칭도 있어요? 그전에 경서도 전에?
0: 이게 뭐 경서도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가 아~ 이게 문화재화되고 뭔가 예, 예, 예. 제도권
1: 지역별로.
0: 안에 예, 예, 예.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 판소리를 제외한 사실 한국의 모든 민속 성악이 경서도 소리죠. 남도 전라도 소리를 제외한 예, 예, 예. 모든 소리를 다 하기 때문에
1: 사실 민요라고만 해도 이게 사실 더 큰 범주의 그 대표성을 띠는
0: 네, 네.
1: 지금은 지금이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전의 명창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능 보유자 중요 무형문화재 지금 국가 무형유산입니다만 지정 당시에는 경서도가 네. 그렇게 크게 나눠져 있지 않고 지정된 분들이 경서도 소리를 다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0: 네 그렇기도 했고 사실 경기 소리보다는 서도 소리가 먼저 지정됐어요. 경기 소리가 57호고 서도 소리가 29호인데 이유는 그때 당시에 경기 민요는 지정될 필요가 없다. 너무 그때 당시에도 유행을 했어요.
1: 그렇죠. 전승과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보면 네. 지금 너무 잘 유행되고 있는데 보존을 왜 해? 약간 이럴 수도 있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서도 소리가 지정이 됐을 때도 관산육마랑 수심가라는 곡이 이제 예. 보존에 아~ 필요를 느끼고 지정이 되었던 예. 곡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전승과 보존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지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엔 이제 겸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무래도 네.
1: 경기 서도 지금은 소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나눠져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배울 때도 지금 나눠서 배우나요?
0: 학교에 있을 때는 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공이 경기면 3년을 경기를 배우고 1년 정도를 서도를 배우고.
1: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어느 정도 걸음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군요. 오히려.
0: 있어요.
1: 네. 그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네요.
0: 네. 티오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인원수가.
1: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그냥 뽑는 거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서도 소리의 이렇게 특징, 경기 소리의 특징 이렇게 서로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면
0: 네.
1: 이 둘이 다르면서도 같이 걸어가야 되는 이유들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서도 소리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서도는 이제 경기에 비해서는 힘이 있고 소리를 감는다기보다는 보통 밀어 올리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아, 이제 서도는 아, 이렇게 소리가 그냥 아, 경기는 아, 유들유들하죠. 소리 자체가 아, 이런데 서도는 아, 이렇게 미는 소리.
1: 방향이 아예
0: 방향이
1: 다르네요.
0: 경기는 약간 위로 폼을 써니면 서도는 이렇게. 일자로 가서 감아내는 소리가 나는
1: 것 생각보다 심하게 다른데요?
0: 그렇죠.
1: 사실 비슷비슷한 노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 서도 소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북한 지역 현재로는 네. 북한 지역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이런 노래들 보면 또 다 달라요 보면
0: 네. 이게 함경도는 동부 소리로 쳐 가지고 약간 서도보다는 약간 경기 쪽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1: 네, 네.
0: 서도 소리는 주로 평안도랑 황해도 소리를 얘기하는데 네. 평안도 소리가 조금 더 진짜 서도 소리. 이게 진짜 가짜는 없지만 좀 더 진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서도 소리고 황해도 소리는 황해도는 비교적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1: 네.
0: 조금 선법도 조금 다르고 조금 경기와의 구분이 약간 모호한 부분도 많습니다.
1: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호남의 소리들도 네. 이야기할 때 전북이 진한가 전남이 진한가 이런 걸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0: 첫 곡으로는 어떤 곡으로 불러볼까요?
1: 아, 첫 곡으로는 수심가를.
0: 역시나.
1: 네, 수심가가 서도의 백미죠. 백미이고 뭐 경토리를 창부타령 토리라고 부르는 것만큼 이제
0: 예.
1: 서도는 수심가 토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도 수심가가 백미이기 때문에 수심가를 골랐습니다.
0: 많은 분들의 소리가 있을 텐데 김정현 명창의 소리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현 명창의 소리가 참 깔끔하면서도 뾰족하다라는 생각을 약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제가 느끼는 어떤 그 모양, 감정. 그래서 수심가의 어떤 수심을 짙은 수심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새침하시지 않나? 좀 서울스럽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네.
0: 최현 씨는 어때요?
1: 북으로 갈수록 전더 새침하다고 약간 알고 있어가지고
0: 예.
1: 그런 새침함이 어떻게 보면 서도의 매력이기도 하고 옛날 선생님들은 서도 소리를 잘하려면 대동강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그 대동강 물의 그 느낌이 남아 있는 소리이기
0: 맞아요,
1: 때문에
0: 맞아요, 맞아요.
1: 골랐습니다.
0: 우유모치님께서 와, 단번에 이해되는 경기와 서도의 소리 내는 방식의 차이 신기반기합니다. 보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3512님께서 아스팔트 위에서 올라온 열기, 자동차 창문을 내리면 열기가 장난이 아닌데요. 서도 소리 수심과 함께 하니까 열기쯤이야 얼씨구입니다라고 열기를 견디고 계신데.
1: 만주의 한기로 열기를 모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0: 김정현의 소리입니다. 서도민요 수심과 역금 수심과 보내드립니다.

0: 서도민요 수심가 역금 수심가를 김정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멋은 어쩌고 막 이렇게 이제 탁 낼 때 네. 약간 이렇게 감상에 젖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게 아무래도 서도의 네. 흐르는 음이라고
0: 역시나 대동강 같은
1: 네네네. 이게 사실 악기로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 흐르는 그 포물선의 각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되게 잘 그려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뭐 그건 결국 그 기술도 기술이겠습니다만 감정 상태가 기반이 좀 돼야 그러니까 시선이 좀 멀리 툭 떨어져야 멀리 던져야 되는데
1: 네.
0: 바닥 보고 부를 수는 없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자신의 뭐 그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포물선이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0: 이게 기분 따라서 좀 많이 특히 노래가 그런 것 같은데 기분이 영향을 많이 주는 음악이 장르가 어렵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늘 네. 같은 상태로 들려줘야 되는 그런 직업군에 계신
0: 그렇죠. 최상의 상태를
1: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뭐 장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1: 네.
0: 기분이 좀 안 좋은 날도
1: 네.
0: 치면 소리가 나고 잘 나고 일단 치면 소리가 항상 그 신명이 있는 상태로 금방금방 빨리빨리 올라가거든요. 어느 네. 기분에 있던. 근데 노래는 참 그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수심가 들으면서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네요. 장구 치시는 분들이 절대 그 폄하가 아니라는 것. 네. 다시 한번.
1: 근데 그렇게 노래 입장에서는 또 부러울 때도 있죠.
0: 그죠, 그죠.
1: 네, 노래는 이제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도 약간 슬픈 가사 불러야 되면 약간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0: 아, 올라오신 적 있어요?
1: 있죠.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선유가 이거는 뭐 서도는 아닌데 네. 선유가
0: 가세
1: 네 거기 이제 가사 중에서 이건 좀 슬픈 사랑에 대한 가사인데 네. 방랑사중 쓰고 남은 철퇴 천하장사 항우를 주어 깨치리라

0: 깨치리라 이별 두자 깨치리라. 천하장사 항우도 네. 이별을 못 깨친다는 거죠. 네. 그 이별 두 글자를 못 보신다는
1: 거죠. 그때 이별했을 때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실에서 심지어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 가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부르는데 올라와가지고
1: 그러면 이제 인생 가사가 되는 거죠.
0: 네.
1: 그렇습니다. 우유모치님께서 경기 소리도 그렇고 서도 소리도 잡가는 아무리 들어도 잘 외워지지 않는데 지난주 서도 소리 경연 대회를 참관하고 보니
0: 네.
1: 요 약간 시사는 바가 있는데요. 초한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1: 채연님 소리로 짧게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제 소리로요? 해볼까요? 그냥 해볼게요. 네. 여기 준비는 안 됐지만.
1: 네.
0: 만고영우 호걸들아 초한 승부 들어보소 철인지용 부지럽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 오디션 곡으로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던데요.
0: 서도 소리 중에서 예. 목의 패기를 또 보여줄 수 있고 꺾는 목도 많이 나오고
1: 예, 예.
0: 네.
1: 그러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클라이맥스가 착착착착착 바로바로 나와서 그런
0: 그리고 전쟁 노래니까 좀 예. 긴박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서도 소리 경연 대회를 참관하고 보니 초안가는 확실히 알게 됐다. 아마 그날 초안가를 부르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혹은 네. 대회 지정곡이었거나 네. 싶은데 실제로 대회 참가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가을 되고 하면 또 대회 시즌이 또 열리니까 이 사시는 지역에 열리는 경연 대회가 있으면 꼭 한번 가서 심사위원인 양 앉아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네,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내 기준에 이 들어온 사람이 예,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도 한번 예, 점쳐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1호 팬님께서 오늘도 출석입니다. 채연님 이야기도 같이 들으니까 완전 몰입해서 듣게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음은 사념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0: 네, 사념불은 이제 불교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속적인 그런 신앙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불교 노래가 이제 유입되면서 민간에서 이렇게 불려지면서 유행한 곡입니다. 근데 이 산념불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그래요?
0: 평양식이 있고 개성식이 있어요. 그래서 평양식이 메인이라서 그냥 산념불이라고 하고 개성 산념불이라고 따로 개성식에는 앞에 개성자를 붙여줍니다.
1: 약간 냉면 같은데? 약간 평양냉면, 함흥냉면 하듯이
0: 약간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개성산념불은 니나노 나요 나니가 나실래요 이렇게 합니다.
1: 잠깐 불러도 좋네요. 네. 지금 우리가 들을 산념불은 그러면 평양식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평양식의 산념불은 어떤 게 매력인가요? 개성에 비해서
0: 평양식의 산념불은 경기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선법이 나오는데
1: 약간 평양냉면 같은 건가? 이게, 냉물인 듯 아닌 듯?
0: 이게 내가 여기로 갈 것 같은데 그 음을 안 가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예를 들어서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불이로다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경기 소리꾼들도 산념불 많이 불러요. 네. 불이로다 이렇게 해봐요.
1: 두 개 다르네요.
0: 아예 음이 다르죠. 근데 이게 가끔 이제 피리 연주자 잘못 네, 만나면 네. 강하게 그 음을 불어주면 노래가 따라갑니다.
1: 근데 요즘도 피리 연주자들 사이에서 약간 그 감론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불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한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기보부터도
1: 아~
0: 네, 리듬으로 기보할 거냐 서도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 설명드리지만 네. 두 음에 걸쳐서 요성을 하기 때문에 경기는 아 그 음에서 요성을 하지만 서도는 아 이게 빨라지는 거니까 리듬을 기준으로 할지 아래음을 기준으로 할지 기보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1: 그러네요.
0: 네.
1: 어디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0: 네.
1: 우유모치님께서

0: 이 신선하면서도 농익은 목에 패기. 그리 참 좋습니다. 신선하면서도 농익은. 와.
1: 나중에 좀 활용해서 저 소개할 때좀 쓰겠습니다.
0: 신선하면서도 농익은 목에 패기. 좋다. 너무 좋아요. 무리한 부탁에도 친절하신 채. 무리한 부탁에도 친절하신 채은님.
1: 무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거르지 않고 부탁해 주신 밀왕님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주셨는데, 거의 이 정도면 부처님이랑 예수님과 동급의 어떤 비유와 은유의 달인이지 않나. 팍팍 이해가 됩니다. 우선 노래를 먼저 들어보죠. 서도민요 사년불 자진년불 유지숙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소리로 서도민요 4년불 자진연불 보내드렸습니다. 베트남 1호 팬님께서 채연님이 종교음악 하실 때도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아. 그 굿 네, 무가 하실 때를 보신 것 같은데
1: 네.
0: 미래음악회 행사 때 들었던 노래들도 이 무가 음악 무가였을까요? 곧 또 공연하신다고 했는데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제가 10월 16일에 정동 네오 정동이라는 이름으로 네. 덕수궁 돌담길 아시나요? 그 시청역에서 이렇게 정동극장에 오는 그
0: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1: 네, 그 길목 그 길목에서 네. 버스킹을 합니다.
0: 오, 네. 버스킹을 하세요?
1: 네, 근데 그 무료 공연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네. 또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0: 10월 16일
1: 네. 네.
0: 정동 돌담 덕수궁 돌담길
1: 날이 너무 좋을 때니까 네.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지나가다 모른 척하고 슬쩍 가가지고 사진 한번 또 찍고 예. 네. 이 채연 씨 노래 꼭 현장에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근처에 계신 분들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베트남 1호팬님께서도 공연을 나는 알고 있지만 우리 채연님 공연 내가 홍보를 좀 해드려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을 주신 게 아닐까 따뜻한
1: 감사합니다.
0: 문자 사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어지는 곡은 제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역시나 네. 이게 그 경서도 소리하시는 분들이 그 추천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추천하시는 곡이 제전이고 그만큼 잘 만나기가 힘든 곡도 제전인 것 같아요.
1: 네. 네. 제전이 너무 매력적인 소리인데
0: 네.
1: 사실 서도잡가인데 경기 소리꾼들이 더 많이 불러서 유명해진 네. 곡입니다.
0: 네.
1: 이 제전은 지금 경기 소리꾼들이 많이 부르는 제전은 이게 제전 후편이라고 해서 뒤에 붙어 있는 게 있고
0: 전편이 있어요, 그럼?
1: 전편이 있어요. 이게 서도 소리 초대의 부유자이신 이제 장학선 선생님께서 아마 남겨놓으신 기록에 전편 후편이 있는데
0: 예.
1: 지금 그 후편을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경기 소리꾼들이 많이 불러서 유행을 시킨 거고 그래서 제전은 아예 약간 경기째랑 서도째랑 목 쓰는 길이 완전 달라요.
0: 그러면 후편이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 이제 음식 차리는 장면 나오고
1: 네네네.
0: 그게 후편인 거예요.
1: 절의를 당해서 해고동풍에 절의를 그래. 당하여 이건데 예. 전편은 처음에 어제 저녁 성든 몸이 입서 뭐 으슬으슬 내가 춥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육진장포 일곱매로 뭐 이게 염하는 장면이 예.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0: 오, 전 처음 알았어요.
1: 네.
0: 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겠는데 이거?
1: 네.
0: 그러면 오늘 들을 소리는 역시나 후편?
1: 네, 후편이고 계속 서도 소리 들었으니까 경기 선생님들의 소리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전 버전으로 가져와봤습니다.
0: 이 곡을 지금 들으시면 서도 목과 비교해서 들으실 수 있으면 엄청 재미가 있는 거네요.
1: 네, 네. 그럼
0: 대표적으로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게 약간 조금 아예 좀 째가 다른 느낌인데 경기는 해고동풍에 이게 여기부터 달라요. 저리를 예. 당하여 이렇게 하는데 해고동풍에 저리를 당하여 당하여 경기 예. 서도는 당하여 이렇게 꺾어 내리죠.
0: 심지어 앞에 잉잉 이게 두 개가 붙어있네요.
1: 네.
0: 지금 저를 약간 그래 지친 눈빛으로 쳐다보셨는데 6개월 김옥심의 소리로 제전 함께 들어보시죠.

0: 6개월 김옥심의 소리로 제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마음 놓고 들었는데
1: 네.
0: 마음을 잡게 만드는 노래 긴장해 이렇게 노래가 처음 나오자마자 그 공연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춤 추시는 분들이 장단 탁 끝나고 손끝을 그냥 탁 움직였는데 어 오늘 공연은 끝났다. 이렇게 잠궈 하나 퉁 쳤는데 어 오늘 공연은 끝났다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묵결명창 목소리 처음 나오자마자 아 이 노래는 여기서 이미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정말 천하 명창.
0: 근데 뭐 채은 씨 덕분입니다만 평소에 우리가 듣는 이제 묵결명창 상대적으로 좀 노년의 소리들을 네. 우리가 너무 그 소리만 듣고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할 정도로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1: 원래 목이 깨끗하시고
0: 네.
1: 굉장히 그 어린 성음의 그 곰사금이 탁 동시에 공존하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0: 그 평소에는 사실 약간 묵직한 소리입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리다가
1: 사실 엄청 중성적이라고 막 다들 많이 예, 얘기하시는데 아니고
0: 예.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모습 저는 만약에 성함을 이렇게 정보가 없었으면 다른 분이지 않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1: 네.
0: 그리고 김옥심 명창과 같이 소리를 하시는데
1: 네.
0: 보통 이제 같이 소리를 하면 우리가 앙상블 조화의 정도로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데 두 분의 소리면 이건 격투기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1: 용호상박입니다.
0: 두 분의 소리가 서로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일단 거침없이 약간 이어붙인 구석 없이 너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리 들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1: 네 많이 받았죠. 이 가장 좋아하는 제전이기도 하고
0: 예.
1: 제가 또 두 분의 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0: 중간에 흉내 내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던데요.
1: 아마 그 음으로 요즘은 노래를 많이 안 해서
0: 네.
1: 그런 음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그 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에 젖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경기에서 선으로 넘어가는 부분 같은.
0: 이걸 제가 지금 채은 씨한테 부탁해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채은 씨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음악 나가는 중에
1: 네.
0: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1: 네.
0: 요거는 다음에 나오셨을 때 완성된 형태로
1: 아, 네. 연구를 해야겠네요. 네.
0: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역시나 또 이렇게 그 초대 손님의 등에 빨대를 꽂았던 적이 있었나. 오늘도 적절치 못한 방송 용어에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제가 서도 소리들 중에서는 배 소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봉죽 타령이랑 술비 타령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0: 예.
1: 술비에서는 또 황민왕 선생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게 받는 소리가 있는 거죠?
1: 네. 똑같이 받아주시면 돼요.
0: 하신 대로?
1: 네.
0: 청취자분들도 저한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들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은 씨의 노래로 봉죽타령 술비타령 보내드립니다.
1: 헤이야 버그야시 화자조

0: 짠타.
1: 이채연 씨의 노래로 봉죽 타령 술비 타령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신명나네요. 예, 퇴근하고 빨리 집에 와서 신나게 놀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7942님께서 아 얼씨구 술비 타령 좋구나요 하시면서 서도 소리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채연님 라이브에 딱 맞춰 들어와서 귀호강 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0: 감사합니다.
1: 예,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예, 심청가 중 화초타령을 우유보치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양년의 소리로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채연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채연씨가 어떤 음악을 들고 올지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음악 보내드립니다. 채연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송천자께 없어 황후붕하시노 답비를 안 여시고 세상의 온갖 기와 요초를 모아 황극전 넓은 들에 심어놓고 조석으로 화초 구경을 하시난디 화초도 만구만다 8월 부유군 자륙만당 출수의 공연라 알명구독을 양원 성식 전튼 한매와 진실량의 거재란 불고 있다고 복성군 불구이를 용사는 소축실 국방군 삼천 제자를 공두르라니 향산춘 풍에 살고군 이와 먼지 부르게 무르니 장신문중 백구시오 천태산 들어가니 양미르게 자야이 원적 부지 이별하니 옥청하여 인도와 천국 하늘 먼지 기억지하를 거둔 이화로왕개관화 홍북백북사계화 동원돌이 저이신춘 목동유지가 행완춘 월중단계 불상지 탈가운데 개수나무 대계롱영산호 외철중진달와 난초파초미자치자 감과 유자

0: 마음으로 심은 난디 양불거듯 불면 벌라.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차병걸의 노래로 얼쑤아리랑 보내드렸습니다. 왠지 노래 듣고 있는데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맑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창부타령 홍수맥이 준비했는데요. 오진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아하하 아니 누지는 못하리로다.

힘을 붙들어 놓고 잠든 나를 깨워주지. 지금쯤은 잠을 자고 있느냐, 앉아 있느냐, 누워 있느냐, 기다리다 못해 지쳤구나. 얼씨구나, 존씨구나, 지와제가

12붕의 월세기 유정하더라 님이 저리 다다정하면 이별이라고 다 있을 소냐.

헛망이 무너질 줄 어느가 니니 하루 줄 거냐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구나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우연히 길을

어찌 볼 수가 있으랴. 이루에 남대고 보면 후에 막급이 되어 질 거니야. 얼씨구 얼씨구 지화제 주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왕신문 실록에 황제가 복귀시라. 성덕이 없어서 풍에 쓰니 말잘 듣던 소진장이도 육국의 최왕을 다 달래봤으나

우리 1년에 홍수도 액을 막아줄 때 정치론 리 8월 3구월 4시절 오동지 육숙달 365일이 오고 가더라도 화재수 막아주고 식물수도 막고 수재수도 막아야지. 오냐 우한재란 막고 걱정근심 삼재팔란의 군액살 모든 병고 병마들 다 막고 온 모두 수많은 가족마다 1년 12달 홍수매기를 막으러 가자. 정치를 허구는 이 파돌인데 상구를 허구는 사시절 정월 한 달에 든든 홍수는 대보름 날로 막으러 가고 2월에 듣는 홍수는 청명한식 날 막을 가고 3월에 듣는 홍수는 강남서 나오는 제비추리로 막고 4월에도 듣는 홍수는 부처님 탄식 날 석가문전에

연불공덕으로 막을가고 5월에 뜨는 농수는 5월하고 타는 날에 5월 술이 지떡으로 막을가 6월에 뜨는 홍수 유하라고 또 유둔 달에 유둔아 떡 차례로 막을가고 7월에 드는 농수는 7월하고는 칠성날 견우직녀 상봉에 오작경에 무지개 빨로다 막을 주마 8월에 드는 농수는 8월 추석날 한가위 날에 햇송편 빚어 만조상님 차례로 막을 주마

이루마골 주마 시월에 해도 어두는 웅수는 핵고기만 바른 신고기제 저러니

옛날에 옹세미 팥죽을 씌어 문전문전 찹기를 막을 주마섯달에 드느느는 옹수는 떡가래를 뿜어 명년 정월 초하루 날 만조상님 떡국 차례로 막을

0: 드는 삼재는 복삼재로 들고 묵는 삼재는 업삼재로 들고 나는 삼재는 운삼재니 누구든지 어느 가중 어느 국민이든지 삼재 반란을 담아고다가 의졸강에 소멸하고 1년 오고는 12달에 300억 65일이 돌아가더라도 부모자손들 무거워하고 부모자손들 병고병마 없이도 와 주마 얼씨구절 시구절 시구지와 이제 주와 아니 누지는 못하리로다.
1: 오진수의 소리로 민요 창부타령 그리고 홍수매기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검은고 산조를 들어볼 텐데요. 김윤덕 명인의 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윤덕 명인은 1940년대 중반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1946년에 정남희 명인에게 가야금을 그리고 1948년에 한갑등 명인에게 검은고를 사사한 것으로 기록해 보이는데요. 두 가지 악기 모두 경지에 오르기가 참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가야금 산조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또 음악을 배웠던 그 학습 내력 이력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 설장구를 배웠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타악에도 예, 뛰어난 이 실력을 보이셨던 분이죠. 그래서 김윤덕 명인은 어떤 때는 가야금으로, 어떤 때는 검은고로, 또 어떤 때는 장구장단으로, 어떤 때는 또 소리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반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김윤덕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이 검은고 산조 한갑등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의 검은고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4분 36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춘향가 중에서 기산영수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판소리에는 중국의 고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춘향가의 초 앞에 나오는 이 기산영수 역시 고사에서 따온 말이죠. 기산영수 별건곤 소부 허유 놀고라는 사설이 있는데요. 이 허유와 소부는 중국 고대 요순 시대의 인물로 친구 사이였습니다. 요 임금이 허유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천하를 다스려 달라고 청하자 허유는 이를 거절하고 기산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사람을 보내 청하자 허유는 듣고 싶지 않은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근처 냇가 영수로 가서 귀를 씻었다는데요. 그때 소에게 물을 먹이려던 소부가 허유가 귀를 씻은 이유를 듣고는 내 소에게 더러운 소리를 씻어낸 물을 먹일 수 없다고 하면서 소를 데리고 냇물 위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며 문학과 그림, 공예품의 소재로 쓰였고요.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몽룡이 놀러 나갈 명분을 찾는 노래에도 담겨 노래의 곡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 기산영수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소부와 허유의 고사로 시작을 해서 유명한 인물들이 논일던 곳을 나열합니다. 이적선, 그러니까 이태백이 술에 취해 강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빠졌다는 채석강과 소동파가 가을 달밤에 배를 띄워놀며 적벽불을 지었다는 적벽강, 그리고 도연명이 놀던 시상리 오류촌이 등장하고요. 사호 선생이 바둑을 두던 상산도 노래하는데요. 이 사호 선생은 진나라 말기에 난리를 피해 상산에 은거했던 네 사람을 뜻합니다. 이도령은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이 논일던 곳을 이야기하면서 자신 또한 호방하고 씩씩하며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니 아니 놀고 무엇을 할 거나 라고 하면서 방자에게 남원의 명승지를 일러보라고 합니다. 춘향가 중 초입부터 기산영수 대목까지 성우향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호남의 남원이라 하는 고리 옛날 태방국이었다.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북강 성호고 북통 우남허니 곳곳이 금수강산이요 번화 성지로구나. 산 지형이 이리허니 남녀간 일색도 나련이와 만고 충신 간악묘를 모셨으니 당당한 충렬이 아니날 수 있겠느냐. 숙종대왕 즉위 초에 사또자제 도령님 한 분이 계시되 영광은 1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 현량언니 진세간 기남자라. 하루난 일기 화창하여 사또자제 도령님이 방자불러 분부하시되 이에 방자야 내 너희굴 내려온 지 수삼사기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몰랐으니 어디 어디가 좋냐. 방자였자오대. 아니 여보시오 도련님. 이제 공부하신 도련님이 성기나 차서 무엇이시래요.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자고로 문장 호걸들이 승지 강산을 구경하고 대문장이 되었느니라. 승지라 하는 것은 도처마다 글기로다. 내일을 테니 들어보아라. 기산영수별

판돌 뛰던 사람.

0: 불러라. 도령님이 그리 하옵시면 대강 아리 없지요. 동문방 나가오면 서는 사가지 싸웠고 북문 밖을 나가오면 관악묘를 모셔있어 만고 여웅이 허재련 듯었고 서문 밖을 나가오면 계롱산성 대부함이 좋사옵고 남문 밖을 나가오며 강할로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 제일로로소이다.
1: 춘향가 중 초입 대목부터 기산영수 대목까지 성우향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성우향 명창하면 참 많은 제자를 배출해낸 강줄기 같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그 강줄기로 바다를 만들어낸 분이시기도 하고 소리의 스타일로 보아도 이 여성의 소리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당히 중성적인 남녀창의 어떤 특징들을 고루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기산영수 할 때 이 기산 이 부분에 사실 소리 배우면서 참 많이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창법이기도 한데 성우향 명창의 소리 들어보면 상당히 여기서도 어떤 남성의 소리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남자 소리꾼들이 이 대목 기산영수 이 대목을 배울 때는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주문하시고 표현하신다고 해요. 막걸리를 담뿍 묻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너무 목이 타서 깼을 때 냉수 한 사발을 먹는 성음이 기산 이 성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참 장면으로는 이 어떤 성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굶신하위 준비했습니다. 굶신하위의 교과서 같은 곡이죠. 안숙선의 굶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안숙선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굼시나위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뒤에 음악이 이제 꽤 남아있긴 한데 방송 시간 관련 때문에 다 보내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제가 음악 나가는 동안 PD님께도 우스갯소리로 참이 음악에 나오는 굼 때문에 여러 소리꾼들의 목이 상했다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정말 정말 많은 이들에게 어떤 지침과도 같았던, 네, 그런 곡이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어지는 곡은 경기 입창 놀량 준비했습니다. 황용주 외 여러분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황용주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입창 놀량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서도민요 함경도 애원성 준비했는데요. 오늘 노래의 멋에서 다룬 이 서도민요들과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함경도 지역이죠. 오봉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0: 아침 국악 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용우가 그동안 걸어온 소리 인생을

전통 민요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다양한 음악인들과 협업하고 국내외 무대를 오가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가 오랫동안 불러온 민요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도 들노래를 시작으로 서도 앵마귀, 창부타령, 용청검, 너영나영, 장타령 등 다양한 민요로 무대를 풍성하게 장식합니다. 들릴과 뱃일에서 불렸던 노동요부터 액을 맞고 평안을 빌던 소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흥을 나누던 민요까지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태어난 노래들이 김용우의 목소리를 따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판소리 명창 박예리와 서도소리 박초현이 특별 출연하고요. 사물놀이 느닷컴퍼니가 함께해 민요의 흥과 에너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요. 30년 동안 한결같이 민요를 노래해온 소리꾼 김용우, 그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지금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주는 우리 민요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김용우 30주년, 나는 소리꾼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는 국악공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창작국악 시리즈 신풍류전입니다. 오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월야선유도, 달빛 아래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자연과 물 그리고 설화를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공연이고요. 이번 공연에선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작부터 위촉작, 기존 레퍼토리까지 모두 7곡을 선보입니다. 우리 전통의 풍류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국악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이어지는 공연은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의 2016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역시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리는데요. 만 16세부터 27세까지 국악을 전공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협주곡을 비롯해 경기 잡가와 경기 민요를 새롭게 편곡한 무대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특별한 공연 소식입니다. 국립극단이 명동예술극장 앞 야외광장에서 한낮의 명동극을 선보입니다. 8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 모두 10차례 관객을 찾아가는데요. 무대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단체가 함께합니다. 먼저 봉산탈춤보존회가 우리 전통 탈춤의 흥을 보여주고요. 상모돌리기와 장구연주로 신명을 더하는 연희점 추리와 연희집단 더 광대, 움직임과 신체극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프로젝트 통, 전래동화를 유쾌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재해석한 극단 아수라도 무대에 오릅니다. 여기에 스월드와 서남재 등이 참여해 건무와 서커스 등 색다른 볼거리도 선보이는데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음악이 들리고 춤과 몸짓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평범했던 점심시간이 잠시 공연장이 되는 건데요. 굳이 마음먹고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예술, 그래서 한낮의 명동극이 더욱 반갑습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내용은 국립극단 누리집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책상 하나를 짝꿍과 같이 쓰던 초등학교 시절, 그 책상 한가운데 금이 쫙 그어진 경우가 많았었죠. 금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실제로 지우개 같은 게 살짝 금을 넘으면 넘어온 만큼을 칼로 잘라가는 아이도 있었는데요. 더위는 여기까지라고 금을 긋는 절기 처서가 지났음에도 아랑곳 없이 금 넘어온 더위에 문득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금 넘어왔다고 더위를 칼로 자를 수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담임 선생님 대신 하늘님이 가을로 쫙 바꿔주실 날까지 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이규영 작곡 송지우의 노래로 처서아리랑 들으면서 8월 24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아유,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올해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입추 매직을 맛보고 가을이 빨리 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처서 지나 여름이 이렇게 뒤끝을 발휘하다니요. 뭔가 가을을 줬다 뺏은 것 같아서 이 더위가 늦더위가 더 얄밉게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 24절기 중에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는 공통적으로 있어도 계절의 끝을 나타내는 듯한 절기는 처서가 유일하잖아요. 곧 처에 더울서, 그러니까 더위는 여기까지라고 그야말로 금을 긋는 이름인 건데요. 유독 여름에만 그 한계선을 절기로 지정해둔 걸 보면 옛사람들도 그만큼 여름의 끝을 기다렸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실제 계절이 철 모르고 금을 넘어오면 철 들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어린 시절 책상 위에 금 긋고 지겹게 싸웠던 짝꿍 있으셨나요? 그렇게 싸우다 정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처음부터 사이 좋은 짝꿍도 있었겠죠? 한번 짝꿍이 영원한 짝꿍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 달에 한번 규칙에 따라 짝꿍을 바꿨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 많았던 짝꿍들 중에 여러분의 기억에 특별하게 남아있는 짝꿍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밉든 곱든 추억 속 내 짝꿍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처서 지난 후에도 폭염특보가 웬 말이에요. 여름이 물러가기 싫은가 봐요 해주셨네요. 아우,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우리 3033님께서도 부미누님 출첵합니다. 이제 처서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더워서 문제네요. 누님이 계신 서울도 날씨가 덥습니까 해주셨는데 어우, 서울도 오늘 정말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이동할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다녔는데요. 이 보통은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금세 시원해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계속 덥더라고요. 오늘 정말 더위가 굉장했습니다. 1790님의 꽃편지인데요. 하동 쌍계사에서 만난 능수화 꽃입니다. 큰 나무에 줄기가 걸려 꽃들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었는데 이 꽃을 보내는 건 때맞춰 날아온 남방 제비 나비 때문입니다. 나비가 꽃을 찾는 건 당연지사인데 기단 아래 상사와는 빗방울만 머금고 있는데 능수화는 남방 제비 나비의 바쁜 움직임에 모든 걸 내놓은 듯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입니다. 꽃들 속에 오묘한 조화로움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셔서 이 보내주신 사진을 다 봤더니요. 정말 야, 이 나비가 날아든 순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포착하셨나요? 꽃과 나비는 정말 이 어울림이 너무 좋습니다. 한 쌍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또 어떻게 이 나비의 무늬가 또 이 능소와 꽃 색깔과 다 정말 우리 깔맞춤이라고 하죠. 깔맞춤 돼서 너무나 예쁘게 네, 앉은, 날아앉은 네, 그런 사진 절묘하게 찍어주신 사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만나는 금 넘어와도 괜찮아요. 금 넘어와서 사이좋게 만나와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아유, 금 넘어가도 이렇게 지우개 자르듯이 자르지 않고 네, 함께 이렇게 또 우리 어울리면 좋겠죠. 아예 애초에 금이 없습니다. 네. 자, 승승장군.

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금 넘은 짝꿍처럼 여름이 아직 갈 생각이 없나 봐요. 처서가 지나도 아직 덥네요. 그래도 해는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한 주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날씨는 아직도 무덥지만요. 해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퇴근할 때의 그 하늘의 색깔을 보면 이제 정말 조금씩 달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그리고 드들강님께서 올해에는 더위와 어울리기가 너무 길어서 그냥 여름이려니 하고 지내왔는데 오늘이 8월 24일 줏대 없는 더위는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하며 우리들의 행복 모임터 만나에서 더위 성토해봅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여름이 더운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참 정말 지겹도록 안 가는 이 더위. 올해는 유독 더워서요. 그렇죠? 아이고 언젠가는 가겠지 하는데도 참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어떡해요. 네, 언젠가 가겠지 하면서 조금 더 버텨봐야겠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정태춘의 노래로 에헤라 친구야.

이렇게 선물 이벤트가 있었죠.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 특혜 당첨자를 지금 발표할게요. 전화번호 끝자리 3515님, 0876님, 2219님, 7042님, 6481님 다섯 분께 티켓 두 장씩 드립니다. 3515님, 0876님, 2219님, 7042님, 6481님. 네, 이 다섯 분 티켓 수령 방법은요. 개별 문자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21155님께서요. 사랑으로 결혼해서 이제는 영원한 단짝 친구가 된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죠. 배우자는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단짝 친구예요. 자, 그리고 2166님께서요.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믿음직하고 잘생겼던 성훈이라는 남자 짝꿍이 생각나네요. 걔는 2학년 1학기 반장이었고 저는 여부반장으로 한 학기를 보냈어요. 장난꾸러기 많던 그 시절이었지만 그 친구는 저를 참 잘 챙겨줬었고 그런 그 친구가 저도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풋풋했던 기억이에요. 신청곡은 악단광철의 문구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와, 이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의 짝꿍 이름을 기억하시다니요?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데요?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시절의 친구들. 근데 정말 이렇게 반장, 부반장 하면서 서로 돕고 네, 잘 지냈던 그런 추억이 있었던 친구들은 얼굴은 생각납니다. 이름을 참 제가 이름을 못 외우나 봅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신 곡 네,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금 넘어오면 나한테 시집 와야 돼. 했던 초등 추억 소환해봅니다. 어디서 건강히 잘 살겠지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친구 사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이 추억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몇몇 장면들은 떠오르지만요. 그리고 1967님께서 옛날에 라디오 카세트 테이프에 건전가요. 오랜간만에 들어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정태춘님의 이 곡이 네 그런 건전가요였나 봅니다. 자, 그리고 꽃분내님께서요. 그때 그 짝꿍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영감 나한테 잘해라. 해주셨는데 우리 꽃분내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면요. 그래도 남편분에 대한 사랑하는 예,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셔도.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친구랑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결혼하니까 연락이 뜸하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짝꿍으로 잘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아무래도 네, 연락이 좀 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성 친구들은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7426님께서 보미님 혼자 판 지하철 퇴근길에 만나들어요. 오전에는 3시간 동안 독서 토론에 참석하고 오후 일정까지 끝내고 듣는 만나는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찬찬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낮에는 33도까지 올라서 너무 더웠으니 한승석의 가을 부병로에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대요. 아, 정말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7416님 네, 안전하게 즐겁게 귀가하세요. 자, 그리고 2219님께서도요. 해지는 시간 만나 들으면서 오늘은 어둠이 오면 달 보러 가려고 합니다. 처음 키워본 여주가 열매를 맺어 진초록이 노랗게 서서히 익더니 오늘은 곱디고운 보름달색이 되더니 오늘 낮엔 탁
터졌고 빨간 알맹이가 달달하니 벌이 날아와서 알맹이가

유맹이를 쪼개어 물고 가네요. 늘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저녁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노랗게 익어서요. 정말 벌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이렇게 탁 터지면 빨간 알맹이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직접 키우시는 거는 여주는 처음 본것 같아요. 귀한 사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0118님께서요. 좀만 참아요. 더위가 그리울 날이 곧 와요. 한 주도 국악방송과 함께하면 좋은 일만 생겨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참 우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 게또 겨울 되면요. 너무 추워서 아유 그 한낮에 뜨거웠던 더운 날 태양이 생각난다. 우리 또 그렇게 되죠. 네. 조금만 참으면 또 선선한 바람 붑니다. 0093님께서도요. 처서지나도 너무 더워요. 찬밥 찬물에 말아서 풋고추 고추장 찍고 멸치 마른 새우 볶음에 명태 알찜 맛있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반찬을 나열해 주셔서 저는 이거 지금 드시고 계신다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드시면 되죠. 네, 뭘 드시든지, 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퀴 만나볼게요. 성년영의 해금과 노래입니다. 안녕, 내 친구야.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기상용어 하나를 맞춰주세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존재해서 공기의 흐름과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해 하루하루 날씨가 달라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에도 무게가 있어서 그 무게가 지표면을 누르는 압력이 날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인이 되곤 하는데요. 바로 그 공기의 무게 때문에 지표면에 생기는 압력을 뭐라고 부르는지 오늘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은 고이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은 저이것이라고 하죠.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지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1번 지압, 2번 수압, 3번 혈압, 4번 기압, 5번 삼투압, 6번 이압!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7426님의 신청곡입니다. 한승석의 노래로 가을 부병루에서.

한승석의 노래로 가을 부병루에서 742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기상용어를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공기의 무게가 지표면을 누르는 힘, 즉 공기의 압력을 뭐라고 부르는지 맞춰주시는 문제죠. 1번 지압, 2번 수압, 3번 혈압, 4번 기압, 5번 삼투압, 6번 이압!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1790님 네, 정답 주셨고요. 3033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이것이 낮으면 날씨가 흐리네요 하셨습니다. 8078님 정답 주셨고요. 8849님도 정답입니다. 4370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참 진짜 떠먹이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떠먹여 드리잖아요. 6483님도 정답 주셨고요. 3077님 정답입니다. 3299님 그리고 4775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4802님도 정답 주셨고 승승장군님께서 보기 너무 웃겨요. 마지막에 야 해서 웃음 빵 터졌어요 해주셨는데 PD님께서 힘차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제가 두 번째로는 더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뭔가 조금 이렇게 힘내면 좋겠죠? 네. 자, 9174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좋은 날 되세요 해주셨네요. 자, 1967님 혈압 보내주셨어요. 자, 이 혈압 보내주신 분들 의외로 많으십니다. 2115님께서도 아유 손주가 할머니 언제 당첨되냐고 자꾸 물어서 혈압이 올라가네요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꽃분내님께서도 영감 때문에 늘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요. 일부러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일부러 틀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네 귀여운 오답. 네. 자 그리고 윤혜성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2928님께서 날씨가 너무 덥네요. 택배 배달할 때 너무 더워서 지치지만 만나 들으며 힘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아우 정말 오늘 같은 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수분 보충 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 오늘도 보기가 빵 웃겼어요. 혈압 저요 좀 저혈압이어요. 우리 꿀꿀님도 혈압 보내주셨네요. 자, 날씨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8888님께서는요. 이야! 문제가 어려워서 고 이것으로 올라가려는데 저 이것으로 만들었어요. 해주셨네요. 네. 자, 우리가 흔히 사람의 기분 상태를 날씨에 비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기상용어인 이것도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종종 쓰이죠. 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우중충한 날씨를 유발하는 저 이것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분이 저 이것일 땐 고기 앞으로 가야 한다. 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방금 제가 또 엄청난 힌트를 하나 더 드린 셈인데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지압, 2번 수압, 3번 혈압, 4번 기압, 5번 삼투압, 6번 야압!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더 듣고 옵니다. 2166님의 신청곡이에요. 악단강칠의 문끝.

악단 광칠의 연주한 노래로 문굿 2166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2166님께서요. 이야! 하면 저도 번호가 읽힐까요? 저는 아들이랑 안경 맞추러 왔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다소 저이것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 눈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눈에 좋은 것들 많이 많이 드시고요. 네, 2379님께서도 정답 맞춰주시면서 요즘 아침 저녁에는 시원해졌는데 낮에는 진짜로 더워서 못 살겠어요. 아직도 진짜 혈압 올라가게 생겼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언제나 이 더위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1302님께서도 정답 주시면서 진짜 덥습니다. 처서가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기가 너무 웃깁니다. 저는

0: 하늘아 때문에 늘 혈압 올라요. 아이고, 우리 아까 꽃분대님께서는 남편분 때문에 혈압 오르신다고 하시고, 4383님께서는요, 미안합니다. 떠먹어서 이곳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왜 미안하신가요? 네. 자, 그리고 2723님께서요, 이야! 힘이 팍팍 나네요. 짝꿍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단짝들 생각나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늘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 꾸리느라 만나기가 힘드네요. 사진은 주말 한강 하늘 사진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진 잘 찍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요. 5558님께서는요. 저는 요 며칠 전에 사소한 일로 저 이것이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음악 신나게 들으시고요. 툭툭 털어버리시는 것도, 네, 기분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0389님께서는요, 운전면허 9번째도 낙방, 혈압이 계속 올라가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정말, 혈압이 조금 올라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떨어지셨는지. 네,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하셔서, 네, 그렇게 시험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해 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4번 기압이었죠. 기압이 높다는 건 그만큼 공기의 밀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럼 밀도가 낮은 쪽으로 공기는 이동하려는 성질을 갖게 되죠.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층이 이동하는 게 바로 바람이니 기압의 차이로 인해 공기는 계속 흐르고 날씨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반도의 여름 날씨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요. 한반도의 덥고 습한 공기를 공급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처서 이후에도 세력을 유지하게 되면 올해처럼 절기를 넘어 여름 날씨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북 경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오늘 막 벼베기를 마친 경주 서학동의 한 논입니다. 이곳에선 오늘 2026년 첫 벼베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황금빛 벼가 가득했을 들판에 지금은 콤바인이 지나간 자리마다 반듯하게 길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품종이 조생종이긴 해도 한여름 햇살 아래 벌써 가을거지가 시작됐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데요. 오늘 이곳 경주의 낮 기온은 35도를 웃돌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는 비구름이 유입되고 고기압이 덮고 있는 내륙에서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자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도 서울이 25도 등 전국적으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 많겠고요. 한낮엔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강릉 34도, 대구와 부산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2: 아비를 위해 인당수의 몸을 던진 심청이는 지극한 효심으로 살아나 심황후가 되었다더라. 어느 날 심황후께서 너른 앞들에 나와 꽃 구경을 하실 적에

더 미소의 연주와 노래로 난초지초 듣고 왔습니다. 1319님께서요. 오늘은 못 더 먹는 줄 알았어요. 더운 날 종일 용접 작업했더니 메스껍고 머리 아프고 집에 와서 계곡물에 씻으니 조금 나아졌네요. 근디 기운 없어 그냥 뒤집어져 있어요. 저녁 해야 하는데 더 슬픈 건 내일까지 해야 해요. 용접 왜 배워갖고 이 고생을. 엄니 말 잘 들을 걸 해주셨습니다. 사실요, 저는 이 용접 기술을 좀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319님 저한테는 너무 멋지세요. 네, 그래도 너무 더운 데서 이렇게 또 뜨거운 작업 하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수분 보충 잘 해주시고요. 그래도 쉬엄쉬엄 네, 잘 하셔야 됩니다. 1315님께서요. 남편 잔소리에 혈압 상승, 나이 드니 잔소리가 많아졌어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8849님도 아이고 요즘 개구쟁이 24개월 손자 때문에 혈압 올라요 해주셨네요. 아유 오늘 혈압 오르신 분들이 요즘 또 혈압 오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유 더운데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네, 이 현상을 그냥 너무 혈압 올리시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혈압 오르는 이유가요. 우리가 너무 깊이 그걸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조금 한 템포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덥잖아요. 9193님께서는요, 저기압 일단 고기압으로 해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 고기압 때문에 태풍도 못 온다고 하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요, 여기는 저기압으로 비좀 왔으면 하네요. 힘낼 때는 기압, 날씨는 기압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자, 6483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요. 일부러 와이파이도 없고 TV도 없는 영월 산속 숙소. 어느 곳에 자발적 고립되어 왔어요. 데이터도 아낄 겸 라디오를 켰는데 채널 돌리다가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멈췄어요. 라디오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산속 푸른 풍경 보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오랜만에 퀴즈 문자도 보내보고 너무 재밌네요. 이게 사는 건가 봐요. 해주셨어요. 아유, 라디오의 낭만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다시 찾으셨군요. 네, 앞으로 자주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월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밉든 곱든 추억 속내 짝꿍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송소희의 노래인데요. 648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나더 드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오방가르드와 류현미의 연주한 노래로 개수나무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밉든 곱든 추억 속

네, 짝꿍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045님께서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국악을 고요히 들으니 한 소절 한 소절이 제 가슴에 훅 닿아 눈물이 툭 떨구어질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가을에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사계절이 다 좋지만요, 특별히 가을에 듣는 우리 음악이 참 좋습니다. 그 뭔가 우리 음악은 여백의 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여백의 미 사이로 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가을엔 우리 음악에, 우리 국악에 더 흠뻑 젖어보시길 바랍니다. 7426님께서 책상 금긋기는 생각 안 나지만, 6학년 반장인 정현우를 좋아했는데 제가 부반장이었고요. 고백도 못 해봤는데 2학기에 전학을 가버려서 너무 아쉬웠어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아,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말이 혼자 마음 끙끙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훌쩍 상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기억력도 다 너무 좋으시네요. 윤혜성님께서도요, 국민학교도 호적이 늦어서 2, 3년 어린애들과 학교에 다녔지만, 반 전체 수 67명 중에 상에선 하, 중에선 상이었고, 짝꿍은 동네 부자 아들의 공부는 하중 정도였어요. 많이 괴롭힘을 받았지만, 6학년 과외를 받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도 나왔어요. 해주셨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사항을 다 기억하시냐고요? 아우, 정말, 우리 만나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이게 다 똑똑이들이십니다, 진짜. 간난이님께서요. 날씨가 너무 변덕이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정말 힘들어요. 갱년기 때문에 진짜 힘드네요. 오늘도 즐거운 만나 들으면서 힐링 잘할게요.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아유, 간난이님, 정말 이 주변에 저도 제 주위에 갱년기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보면 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마음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그쵸? 우리 만나에 항상 오셔서요. 좋은 음악 들으시고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 사는 이야기 들으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인설님께서요. 혈압 오르신 분들 맛있는 라디오 들으면서 릴렉스, 혈압 오르지 마세요. 해주셨네요. 아이, 그러니까요. 승승장구님께서도 더운데 혈압 오르면 안 됩니다. 편안한 음악 들으며 가라앉히세요. 해주셨어요. 아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더운데 안 됩니다. 차분하게 늘한 템포 여유를 가지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 한 주의 시작, 보미님, 제작진 여러분들, 청취자님들요, 웃고 시작합시다. 호호호 하하하 사진 보냅니다. 하시면서 정말, 아이고, 이렇게 복스러운 부처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166님께서는요, 오예, 신나네요. 신청곡 들려주셔서 저기압이 화창한 고기압이 되었어요. 모자가 안경이 맞춰지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하시는 저녁 되시고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새로 안경 맞추시니까 더 환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835님께서는요. 주말에 무리했더니 월요병에 정신이 없어 이제 출석했어요. 오늘도 행복한 만나타임 해주셨네요. 네, 조금은 늦으셨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잘 편안하게 잘 주무시면서 피로 푸셔야겠네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이봉근의 노래, 롭 아라우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농부가.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나겠다고 공언하며 대화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20일 저녁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 이후 미국을 향한 추가 공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가 대폭 축소된 데 대해 미국의 선의의 제스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훈련 규모가 줄어든 것만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해 정상 간 대화 가능성 자체는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같은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지만 이 사실도 관영 매체에 별도로 보도하진 않았는데요. 미사일로 군사적 경고를 보내면서도 이를 대뇌의 선전이나 추가 대미 비난으로 확장하지 않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대화의 판은 깨지 않은 채 미국이 먼저 더 큰 정책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하는 태도로 읽히는데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버틸 공간을 넓힌 북한은 미국의 다음 조치를 지켜보며 몸값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입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

상자루의 연주와 노래로 건드렁 듣고 왔습니다. 외교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누군가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세계 평화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세계 정세를 잘 모를 때는 저 대답은 너무 허무맹랑하다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간절한 그런 소원이 됐습니다. 보남영 님께서요. 내 초등학교 적 짝꿍은 김미정입니다. 우리 보남형님께서도 기억하시네요, 이름을. 여학생이 많아 여친이 짝꿍이었는데 연필을 참잘 깎는 친구입니다. 연필은 그 친구가 다 깎아줬는데 지금 생각하니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다른 친구 연필까지 다 깎아준 미정이는 아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어릴 때 연필 깎아주던 친구 있었어요. 진짜 잘 깎아서. 저도 기억납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편히 쉬시길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1302님, 그리고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0093님,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2928님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24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천지윤의 해금 연주로 한낮의 열정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

0: 아내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자를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용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계절에도 악장이 있습니다. 봄은 첫음을 올리고 여름은 가장 뜨겁게 노래하죠. 그리고 어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 처서를 지나며 계절은 조용히 다음 악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한낮의 햇살이 뜨겁긴 하지만 이제부터 바람 속에 숨어있던 눅눅함이 조금씩 달라질 거고요. 하늘도 아주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마치 지휘자가 연미복을 여미고 가을이라는 악장의 첫 박자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윤석구가 쓴 시에 김진우가 곡을 붙인 가을엔 떠나고 싶어요. 소프라노 인구슬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지휘자는 악장이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여운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음악이 끊어지지 않게 다음 선율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죠. 그 호흡의 조절이 음악의 완성을 결정짓는 법입니다. 계절도 그렇지 않나 싶네요. 어제 처서를 지나며 여름은 조용

봉이 한 걸음 물러서고 가을은 아무 말 없이 첫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왔다고 서두르는 날이 아니라 여름도 참 수고 많았다 하고 등을 토닥여주는 계절의 아름다운 호흡이 이어지는 날 아닐까요?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신영옥 씨, 홍곤옥 작곡, 가을이 오는 소리,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목일신 씨, 한윤미 작곡, 단풍의 산길,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가을이 오는 소리,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단풍의 산길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음악인 바가셀의 노랫말 나라에서 뽑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나라.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내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휴대전화 뒷번호 2306번님께서 교수님 안녕하셔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래도 이 여름이 지나면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는 휴가도 미뤘어요. 고3 딸아이 곁을 지켜주고 싶어서요. 독서실 데려다주고 맛있는 밥 한 끼 챙기며 조금만 더 힘내자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여름입니다. 수험생도 함께 달리는 부모도 모두 힘을 낼 수 있도록 리베란테 나라 신청합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아이도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2306번님 따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가셀 작곡 리베란테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차용국 씨 김진우 작곡 목련화는 떠났네 소프라노 김정연이 부르고요. 오두영 씨 김경양 작곡 바다에게 테너 이영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정현이 부른 목련화는 떠났네, 테너 이영화가 부른 바다에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은 참 긴 되돌이표 같습니다. 덥고 덥고 또다시 덥고 여전히 덥지만 계절은 결국 다음 악장으로 넘어갑니다. 뜨거운 여름에게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아. 조용히 말을 건네고픈 오늘. 여러분 귓가에도 가을의 첫 음표 하나가 살며시 내려앉았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반우 반개 반엽 남하여입니다. 김어라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은 지난 7월 24일 선릉 아트홀이 기획한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김철의 피리 1966년이 묻는 오늘의 정화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선릉 아트홀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77석 규모의 전통음악 전문 소극장입니다. 마이크 사용을 최소화한 자연음향과 객석과 무대에 가까운 거리가 특징인 곳인데요. 여기서 선보이는 기획 공연들은 전통음악의 전승과 또 젊은 예술가들의 발표기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 시작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요. 대금, 판소리, 해금, 피리, 가야금 이렇게 다섯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와 또 공력을 갖춘 예인들을 초청하여 5인 5색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 순서를 살펴본다면은 근대 정악 명인들의 가락을 복원한 이영섭의 대금 공연을 시작으로 잊혀져가는 중고째 적벽가를 살펴본 박성환의 판소리 공연, 지영이 명인으로 시작된 경기무속의 뿌리를 탐구하는 김정림의 해금 공연, 그리고 오늘 만나보실 김철의 피리 공연은 7월 24일에 있었는데요. 60년 전 녹음과 오늘날의 정악을 대조하며 변화의 궤적을 짚어봤던 시간이었고요. 또 7월 31일에는 가야금의 자유로운 즉흥성을 세밀하게 복원해낸 추정연의 가야금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김철 피리 연주자는 현재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수 부임 이전에도 국립국악원 정악단 수석단원을 역임한 바 있고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피리 정악 및 대치타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또 온나라 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남계 국악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김철 연주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음공이라 불리는 시리즈를 10번을 선보이면서 다종다양한 독주회를 선보였던 경력입니다. 이번 공연의 컨셉은 같은 음악, 다른 시간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6년에 녹음된 정악과 오늘날의 정악을 비교하여 빠르기, 식임새, 농연, 샘여림 등 연주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관악 영산회상 중 상영상과 낙양춘을 중심으로 두 시대의 피리 정악을 대조하고 이를 통해 60여 년간 무엇이 변했고 또 무엇이 지켜져 왔는지를 함께 들어보고 김철의 피리로 만나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라는 기획 시리즈 이름처럼 연주자들이 직접 렉처, 즉 강연을 하고 연주도 임했는데요. 김철은 이번 공연에서 먼저 음원을 들려줍니다. 미국의 민족음악학자인 로버트 가피어스가 1960년경에 한국에서 채록한 음원인데요. 정확한 연도는 1966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0년 뒤에 피리 연주자가 다시 연주한다는 것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그동안 정악의 호흡과 식임새, 또 속도와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귀로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만나보실 곡은 상영산입니다. 이날 공연에 김철의 강연을 듣고 이어서 1960년대 관악 영산회상 중 상영산을 들어보시고요. 현행 관악 영산회상 중 상영산 1장과 4장을 이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과 피리 연주에는 김철, 대금 이호훈, 장구 정택수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1: 오늘 이 자리는 1966년이 묻는 오늘의 정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피리 정악은 1971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전통음악이고 오늘날 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기관은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유일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리 연주자들은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음악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면 할수록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연주하는 정악이 과거에도 같은 모습이었을까? 과연 우리는 이 음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런 궁금함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인류학자 겸 음악학자인 로버트 가피어스 교수가 미국에서 학술 연구에 지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판소리, 농악, 무속음악, 종묘제례악, 봉산탈춤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1960년대의 소리와 오늘날의 소리를

함께 연주하여 60년 사이에 무엇이 변화였고 무엇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곡은 향피르르 연주하는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입니다. 1960년 음원을 체보하였고 그 시대에 연주되었던 빠르기와 꾸밈음, 식임새, 강약을 최대한 비슷하게 살린 1960년대 버전과 요즘 연주되는 2020년대 현행 버전을 나란히 연주해서 같은 곡을 두 번 비교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악기 편성은 피리, 대금, 장구로 연주되고 그 시대의 소리에 가깝도록 음정을 음원과 동일하게 조율하고 톤과 농음까지 옛 느낌을 살려서 최대한 비슷하게 연주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60년의 간격을 귀로 먼저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1966년 로버트 가피어스가 녹음한 국립국악원의 관악영산회상 중 상령산의 음원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성령산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아마 1960년대의 음원의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60년대 상영사는 전체를 연주했을 때 7분 44초가 소요되었고 오늘날엔 9분 10초가 소요되어 같은 곡인데 연주 시간이 1분 30초나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다른 점은 빠르기 뿐만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관보를 보시면 상령산의 선율 골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의 정관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관보에는 본래 선율의 뼈대만 적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악보의 골격을 1966년의 연주자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같은 음을 같은 자리에서 1장 1각에서 시작해서 4잠 3각으로 끝나는 총 14각의 구조 그대로 말이죠. 또한 농음과 식임새, 샘여림은 정작 이 악보에는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골격은 악보로 지켜지고 표현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틀이 변하지 않았기에 60년이 지나도 상령산은 여전히 상령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상령산의 변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곡의 빠르기입니다. 66년의 상령산의 평균 빠르기는 1분에 약 36정간, 오늘날은 1분에 약 31정간으로 약 수치로 계산하면 15% 정도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체가 고르게 느려진 것이 아니라 빠른 부분과 느린 부분의 차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연주했던 부분도 지금 느려졌는지, 아니면 예전에도 느리게 연주했던 부분이 지금은 더 느려졌는지,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음, 꾸밈음, 식임새입니다. 1966년 연주에서는 농음과 꾸밈음이 매우 풍부합니다. 음을 잡고 흔드는 농음이 자주 그리고 크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아마 민속악의 농음과 꽤 흡사하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반면 2020년대 연주에서는 농음이 줄고 대신 추성, 퇴성 같은 식임새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샘여림입니다. 오늘날의 연주는 샘여림의 변화가 훨씬 뚜렷하고 크고 작음이 대비가 분명합니다. 1966년의 연주가 비교적 일정한 세기로 진행된다면 오늘날은 샘여림으로 음악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음고음입니다. 오늘날의 연주에서는 황이 서양음악 음이름 E에 가깝지만 1960년대에서는 E플랫에 가까웠습니다. 즉 정확의 음고 기준이 60년 사이에 반음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서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날은 악기의 소리, 즉 톤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피리는 단단하고 선명한 톤을 내려면 관대가 얇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크고 두꺼운 것을 써야 되는데 관대가 커지고 두꺼워지다 보면 음정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쫓다 보니 음정도 함께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60년대 버전 상영사는 그 시대의 음고와 동일하게 현재보다 낮은 음고로 연주할 예정이고 2020년대 버전은 지금의 높은 음고로 연주를 할 예정인데 직접 들어보시면 음 높이의 차이를 더욱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시대의 상영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0년대의 버전을 연주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빠르기와 농음 그리고 낮은 조연까지 그 시대의 느낌을 최대한 비슷하게 살려보겠습니다. 이어서 현행의 상영산을 연주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1960년대 버전은 상영산의 전곡을 연주할 것이고 현행 버전은 1/4장만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악기 편성은 피리, 대금, 장구 세 악기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실 바랍니다.

이번에는 2020년대 현행 버전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장과 사장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난 7월 24일 섬릉아트홀이 기획한 보건음악 렉처 콘서트 김철의 피리 1966년이 묻는 오늘의 정악 공연. 그 공연의 첫 번째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김철의 렉처, 그러니까 강연이 있었고요. 1960년대 관악 영산회상 중 상영산을 김철, 이호훈, 정택수의 연주로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관악 영산회상 중 상영산 1장과 4장을 현행 버전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 FM과학당은 이처럼 김철의 강연과 실제 연주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들어보실 작품은 당피리로 만나는 낙양춘입니다. 낙양춘 하면은 고려시대에 들어온 당악계통의 음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나라 낙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오늘날에는 관악 중심의 정악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선율이 길게 이어지고 장식음과 호흡의 미묘한 차이가 중요한 곡이어서 1960년대 음원과 또 오늘의 연주를 비교하면서 피리의 식임새와 샘여림, 음악의 진행속도 변화 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철의 강연 해설을 듣고요. 1960년대 낙양춘, 이어서 현행 낙양춘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리 김철, 소금과 대금 연주에는 이호훈, 좌고 정택수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1: 두 번째 곡은 당피리로 연주하는 낙양춘입니다. 당피리는 향피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리드는 같지만 관대가 달라져서 운지법과 음색이 많이 다릅니다. 당피리 관대는 향피리보다 더 두껍고 커서 연주할 때 공기가 많이 빠져나가서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피리 연주자들이 호흡을 강화시킬 때 당피리를 많이 연습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양춘은 당나라 때 중국의 수도였던 낙양의 아름다운 봄을 표현한 곡입니다. 보통은 관악합주로 연주하지만 오늘은 당피리와 소금, 또 당피리와 대금으로 연주하겠습니다. 낙양춘도 상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먼저 두 시대의 소리를 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1966년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상영선에서 느끼셨던 차이가 여기서도 느껴지시나요? 낙양촌에서도 상영선과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먼저 변한 것은 빠르기입니다. 향악인 상영산도 당악인 낙양촌도 60년 사이에 너무 느려졌습니다. 다만 낙양촌은 그 폭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1966년에 1분에 약 32정간 하던 것이 오늘날은 약 25정간까지 매우 느려졌습니다. 실제 연주 시간으로도 1960년대 낙양촌은 3분 38초인데 오늘날은 4분 40초로 1분 넘게 길어졌고 약 22% 느려졌습니다. 반면 변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고인데요. 앞서 상영산에서는

60년 사이에 음정이 반음가량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경춘 같은 당악계열의 음악은 빠르기는 내려줬어도 음정은 60년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악합주에서는 편정광 편경처럼 음정이 고정된 앞기가 함께합니다. 편종은 청동으로, 편경은 돌로 만들어 한번 맞춰두면 음이 변하지 않죠. 이 악기들이 기준음을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향악의 음정은 세월에 따라 높아졌어도 당악의 음정은 흔들리지 않고 지켜진 셈입니다. 빠르기는 두 음악 모두에서 변했지만 음고에서는 이렇게 지켜준 장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연주가 보여주는 이 당당한 선율의 흐름을 살려 낙양춘이 독주곡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변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날의 낙양춘과 1960년의 낙양춘을 전곡으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악기 편성은 60년대의 소리는 당피리와 소금, 2020년대의 소리는 당피리와 대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1960년대 낙양춘과 현행 낙양춘을 비교 감상해봤던 무대였습니다. 피리 연주의 김철, 소금과 대금의 이호훈, 좌고 정택수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다음은 1966년 김태섭제 상영상풀이와 현행 정재국제 상영상풀이를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태섭 명인은 1922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고인이 되었는데요. 1966년에 로버트 가피아스 체록자료에도 상당히 중요한 그의 연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정재국제 상영산풀이. 정재국은 1942년에 태어났고요. 국립과학원 정악단 예술감독을 지냈고 현재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치타 보유자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60년대의 상영산풀이 그리고 현재의 상영산풀이가 어떤 비교점이 있는지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의 강연 듣고요. 1966년 김태섭제 상영산풀이 이어서 현행 정재국제 상영산풀이 감상하겠습니다. 피리 독주에는 김철입니다.
1: 상영산과 낙양춘, 향피리 음악과 당피리 음악. 악기도 다르고 악곡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두 곡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60년이나 지금이나 선율의 골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각의 구조, 악곡이 흘러가는 큰 틀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틀이 있기에 60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 음악을 같은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틀 안에서 음악은 분명히 변해왔습니다. 빠르기와 식임세, 녹음의 방식과 사용 빈도가 달라졌고 샘여림의 활용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음악의 수준이 높아졌다거나 낮아졌다거나 발전하거나 퇴보한 것이 아닙니다. 각 시대의 연주자들이 자신의 시대에 맞는 음악적 표현을 찾아온 결과입니다. 66년의 연주자들은 풍부한 녹음과 꾸밈음으로 음악을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연주자들은 식임새와 샘여림으로 음악을 만들어갑니다. 표현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정악의 틀 안에서 자신만의 음악을 빚어냈다는 점은 같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폭이야말로 정악이 품어온 예술적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악은 하나의 정해진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틀 안에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음악입니다. 특히 현재의 정악이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뽑자면 저는 빠르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논문에서도 다뤘지만 거의 모든 악곡을 예전보다 너무 느리게 연주합니다. 제 생각에 정악이 느려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수가 60년대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늘었고 무대도 커지면서 서로가 호흡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느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악은 느려야 듣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합주를 지도하시거나 함께 연주를 할 때 그럴 때 곡의 빠르기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빠르기의 변화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소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 빠른 템포로 같이 연주하시던 선생님들께서 연세가 드시면서 느린 박자를 선호하고 혹은 강요를 하는 모습을 저는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저 역시도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느린 음악만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계속 스스로 경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빠르기의 변화가 장중하고 무게 있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정악을 갈수록 느리게 연주하게 된다면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느린 박자는 연주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저 역시 전폐문이나 관악영선해상 상령산을 요즘 버전의 속도로 연주하기가 매우 벅찹니다. 30년 넘게 피리를 연주해온 저 역시도 버거운데 어린 나이의 전공생이나 여학생들 또한 취미로 국악을 배우는 일반인들이 과연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더 이상의 정확히 빠르기는 느려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음원과 연주를 통해 들으신 1966년의 소리는 지금 듣기에는 조금 투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조차 없던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고 지켜야 된다는 그 소명 하나로 지금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 선생님들 덕분에 오늘날까지 음악이 잘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옛 어른들께 받은 이 소중한 음악을 다음 세대에게 왜곡 없이 온전하게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렉처 콘서트는 이런 노력의 시작점입니다. 박사 논문에서는 대강 단위의 평균 빠르기를 거시적 변화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박, 단위의 미시적 분석을 연구하려 합니다. 같은 평균 빠르기라도 박마다의 편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20박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정확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작업은 학술 논문으로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과거의 소리를 통해 정확의 내일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시리즈의 이름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탐구를 계속 이어나갈 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피리 독주 상향상 프리를 연주하며 오늘 렉처 콘서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곡은 정악의 틀 안에서 연주자의 표현이 가장 자유스러운 곡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악에서 다룰 수 있는 표현의 범위를 이 연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966년의 김태섭 선생님 또 지금의 정재국 선생님이 소리의 발차취를 따라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966년에 김태섭이 남긴 상영산 풀이와 현행 정재국제 상영산 풀이 이렇게 두 곡을 김철의 필이 독주로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24일 선릉 아트홀이 기획한 복원음악 렉처 콘서트 김철의 필이 1966년이 묻는 오늘의 정악 함께 하셨는데요. 음악사 속에 1966년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현행 국악과 교수의 연구와 또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 음악사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악계의 여러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해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름은 사랑으로 시작해 여름으로 끝났다. 나의 첫 번째 여름에는 너의 전부가 스며들었는데 나는 이제 무슨 여름을 추억해야 하나. 차정은 시인의 시 나의 첫 번째 여름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여름에 시작된 첫사랑이 여름에 끝나버리고 그 후로 남아있는 여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여름이 끝나면 우리에겐 또 어떤 마음이 남게 될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의 첫곡 김애라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린 In Loving Memory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차정은 시인의 시 나의 첫 번째 여름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계절이 끝나고 남아있는 계절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이렇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마음만은 어느 시절에 남게 되죠. 시간이 지나 우리가 이번 여름을 떠올린다면 분명 이번 여름의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김준수의 노래로 사철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준수의 노래로 사철가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찰의 길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박대성류 아쟁산조 중 중무리부터 잦은무리. 박대성의 아쟁, 박환영의 장구입니다.

박대성류 아쟁산조 중 중무리부터 자진무리. 아쟁이 박대성, 장구의 박환영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친소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아주 다정하고 차분한 서정시를 쓰는 젊은 시인 한 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조은윤 시인인데요. 어쩐지 이름부터 온화하게 느껴지죠. 시인의 시 자체가 정말 그렇습니다. 1993년 광주에서 태어나 2019년 신춘문예로 등단하며 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지금까지 햇볕쬐기와 자꾸만 꿈만 꾸자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하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쩐지 이 시집의 제목만 봐도 또 다정함이 느껴지죠. 조은윤 시인의 시는 크고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아주 작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의 풍경을 새롭게 만드는 일,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조은윤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아니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쓸까, 그리고 시를 좋아할까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나대호의 햇살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까데오의 햇살이 듣고 왔습니다. 내친소 시간, 오늘은 조은윤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섬세한 시선으로 우리 삶을 아주 흥미롭게 그려내는 시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인의 작품 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창가에 앉아 있는 날씨의 하얀 털을 한 손으로만 쓰다듬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의 등단작인 묵시의 한 대목이었는데요. 참 묘한 이미지죠. 햇빛 속에서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팔의 새하얀 잔털처럼 창가에 앉아 거기 내려앉은 희고 작은 먼지들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겨우 먼지일 뿐인데 그걸 날씨의 하얀 털이라고 하는 순간 거기엔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생겨나죠. 자세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 주변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조은윤 시인의 다정함은 바로 그런 곳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발견하고 한쪽에만 마음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것. 햇빛 아래에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 먼지처럼 우리 곁에도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요. 조은윤 시인의 시를 통해 그 작고 희미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시선을 잠시 빌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박지아의 피리 연주와 최고운의 기타 그리고 노래로 선라이즈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감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황병기 작곡의 낙도음 1악장 느리게, 허윤정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 연주입니다.

황병기 작곡의 낙도음 1악장 느리게 감상하셨습니다. 검은고엔 허윤정, 장구엔 김정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2026 세계 음악극 축제를 소개합니다. 한국 고유의 창극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를 담은 해외 초청작들을 만나보는 자리인데요.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됐습니다. 창극이란 혼자서 하는 판소리를 여럿이 배역을 나눠서 함께 펼치는 음악극이죠. 지금은 국립창극단을 통해 동시대 관객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 언어를 만들고 있는데요. 해외 여러 곳의 음악극 역시 각자의 전통과 서사를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음악극 축제에선 이런 다양한 음악극들이 뮤직 드라마 오디세이라는 주제로 공연됩니다. 한국 창극을 비롯해 중국 경극, 태국 콘, 그리고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담은 국내 작품들이 서로 다른 형식과 미학을 선보인다고 해요. 모두 9개의 공연이 마련될 예정인데 국립창극단의 귀토, 태국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의 콘, 라마키엔의 이야기,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왕자의 복수와 국내 초청작 백만사 같은 무대가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다루름극장, 하늘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고 천변일륜호 유상퉁둥호 핏덩 양고어 자준한 해월봉으로 돌고 돌아

파가여기라 앞발로 벽 팔을 찍어 당겨 뒷발로 장당근 당당 주리 주리 주리 주리 앙금덩 씨를 떠 사면을 바래보니 지광은 칠백이오 파광은 천일 세계의 절의 무상은 십일봉은 구름박 그간벌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 부경기로다

원혼이요 고대 속에 가 참신하야 천봉만악을 바래보니 반지웅대 구름 속 학선이 흐르있고 칠보산비리 봉은 허공의 소사 계산파물이 울채야 산은 칭칭칭 높고 경 소풍의 야자파 물은 푸푸 깊고 먼 산은 후르르르르

칭롱 굴모르다 아래 흐름 널 출렁 수퍼들의 범랑이 몸이 자치라 감대추 가진 감옥을 그러시고 뒤틀어져서 구부침침감였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구남분비 칼막이 회월이 목포리 원앙색 강상두름이 수많은 떼껑이 소정작이 구하르던 만수분전의 봉황색 양양장파점적은 서렁허다구 원앙색 칠월 칠성은 하소탈인 오터노자기 목포리 해월이 노수진 꽁새 아욱다오 요리조리 나라들째 또한 경계를 바래보니 지어다 보니 만악 천공이요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 땅이라 애구 부러진 늙은 장수온 광풍을 못 이겨 우줄우줄 춤을 출제 천리신대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쭈르르르 저 골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 처천방야 치방야 월뚝적 구무여 방울이 벗금적 건너 평풍 속에라 마주 꽝꽝 마주 세려디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북 저 물렁거리 뒤떨어져 월렁 꽈르꽈르 뒤뚱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로구나 요런 경계가 또 있나 안

0: 유태평양의 소리로 수군가 중 고구천변 대목 듣고 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2026 세계 음악극 축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도에선 이번 공연의 문화 선물도 마련했어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지는 상하이 경극원 지단왕자의 복수 초대권을 신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 5분을 추첨해서 1인 2매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이날치의 발밑을 조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미치태양 오동글 터쳐 미치태양 오동글 터쳐

미친 태양빛 어둠부터 쳐

그때여 남원에는 봄이 들어 꽃들이 만발하고 벌나비도 날아들지. 춘향과 몽룡은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이날치의 발밑을 조심해 감상하셨고요. 방금 감상하신 음악 서도 밴드의 내가 왔다였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곁에 있는 단 한 명의 사람 덕분에 팍팍했던 일상이 다시 온기로 채워지기도 하죠.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든든하고 고마운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이슬기의 해피니스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AI한테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아첨형 AI라는 게 있대요.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하든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옳아요, 이렇게 웬만하면 맞장구를 쳐준다고 하네요. 내 말이 맞다고 해주는 존재가 필요할 때도 있죠. 실수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는 날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하니까요. 그래서 AI한테 더 의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근데요, 내가 틀린 것도 지적받고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은지 얘기도 들어봐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드네요. 저야 뭐 무조건 여러분 편이지만 혹시나 그런 쓴소리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아주 쓰게 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아, 오늘 첫 곡으로 아이유와 스롱의 잔소리 들려드렸어요. 자,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요즘 진짜 많다 그래요.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까 자꾸 더 의지하게 되고, 아우, 예, 맞아, 역시 내가 맞았어, 이런 확신 더 갖게 된다고 합니다. 쓴소리, 뭐 틀렸다는 소리, 이런 소리 당연히 듣기 싫죠. 예. 그래도 그런 말 들어가면서 고칠 건 고쳐야 되는데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고요. 다만, 예, 다만 제가 아까 그 오프닝 때 말씀드린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시계 나가드릴게요. 그건 농담이었어요. 쓴소리 듣고 싶어서 라디오 듣는 분들 계실까요? 섬섬 옥수님께서 와우, 금일부터 이 세준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떼세요 가슴에서. 예, 느낌님께서 그래도 쓴맛보다 달달한 쭌디가 좋아요. 예, 뭐 달달한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다정하게, 예, 다정하게 해드리는 게 DJ의 덕목이겠죠. 아우, 청취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이래봐라, 그냥 다 가시지. 다 내가 너 아니면 들을 게 없냐 이러면서 다 가신다고. 아니에요, 저 농담한 거니까 그거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양혜은 씨와 김규리 씨가 불러드립니다. 엄마가 딸에게. 난

공부해라라는 엄마의 말씀도 그 목소리도 그립습니다라는 글도 보이고요. 어머니들께서 공부해라라는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항상. 이제 공부할까? 이제 하자 이러려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면 공부 안 하니? 막 숙제 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짜증이 확 몰려들면서 예, 반항심이 작동하면서 아유 이러고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저도 아이들한테 가끔 숙제는 다 했니? 물어보는데요. 예, 그 타이밍을 보고 절대 이 녀석들이 숙제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에 물어봅니다. 괜히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면 기분 나쁠까봐 누가 봐도 얘들은 숙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럴 때 확실하다 싶을 때만 숙제 안 하니? 그럼

그러면 꼭 아빠는 제일 재밌을 때 김 빠지는 소리를 약간 그런 표정 보면서 제가 아 오늘도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2553님 오늘 연차라서 기차를 타고 강릉에 왔어요. 혼자 처음 떠나는 여행이라 너무너무 두근거렸어요. 시원한 커피와 함께 통창으로 예쁜 바다를 마음껏 봤네요. 지금은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당일치기 예, 무박 여행 다녀오시는군요. 강릉 다녀오기 괜찮죠. 이제 교통편이 참 좋아져서 그래요. 모쪼록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7516님 세준님은 책 볼 때 돋보기 쓰시나요? 전 아직 돋보기는 필요 없지만 눈이 시리고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그냥 징징대 봤습니다 하셨는데 아직 쓸 때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눈이 뭔가 시력이 불편하다 싶으면 예 한번 가보세요. 일단 책 볼 때 돋보기 저 당연히 쓰고요. 제 친구들 보면 다 쓰는데 이렇게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책을 볼 때마다 돋보기를 안 쓰면 이제 책을 못 보는 현실이 너무 속상해서 책을 안 본다고. 그래서 야 천재인데 우리 지금 다 그거 따라할까 생각 중인데요. 돋보기를 딱 그 끝까지 거부하다가 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왜 버티고 버텼을까. 야 책이 문제가 아니고 밥상 위에 반찬들 밥알 하나하나가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지 내가 처음 알았다 이러면서 밥솥이 맛있다고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월간 그 남자 함께합니다. 오늘의 그 남자는 김준수 씨예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김준수 씨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 보내주시면 김준수 씨가 준비해온 그 라이브에 잘 맞는 사연에 불러드릴 거예요. 2부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길 거고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어요. 5406님 예, 새싹 사연인데요. 지난주 금토일 3일 동안 대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듯이 준수님 공연 보러 다녔어요. 2박 3일이 아직도 꿈인 것 같네요. 와 이 정도면 숙소를 하나 잡으시지 뭔가 또 사정이 있으시겠죠. 2박 3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박 4일째 준수씨 만나실 거예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요. 준수씨 바로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아 진짜 이래도 되나 싶게 너무 바쁘세요. 제가 아는 연예인 중에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고 표현 실례인가? 소리꾼 김준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0: 아, 일단 요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소리꾼에게 연예인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1: 아, 사실 이제 소리꾼이 가장 익숙하고 예. 국악인 예. 이런 것 호칭이 사실 수식어 아니 호칭 이런 게 조금 어울리긴 하죠.
0: 그렇죠. 연예인이라는 말
1: 저희도 들었을 때 좀 낯설긴 해요.
0: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모르겠다.
1: 이제 그래서 보통 소개할 때 항상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뭐 이렇게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국악을 또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니까 보통 이제 국악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네요.
0: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제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만나게 되고 자주 접하고 또 막 팬분들 많고 그러니까 네. 연예인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연예인이라는 그건 좀 안 어울리는 거니까 우리가 뭐 성악가나 또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연예인이라고 잘 안 하는 것처럼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 소리꾼
1: 네.
0: 김준수 씨 아니 괜찮으세요?
1: 지금요?
0: 예 너무 바쁘셔가지고 세상에
1: 아 바쁘게 지내고는 있지만 예. 그래도 너무 행복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서
1: 사실 몸이 고되고 힘든 날도 분명 있지만
0: 예.
1: 그래도 무대에 섰을 때나 뭐 관객 여러분을 만났을 때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순간들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에 뭐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다.
1: 네.
0: 지난 주말에 아까 그 2박 3일 동안 김준수 씨 계속 보러 오셨다는 대구 네. 팬분도 계셨는데 살로메.
1: 네, 맞습니다.
0: 예, 서울에서 엄청 큰 공연을 이제 마치고 이제 지방 투어를 준비 중이시던데
1: 네, 맞아요.
0: 반응이 어마어마한

0: 네요.
1: 아, 이제 초연을 2024년도에 이제 살로메라 초연을 했었고, 그
0: 네.
1: 3년 뒤에, 3년째 되는 때 이제 서울에서 다시 한번 올린 공연이에요.
0: 예.
1: 조금 이제 작품 안에서도 리뉴얼도 했고, 의상부터 해서 무대의 세트까지 좀 여러모로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수정 보완이 된
0: 네.
1: 세서 이제 서울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저번 주 일요일이죠?
0: 예.
1: 일요일까지 막공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그 이은밤 PD를 비롯해서 국악방송 많은 그 직원분들이 이제 또
1: 네.
0: 단체 관람하고 와가지고
1: 네.
0: 막 내내 그 얘기만 했다고. 김준수 씨 너무 잘한다고.
1: 아니에요. 사실 이제 그때 공연을 보러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서도 그때
0: 예.
1: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0: 아유, 안 해도 돼요. 그냥 공연에 집중해야지. 뭐 아무한테나 뭐다
1: 그래서
0: 인사해.
1: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이제 공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너무
0: 네.
1: 감사하더라고요.
0: 아.
1: 와주셔서
0: 아니,
1: 감사합니다.
0: 어떤 역할? 일단 살로메라는 제목부터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그 서양의 영국의 희곡.
1: 오스카 와일드의 원작이에요.
0: 그러니까
1: 네, 그 원작을
0: 그게
1: 가지고
0: 우리 창극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고선웅 선생님께서 다시 각색을 해서 우리 한국적인 소리에 같이 함께 이렇게 작품을 다시 한번 올렸어요.
0: 그럼 준수 씨가 맡은 역할은
1: 저는 살로메였어요.
0: 살로메. 헤로당의 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김준수 씨가 딸 역할을 하신 거예요?
1: 제가 여성 역할을 하긴 했는데요.
0: 와.
1: 근데 이제 그간에서는 이제 여성 캐릭터에 대한 어떤 캐릭터는 분명하지만 거기서 표현했었을 때꼭 여성이다 남성이냐다 보다는 그냥 자체의 살로메를 연기하고 싶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0: 네. 아, 진짜. 그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
1: 네.
0: 이야기가 좀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게 세례
1: 맞아요.
0: 요한을 이렇게 죽여라 막 이런 거
1: 네, 맞아요.
0: 얘기잖아요.
1: 네.
0: 어떻게 풀어져 있을까 진짜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고 궁금하고. 공연
1: 네.
0: 언제 또 해요? 서울에서.
1: 공연은 이제 서울 공연이 끝났고
0: 예.
1: 이제 지방 투어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천안 공연을 시작으로
0: 예.
1: 고향, 부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원도 있고 대구도 있고
0: 와.
1: 울주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0: 제가 서울 공연은 놓쳤지만
1: 네.
0: 그리고 고향 공연 얘기 들으니까 제 다른 공연하고도 겹쳐 있더라고 시간이.
1: 아,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0: 어디든 지방 무조건 한 군데는 끝나기 전에 제가 꼭 봐야 되는 걸 목표로
1: 그래도
0: 한번 열심히.
1: 가까운 이제 도시에 있는
0: 예.
1: 고향에 오시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날짜가 안 맞아서 너무
0: 아니
1: 아쉽긴
0: 뭐
1: 해요.
0: 한국이 뭐 얼마나 크다고. 미국에 비하면은 뭐 아주 작은 나라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살기에는 충분히 큰 나라지만 공연을 많이 하시는 만큼
1: 네.
0: 또 제가 볼 기회도 한번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 이거 말고 공연이 더 많던데요?
1: 네,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고
0: 뭐가
1: 있습니다.
0: 있어요?
1: 이제 뮤지컬 곤 투모로우라는 작품이 이제 9월 15일부터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0: Gone Tomorrow.
1: 네.
0: 예.
1: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모던 미녀라는 프로그램으로 또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또 풍류일가라는 프로그램으로도 그렇고 또 제가 이번에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를 그 국립극장에서 해요.
0: 네.
1: 9월 3일부터 9월 26일까지 축제 기간 안에 해외 초청작부터 해서 국내 초청작 그다음에 이제 민간 단체부터 해서 총 9편의 공연을 그 기간 안에 올리는데 또 제가 거기서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이 공연에 대한 또
0: 아, 예.
1: 이야기들도 좀 같이 하면
0: 예.
1: 좋겠다 싶어가지고
0: 그래요. 홍보대사로서 또 홍보 잘해주셨고요.
1: 네.
0: 지금 언급해주신 모든 공연들이 다 9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1: 그렇네요.
0: 이게 말이 되냐고 세상에. 와, 진짜 대단합니다.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1: 네.
0: 먹는 건잘 드세요?
1: 잘 먹어야죠.
0: 잘
1: 그래서
0: 먹어야죠.
1: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단백질부터 해서 요즘 더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김윤숙님, 아까부터 바쁘다, 바빠, 우리 준수님. 208 하나님, 준수님 3일 연속 스케줄 강행하시고 오늘 4일째인데 오늘 낮 시간은 좀 쉬셨으려나 모르겠네요.
1: 아, 오늘은 연습을 했어요. 이제 작품 연습이 있었어가지고
0: 예.
1: 이제 아까 8시 정도까지 하고 왔습니다.
0: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1: 네.
0: 윤희님께서 요즘 출연하시는 작품이 정말 많으신데
1: 네.
0: 혹시 대사 외우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1: 아, 진짜 근데 혼자 집에서 대본을 보고 요즘 진짜 제 취미가 대본 외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에서 대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혼자 할 때는 정말 죽으라 외우려도 잘안 외워져요. 결국에는 연습실에서 상대방과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외워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집에서 막책 읽으려고 하면 막 잠이 오거나 막 이러잖아요.
0: 예.
1: 그런 것처럼 대본을 보다 보면은 거의 정말 수면제예요.
0: 진짜.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그 대사가 막잘 기억에 또안 남을 때도 되게
0: 다
1: 많고.
0: 뒤죽박죽 섞이고 막.
1: 아,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대본을 외울 때는 연습을 통해서 계속 상대방과 이 호흡을 주고받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함께하는 연습만이 유일한 비결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윤희님 잘 들으셨나요?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김준수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안내 부탁드려요.
1: 네. 오늘 제가 라이브 두 곡을

0: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 네.
0: 이 두 번째 라이브는요, 여러분 실시간 사연에 불러드리도록 하고요. 또 선물, 노래 선물 받고 싶은 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온 노래에 맞는 분에게 불러드릴게요. 말머리에 내 노래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2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이 뽑힌 분에겐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제 첫 번째 라이브는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위해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일지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아르메니아에서 온 대학원생입니다. 판소리를 2년 넘게 하다가 김준수님을 알게 되어 팬이 되었습니다. 소리꾼이 되어 같이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판소리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유유. 너무 슬프지만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네요. 8월 생일을 맞아 33살이 되는데 아직도 자리를 잡을 수 없는 현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해서 요즘 슬픈 마음이 큽니다. 준수님 아름다운 목소리로 위로의 노래 듣고 싶어요. 어사출두와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나. 야, 그나저나 우리 아르메니아에서 오신 대학원생분, 한국 와서 한국의 판소리를 예 지금 하다가 김준수 씨 팬이 되시고 판소리는 이제 포기하신 모양이에요.
0: 이게 너무 아까운데요.
1: 아쉽네요.
0: 그 2년을 지속적으로 판소리를 배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단한 일인데
1: 예.
0: 또 외국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소리에 대한 매력에 빠져서 소리를 2년 동안 이 공부가 너무 아까운데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아르메니아, 야, 그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딱 중간에 있는 나라, 아시아에 속하긴 할 거예요 아마.
0: 네.
1: 튀르키예하고 아마 그 접경하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저 아르메니아 분 처음 봐요. 실제로 본 건 아니지만 사연으로도.
0: 저도 사실 처음 봅니다.
1: 그렇죠.
0: 네.
1: 자, 우리 준수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0: 그 사실 이제 또 현실에 대한 불안감도 말씀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는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사실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1: 준수 씨도 있어요 혹시?
0: 있죠.
1: 아 진짜.
0: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로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다 보니까 늘 그 마음속에서는 안정감이 있었다가 이제 이렇게 전쟁터 같은 곳에 나가다 보니까 항상
1: 네.
0: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1: 그
0: 일이라는 거는 사실 있다가도 또 많다가도 없을 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1: 그쵸.
0: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잘 마음을 잡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도 항상 마음속에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1: 예.
0: 그럴 때일수록 사실 멘탈을 꽉 잡고 내가 잘 이겨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1: 그래요. 준수 씨는 지금 이제 너무 바쁘시니까 뭐 불안할 틈도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렇게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이제 쉬게 되는, 본의 아니게 쉬게 되는 경우가 언젠가 올 수도 있잖아요.
0: 바쁜 만큼 또 네. 제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바쁜 만큼 내가 그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었을 때 오히려 저에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같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항상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그 상황에 맞는 불안과 초조는 우리가 늘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0: 맞아요.
1: 얘기인데 우리 아르메니아 대학원생님에게
0: 네.
1: 어떤 곡을 불러주시면 좋을까요?
0: 우선 판소리를 배우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판소리를 그만 안 하게 되셨고
1: 네.
0: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요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현실에 대해서 되게 또 슬픔도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소리를 하고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다시 뭔가 하고 싶은 의지를 좀 다시 불태우고 싶고.
1: 이게 국가적으로도 귀한 분이잖아요.
0: 맞아요.
1: 이분.
0: 저한테도 너무나 아쉬운 분이기도
1: 내가
0: 해요.
1: 내가 힘 있으면 좀 뭐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0: 그리고 또 이제 동시에 멘탈도 같이 함께 잡아드리고 싶은
1: 잡아드리고 싶어요.
0: 그래서 오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군가 지금 토끼 잡아드린 데 뭐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 수군가에는 토끼가 한 마리만 나오지만
0: 네, 두 마리 토끼를 오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 두 마리 잡았어야지 한 마리가 도망가더라도 한 마리를
0: 너무나 아까운 인재를 놓칠 것 같아서.
1: 그래요.
0: 네.
1: 마침 또 그 대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주셨으니까 우리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 준수 씨가 불러주세요.
0: 네.
1: 오늘 우리 박찬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2: 네.
0: 아까부터 네. 이 화면에 잡히는 거 보니까 되게 뻘쭘하게 뒤에서 앉아 계셨는데.
1: 아, 예. 아니 우리 이음밤에 두 번째시죠.
2: 네네.
1: 전에 누구랑 오셨더라?
2: 저번에
1: 김수인 씨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0: 네.
1: 워낙 또 능력자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0: 네 예. 맞아요.
1: 제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럼 김순 씨랑 할 때 더 잘 맞아.

0: 준수진 할 때 더 잘 맞아요.
1: 네. 말 잘하세요. 네. 얼굴이 좀 약간 홍당무가 되신 것 같은데.
0: 네. 누가 때렸어요? 이렇게. 어머, 한잔 하셨나?
1: 나는 그래서 얼굴을 안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뭔가 내가 그럴까
0: 저기
1: 봐.
0: 저기 지금 준수지 하얗고 옆에 빨갛고 불 붙은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뭐. 예.
1: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2: 많이 맞춰본 건 준성하고 많이 맞춰봤는데.
0: 예.
2: 개인의 취향이 또 있으니까.
0: 요 정도로만 하시다.
1: 네, 곤란한 것 같은데.
0: 많이 맞춰보셨다고.
1: 너무 두 사람 다 너무 좋아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네.
0: 제가 괜히 짓궂은 질문 하나 했어요. 그냥 긴장감 풀어보자고. 자, 박찬희 고수님과 김준수 소리꾼이 함께 불러드립니다. 소리 잡아드리는 대목입니다.
3: 네?
0: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 소리를 잡는데. 잘 잡아야지. 아이고, 자, 벌써 한 달이 지났다라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는데, 예. 자, 제가 박수로 다시 한번 청할게요.
4: 그때여 별주부는 영덕전 나른뜰에 공손히 복지허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허고 영을 내려더니 좌우나졸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신의 나로 토끼를 원살지 진앙 말리 장성사자 사냥사음에 맞춰사듯 첩첩이 돌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속아 트면 운동 좋다.

무엇이냐? 내가 빵아지 새끼지요. 말가 되면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리마로다. 여당 호백금으로 조금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불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며 전금상을 나게주랴. 들거라 토끼는 열방어야 발그란 조장대로 꼭 찔러 들어오매니 토끼 할 일 없어.

0: 걱정 너른들 동댕이 차. 예. 멘탈 잡아드렸어.
1: 우와. 우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우리 김준수 씨의 소리와 박찬희 씨의 장단. 예,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조유희님 머리를 까딱까딱하게 되네요. 우리 소리는 최고예요. 이끌림님 귀가 호강하고 있습니다. 안나님 선물 같은 방송입니다. 소금빵님 우와 이 밤에 이 소리 실화인가요? 웨스턴가드님 이래서 준수준수 하는구나. 시나브로님 소리는 준수님이 하시는데 왜 얼굴은 구호수님이 빨개지실까요? 북을 너무 열심히 치시는 건가요? 아니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보다는 지금 하얘졌어요. 네, 백지창처럼.
2: 맞아요 맞아요.
1: 아, 예. 아, 진짜 두 분이 날아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손을 맞잡고.
2: 또 워낙 또 같이 함께 북을 맞췄던 또 시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믿고 편하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1: 아, 둘이 아주 그냥
2: 또 워낙 잘 맞춰주고 그래서 아마 수인 씨도 예.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1: 아, 예. 네. 누구나 또 욕심을 내는.
2: 네.
1: 그래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우리가 월간 그 남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아르메니아 원생님께 대학원생님께 정말 좋은 희망의 노래가 되었길 바라면서 최유리 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한 곡 듣고 올게요.

0: 최유리 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편안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계속 얘기하시네요.
1: 맞아요. 저에겐 없는 보이스의 톤이잖아요.
0: 아니 없다기보다 지금 안 가고 있는 길인 거지. 예, 저도 소리를 오랫동안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준수 씨도 이쪽 길을 택해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뭐 다 다른 영역들이 있겠지만 네. 맑고 곱고 편안한 목소리 충분히 내실 겁니다.
1: 이런 편안한 목소리가 또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예. 듣다 보면은 이렇게 조용히 뭔가 그 저는 사실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질감 자체가 조금 거친 편이라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감미로운 음악이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또 저도 반대로 들 때가 많거든요.
0: 예, 뭐 선택의 문제지. 예, 근데 뭐 못할 건 아닌데 일단 소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또 김준수 씨에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1: 이렇게 선배님을 만나니까 이런 얘기도 막 물어보고 싶고 막 그러네요. 예.
0: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는데요. 자. 실시간 사연들을 좀 살펴보다가 아! 이 노래가 좋겠다! 아! 이 사연이 좋겠다! 네. 싶으시면 딱 골라주시면 돼요.
1: 네네.
0: 자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 2539님 내일 경력직으로 면접을 봅니다. 떨리지만 준수님 라디오는 놓칠 수 없어서 보고 있어요. 라디오 듣고 힘내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갓생러 준수님 응원합니다. 히히. 아 감사합니다.
0: 면접 보신대요 내일.
1: 아 대박. 네. 면접 떨지 않고 그냥
0: 하던 대로
1: 네, 편하게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좋은 결과 믿습니다. 네. 자
1: 미나리님 카페를 하는데 예전만큼 손님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힘내라라고 외쳐주세요. 노래도 불러주시면 좋고요.
0: 아 저 요즘 카페가 워낙 많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예전만큼 그 카페 호황기만큼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어떡하나 힘내라고 좀 외쳐주셔야 되겠는데
1: 힘내십시오
0: 할 수 있다
1: 네. 예. 7637님 오래전부터 재봉틀로 요것저것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울 동네에 재봉틀 동아리가 생겨 들어간 지 두 달이 되었네요. 응원의 노래 부탁드려요.
0: 재봉틀이 뭔지 아시죠?
1: 알죠.
0: 네. 집에 재봉틀 있어요 혹시?
1: 예전에 저 시골에 살 때 네. 어머니가 쓰는 재봉틀을 봤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저희 집에도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재봉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진짜 그거
1: 지금 보기는 너무 귀한 것 같고요.
0: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동아리가 생길 정도인데 아 기대가 되는데 얼마나 또 재미난 것들 예쁜 것들 많이 만드실지.
1: 네.
0: 자 응원의 노래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1: 4795님 애들 아빠가 대장암 진단 두 달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나고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 보내던 중 우연히 풍류대장의 김준수님의 살아야지 노래를 듣고 펑펑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준 준수님의 노래 부탁합니다.
0: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감사한 게 네. 소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1: 맞아요. 근데 이런 사연을 제가 또 이렇게 직접 들었을 때 또 네. 알게 되었을 때 사실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생각들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을 때 네. 이런 사연을 접했었을 때 진짜 많은 또 힘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 큰일 하셨는데 예 4795님 예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네. 7764님은요
2: 저는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요즘 수족구병이 돌고 있어 저희 어린이집도 피해가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걸려 아파하고 있어 제 마음도 아픕니다. 빨리 낫고 활짝 웃으며 등원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0: 수족구가 뭔지 아세요 혹시?
1: 아 이게 그 뭐 이렇게
0: 수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손발까지 올라오면 이제 수족구인데 이게 아이 키우는 사람들 아니면 잘 몰라요. 어른들은 잘 안 걸리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1: 아 이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0: 걸렸었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이라서 또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데 한 명 걸리면 잠복해 있다가 또

0: 두둑. 아이고 그러면 막 초토화 되거든요.
1: 네.
0: 열 많이 나고 이러는 거라 엄마도 엄마 아빠도 힘들고.
1: 그럼 이게 약이 있는 거죠?
0: 예. 이제 뭐 이렇게 되게 큰 병은 아닌데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많이 아프게 하는.
1: 나을 겁니다. 이겨
0: 예.
1: 낼 겁니다.
0: 예, 이겨내실 거예요.
1: 네.
0: 예. 누구나 다 거쳐가는 거니까. 예.
1: 김인설님, 이번 주 목요일이 저희 누나 생일이거든요. 엄마가 안 계셔서 누나가 엄마 같아요. 누나 위해 노래 신청해요.
0: 엄마 같은 누나의 생일이시라고.
1: 나도 정말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0: 아,
1: 했거든요.
0: 정말요?
1: 네.
0: 송가인 씨한테 그때 친누나처럼 막 친하게 잘 지내시던데.
1: 네, 거기까지. 그게 너무 친누나 같아서. 네.
0: 진짜 찐남매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1: 네, 그 약간 현실남매 같은 게 있죠. 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누나 말고요. 네.
0: 자, 이 가운데 어떤 분께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1: 아,
0: 사연은
1: 정말
0: 많은데.
1: 이게 사연은 이게 좀 약간 고르라고 하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사실. 이렇게 한 사연마다 다 불러드려야 되게 맞는 건데.
0: 그렇죠.
1: 여기 사연을 제가 이렇게 집어서 불러드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0: 제가 잔인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르세요.
1: 아, 어떡하지? 근데 오늘 사연이 정말. 아, 뭔가 위로 좀 힘이 되는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0: 곡하고 잘 어울리는 사연을. 네.
1: 맞아요. 제가 오늘도 준비한 곡이 있긴 한데요.
0: 네.
1: 사실 제가 이거 꼭 집어낸다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0: 하나만 그냥 과감하게.
1: 카페를 하는데 예전만큼 손님이 없어서 마음이 참 힘듭니다.
0: 예.
1: 힘내라라고 외쳐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적성가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우리 봄.
0: 예.
1: 봄이 이렇게 춘향을 생각하면 또 봄이 생각나거든요.
0: 네.
1: 그 춘향가의 봄을 다시 한번 이게 좀 뭔가 일으킬 수 있는
0: 카페의 봄을.
1: 네. 네. 그런 곡에 한번 좋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좋아요. 그럼 자리를 옮겨주시고요. 미나리님께서 카페를 하는데 예전만큼 손님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힘내라라고 외쳐주세요. 노래도 불러주시면 좋고요 하셨는데 둘 다 다 가지셨습니다. 자, 우리 김준수 씨의 두 번째 선물 적성가의 주인공이 되신 미나리님을 위해서 불러드립니다.

말랑거리고 멍설어져 막냐. 서황보요제여도 변기전선 청조처럼 만자라고 눈치있고 영리한 저 방자 새털 범치 궁초가끔 냅수 있게 달아쓰고 성천동우주 접종우리 상승버선 육난시대 수제비로 콧돌 메고 청창호다 합자랑을 이루 잔쳐야 범매고

한방집은 번리 안긴 꾀꼬리 동차 우예 전알려보고 장송까지 동건건 육장사부도 자르르 그르 이리 저리 건너가 조량 추천하는 앞에 바두드르드르르 조량을 부르되 거돈이 뜨게

0: 와우.
1: 와. 감사합니다.
0: 저기서 춘향이가 손님들 많이 모시고 카페로 막 들어오시는 것
2: 같아요. 구름같이, 구름같이. 네, 벌떼같이 몰려들 겁니다.
0: 아이고 세상에, 우리 저기 재료 많이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다 미나리님.
2: 아 그런데 사실 좀 제가 정말 죄송한 게,
0: 뭐가요?
2: 지금은 사연을 이제 하나 택해서 했지만 예. 사실 다 못 불러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요.
0: 아.
2: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도 예. 제가 이렇게 좀 들려드리면 너무 좋았을 텐데.
0: 그러게, 하루에 뭐 다 할 수 없으니 앞으로 계속 나오셔서.
2: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콘서트를 해야 되거든요.
0: 그러니까 한국씩 몇 번 나와서 불러주세요.
2: 네, 죄송합니다. 정말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0: 네, 마음 쓰는 것도 참 예쁘네요. 예, 안나님 따스한 봄날 같아요. 새벽님 우리 모두 적성가 듣고 힘내요. 사랑빛님, 미나리님 카페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스커시님 국악 BTS, 하얀 풀꽃님 가슴 한 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적성가 들으니 힘나네요 해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 되신 미나리님, 아르메니아 대학원생님 성함과 주소를 문자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2: 네.
0: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 되니까요.
2: 네.
0: 아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 아니 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또 후딱 갔어요.
0: 그러니까
2: 한 달 만에 왔잖아요. 사실
0: 네, 예.
2: 선배님께서는 벌써 한 달이 되었어 저한테 이러셨지만 예.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0: 뭐가요?
2: 준수야 벌써 한 달이 됐니? 선배님 이러시면
0: 저,
2: 네.
0: 이 나이 되면 네. 시간이 가는 속도가
2: 저는 뭐, 너무 반가운 마음이 안는데
0: 그 나이하고 좀 달라서 좀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자 우리 또 금방 한 달 휙 지나갈 테고 한 달 후에 만날 준수님. 예, 사연 저 우리 그 코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참여 안내.
2: 네 코너 소개. 네. 네.
0: 8페이지에 있습니다.
2: 코너 소개. 네. 아 이 시간에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멋진 네 남자가 사연에 맞는 라이브를 들려드립니다. 유튜브 또 인별그램에서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클릭하면 사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예, 아까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바쁘신데 건강관리 잘해서
2: 네.
0: 만나는 모든 관객분들께 아주 꿈과 희망과 예,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네, 노력하겠습니다.
0: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송소희의 꿈이로다 들으면서 예, 준수 씨와 인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시인과 촌장의 풍경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주말에 찍은 사진 보내주시면 사진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놀러가서 찍은 사진, 운동하면서 스스로가 너무 멋져서 안 찍을 수 없었던 사진,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담아놓은 사진 등등 주말에 찍은 사진 기다리겠습니다. 쭌디는 토요일에 삼척 가서 공연을 했는데 야외 공연이어가지고 좀 뭔가 불안불안했거든요. 공연 중에 비가 엄청나게 또 와가지고요. 무대까지 막 물이 흐를 정도로 사실 조금 위험하다 싶을 정도까지 비가 왔는데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비는 또 중간에 그치고 해가지고 무사히 공연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없지만 그날 거기 오셨던 우리 이음 가족들도 많으셔서 찍어주신 사진들 제가 많이 봤더랬죠. 자, 모두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저희 스태프들 투표로 뽑아서 유튜브로 사진 올려드리고 선물 하나 더 얹어서 두 개 드리겠습니다. 주말 인증샷 샵 0302로 봤는데요. 이미지 전송에는 기본적으로 100원이 듭니다. 3515님, 우리 딸 결혼 9년 만에 임신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9년, 와 세상에. 아이를 본격적으로 기다리신 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0년 만에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귀하고 귀하고 감사한 생명이다. 모쪼록 순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자이크님, 장롱면허 10년 만에 드디어 운전자가 됐습니다. 연수받을 땐 무서웠는데 혼자 운전하는 요즘 너무 신나요. 축하해 주세요. 운전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주실래요? 하셨는데 운전할 때 주의사항 아무튼 일단 장롱 면허 탈출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운전할 때 주의사항 뭐가 있겠어요? 무조건 안전. 첫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지요.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내 길 가도 갑자기 옆에서 또 와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누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더라도 난 멈출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그걸 방어운전이라고 하죠. 방어운전 몸에 배도록 처음부터 잘 습관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러블리수님이 청해 주신 노래 듣습니다. 임한별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이만별의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 에 이어서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까지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2166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나눠봅니다. 아, 번호가 여기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몇 번이신 거죠? 예, 2284님 새싹 사연이네요. 평양냉면 유명한 맛집 본점 찾아가서 먹었는데 비가 엄청 와서 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조금 전 다녀가신 김준수님 살롬의 공연 봤습니다. 멀찍이서 관람하러 오신 윤문식님도 뵈어서 뿌듯한 주말이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을땡땡 다녀오셨군요. 아, 저기가 본점이구나. 전 못 가봤는데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준수씨 공연에서 찍으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예, 이거 팬북하고 CD하고 예,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뭐 예,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윤문식님도 보셨다고요? 이런 썩어져 그분이시잖아요. 좀 비슷했나요? 그 사람마다 이렇게 딱 보면 떠오르는 뭐 멜로디나 뭐 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딱 하면 어디 가는 뭐 문이 열리네요 하시거나 뭐 조심스럽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썩어져. 이것도 진짜 특이한 일이네요. 전혀 악이 없는 욕설이라고 해야 되죠. 0729님 서글픈 주말을 보냈답니다. 대상포진이 와서 방학 기간에 2주 입원했다가 통원치료하러 수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 시간 세준님 목소리에 위로받고 있네요 하시면서 예, 처방받아서 가져오신 약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많다. 근데 참 형형색색 예쁘다. 무슨 그 옛날 그 MN 뭐 이거 무슨 초콜릿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만큼 예. 어떻게 먹기 좋은 약이 몸에도 좋은 건가 모르겠네. 아니 보기 좋은 약이 몸에도 좋은 건가. 예. 대상포진 아까는 막 수족구 얘기도 있고 예. 아프면 안 됩니다. 아프면 손해예요. 아프지 마십시다. 이미 아픈 것도 어쩔 수 없으니 약 잘 드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2811님께서는요 어제 저희 고모 칠순이어서 가족이 모두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어요. 맛있는 거 먹고 고모랑 저희 엄마 아빠가 사진도 찍으셨는데요 갑자기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결혼하셨을 때 고모가 16살이어서 엄마가 고모 도시락을 싸줬다고 하시네요. 그 시절 이야기에 어르신들이 갑자기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좋은 날이니 또 다시 웃었네요. 예. 고모 칠순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에 예, 고모가 이제 미스코리아 왕관 쓴 그런 사진에 세젤예 박옥자님 예,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그 앞에 고모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 그렇게 딩동댕 세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어르신들 그 옛날 힘들었던 시절 얘기하면 처음엔 그냥 이렇게 추억 얘기로 막 우스갯소리를 시작했다가 그때 갑자기 서로 고생하고 서글펐던 그런 마음 막 차오르고

또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안도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쉽게 눈물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내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으니 다행이고요. 자, 사진들 살펴보고 있는데 노래는 7516님이 청해주신 노래를 듣고 가겠습니다. 조덕배 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상우 씨의 노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들으셨어요. 3572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3572님 사연부터 좀 볼까요? 밑에. 예. 토요일에 부산에 가서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 보고 왔어요. 이홍렬, 신봉선, 김신영, 김대희, 김준호님의 유쾌한 공연이었어요. 유명하다는 피자도 먹었답니다 하시면서 그 무대 위에서 찍으신 사진하고 피자도 있어요? 예, 저거는 무슨 피자일까? 예, 아유 맛있겠다. 자, 전유성 없는 전유성 쇼. 예, 제가 어떤 공연인지 잘 정보는 없지만 뭐 제목만 들어도 어떤 공연인지 잘 알 것 같지요. 우리나라에서 이 개그맨 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이 전유성 씨죠. 원래 그 전까지는 뭐 코미디언 혹은 희극인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뭐 그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개그맨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한동안 코미디언은 좀 오래되신 분들, 개그맨은 젊은 희극인 뭐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용어 구분 없지 용어의 그 어떤 정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약간 모호해지긴 했습니다. 개그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영화나 연극 같은 데서 이제 극적인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잠깐 예 넣어놓는 웃음 장치 이런 용어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그는 소위 말하는 그 웃기기가 되었죠. 그만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인데 이런 멋진 쇼가 또 있군요. 좋은 시간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들 사연들도 좀 볼게요. 예, 1302님 작은 텃밭에 과일 나무 사다가 올 봄에 심은 건데 벌써 싹이랑 열매가 올라왔어요. 응? 우와, 대추나무랑 무화과나무예요. 나뭇가지만 심었는데 참 행복합니다. 주말에 텃밭에 가서 풀 뽑아주고 왔답니다.

그래요. 반려식물 같은 느낌인데요. 예. 주말에 가서 이렇게 그 잡초들 제거해주고, 아이고 내 새끼 예, 잘 자라라. 그리고 뭐가 열리기라도 하면 또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하면서 한 입에 쏙 넣고 그런 재미가 있는데, 예, 병충해 없이 잘 자라서 식탁까지 잘 올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2166님, 예, 평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저와 남편은 동전 노래방을 즐겨요. 시원하게 노래 부르고선 옆에 있던 인형 뽑기 가게로 들어가서 딱두 판만 하재했다가 2만 원이나 당진하고는 주변 분들의 힘입어, 응원에 힘입어 결국 뽑기에 성공했어요. 세상을 다 얻은 모습의 남편입니다. 아우, 예.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대빵 오락실에서 돈 대빵 많이 쓰시고 대빵 귀여운 인형을 하나 얻으셨네. 아우, 저거 하나 못 얻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집안에 가는 길에 진짜 우리가 무슨 한심한 짓을 저지른 것인가 자책하실 수도 있고, 2만 원에서 안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축하드립니다. 아, 저 진짜 저는 저렇게 큰 인형은 못 가져봤는데. 아, 이제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다가도 이렇게 누가 또 뽑았다는 거 보면 또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7924님이 청해주신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수연 씨의 푸른 산호초.

악뮤 이수연 씨의 푸른 산호초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하나만 더 볼까요? 3601님, 지난 토요일에 본가에 뽀시래기 막내가 생겼어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견생 한 달차. 풀어놓으면 여기저기 따라다니다가 지치면 먹고 자고 먹고 자는 아직은 아기랍니다. 이름을 뭘로 지어야 하나 하다가 순둥순둥하다고 순둥이라고 할까 하다가 엄마가 그냥 흰둥이로 하자고 해서 흰둥이로 결정이 났는데 아빠는 백구라고 부르시네요. 이 귀여운 댕댕이가 커가는 모습이 기대되어 하시면서 우리 이름이 여러 개인 순둥이, 흰둥이, 백구의 사진을 한 장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이쁘다. 세상에. 예, 똘똘하네요. 예, 밥도 잘 먹고 꼬리가 아주 그냥 빠릿하게 서 있는 게 좀 제가 걔 잘 모르지만 어떤 품종인지 모르겠는데 귀여운 품종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겠고요. 가족들이 강아지나 뭐 고양이 이런 이름 짓는데 그 의견 통일이 잘 안 될 때 그런 방법을 가끔 쓰죠. 이렇게 저기 두고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름 부르는 사람한테 오면 이제 그게 이름이 되는 건데 아니면 막 이런 거 저런 거 불렀을 때 반응하는 정도를 보고 판단하거나 어른들한테 하얀 강아지는 그냥 흰둥이 아니면 백구죠. 엄마 아빠가 되게 직관적이시다. 흰둥이 아니면 백구. 잘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요. 자, 오늘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 다섯 분 선정하였습니다. 2166님, 2284님, 3601님, 1302님, 5798님 이상 다섯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포토 올려주세요. 오늘 베스트 포토 사진 당첨자는 3601님이시고요. 지금 올라갔죠? 예, 아이고 귀여워라. 세상에, 제가 흰둥이 혹은 백구 혹은 순둥이가 될 아이입니다. 8월 22일이라고 날짜까지 딱 찍혀있는데 나중에 크면 보여주세요. 보고 좋아하려나. 아, 내가 요랬다고? 나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예쁜 사진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흰둥이를 뒤로 하고 K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가봅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심청가에서 청의 아버지 심학규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일찍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다가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공양미 300석 약속을 해버리고 그 때문에 딸을 잃고 뺑덕어미에게 속아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고 참으로 기구한 삶을 견디는 인물로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학규가 얼마나 청이를 사랑했는가, 앞을 못 보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청이를 어떻게 길렀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딸에 대한 심학규의 사랑을 들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룹 두 번째 달이 그 부분을 새롭게 편곡하고 구성해서 소리꾼 오단해와 함께 하는데요. 부녀가 행복했던 순간을 흥겨운 춤곡으로 풀어냅니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아가 내 딸이야, 두 번째 달이 오단해와 함께 들려줍니다.

이 상태가 뺑뺑하다. 이동이 니동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랑

동이냐 옥자동 추유철암산동 은하수진 연성은이가 되어서 환생 표진강 숙행이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는 옥토끼 태극기 끝에는 진주시 옥고람에는 미라불수 주양주양 책강 잘깡 엄마

아이고 내딸 배부르다. 이 덕이 네 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귀단함을 하느니라. 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을 준들 너를 사랴. 심학규가 어린 청이를 데리고 젖동량을 다니던 시절 동네 부인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잠시 행복해하는 대목이죠. 예, 딸이 안쓰러웠는지 어려서 고생하면 커서 부귀를 누린다는 축복도 해봅니다. 뭐그 부분이 결말에 대한 암시 같기도 하네요. 9083님 마음이 짠한 가사 나무님 근데 곡이 너무 비관적이지 않고 좀 라이트해서 좋네요. 나다님 심학규님은 심청이가 어떻게 생겼나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게요. 아마도 예.

딱 하나, 딱한 가지 보게 해주겠다고 누군가가 약속을 했다면 아마 우리 청이 얼굴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다리, 예, 소리꾼 오다네 씨와 함께 들려준 아가 내 딸이야. 아, 오늘 K 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조선 블루스의 노래 이어집니다. 여울.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였습니다. 7399님께서 이 음밤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요즘입니다. 태희의 묘해 너와 조금 낯선 노래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 신청해봅니다 해주셨어요. 청해주신 곡은 태희 버전이었는데 저희 아카이브에는 어쿠스틱 콜라보의 노래만 있어서 이 노래로 들려드렸어요. 태희의 버전은 나중에 한번 저희가 음원을 구해서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4님 오늘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 암일 수도 있다네요. 큰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라고 의뢰서 받아왔어요.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자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응원 받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 좋으신데 그게 참 마음처럼 안 되겠죠. 암일 수도 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일단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암이라고 해도 요즘 갑상선에 생긴 암은 사실 뭐 그걸로 어떻게 잘못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예, 괜히 걱정이 더 병을 키울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 요즘 그 보험회사에서 갑상선 암은 보험료를 잘 지급을 안 한다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아예 그 특약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게 그만큼 이제 큰 병이 아니다라는 게 반증일 수.

있잖아요. 예. 괜찮으실 겁니다. 9414님. 예. 힘내십시오. 8399님, 오늘은 둘째 언니의 생일이에요. 참 열심히 사는 울언니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요. 쭌디도 축하해 주실 거죠? 하셨는데, 그럼요. 둘째 언니 생일 축하해요. 예, 얼마나 열심히 사시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실까요?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되겠네요. 5299님, 오늘 친정엄마와 엄마 친구분 모시고 가요 무대 방청 다녀왔는데요. 두 분이 많이 즐거워하셔서 너무 뿌듯하고 저 또한 너무 행복했답니다. 저희 엄마께서 좋아하시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진짜 좋으셨나 보다. 예. 엄마 모든 사진에 등장하시는 분이 엄마시겠죠? 예, 엄마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으시네. 오늘 효녀가 되셨어요, 오이구구님. 자, 청해주신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고독이란 내가 나 자신과 교제하는 실존적 상태이고 고립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은 스스로 혼자가 돼서 자신과 대화하는 걸 뜻하지만 고립은 다른 이들에게 소외가 된 상태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고독은 흔히 고요, 침묵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고독, 고요의 시간이 필수라고 하죠. 고독한 시간, 침묵하는 시간 없이 인간적 친교에서만 만족을 얻으려는 건 공허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조화가 필요한데요. 홀로 있음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 함께 있음은 그 자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있음의 시간은 많은데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 홀로 있음의 시간이 늘 부족해서 우리가 가끔은 일상에서 물러나 홀로 고요한 침묵 중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가도 얼추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텐데요. 이젠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을 조화롭게 보내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을 두루 누릴 수 있는 산책길의 첫 곡으로 가진회상 중에 세 번째 곡 세령산 듣겠습니다. 유연숙의 가야금, 손범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연주입니다.

가진회상의 세 번째 곡 세령산 감상하셨는데요. 유연숙의 가야금, 손범주의 생황, 이영섭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처서가 지났지만 날씨가 아직은 좀 더운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휴가 기간도 얼추 마무리되고 대부분 일상에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산책길 시작하는 이야기로 고독, 고요, 침묵, 홀로 있음, 함께 있음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고독 이야기, 고독이란 내가 나 자신과 교제하는 실존적 상태란 말 함께 나누셨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런 상태를 갖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늘 누군가와 또 무언가와 혹은 어떤 일과 대면해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함께해야 하는 시간을 주로 보내기 때문이겠죠. 휴가를 떠나도 사실 홀로 고독의 시간을 즐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집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가끔은 그룹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 내가 나 자신과 교제하는 실존적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매일의 일상에서도 그런 시간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고독한 시간, 침묵하는 시간 없이 인간적 친교에서만 만족을 얻으려는 건 공허하다 하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에게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홀로 있음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 함께 있음은 그 자양분으로 열매를 맺는 시간인데요. 우린 주로 함께 있음의 시간으로 채우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물러나 홀로 고요한 침묵 중에 머무는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제 휴가도 대부분 마무리되고 월요일에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야말로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시간을 조화롭게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있습니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이 음악도 고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악인데요.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 보허사, 아명으로 황하청이라고도 하고요. 일명 현악 보허저라고도 부르는 음악입니다. 오늘 보허사 연주는 단제비가 아닌 여러 대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데요. 가야금, 거문고, 양금 합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허사 아명으로 황하청 일명 현악보허자라고도 부르는 음악 들으셨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유래된 보허자의 파생음악으로서 조선 후기에 형성돼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곡이죠. 거문고 양금 가야금과 같은 현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 보허사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고독은 자신과의 교제 순간이란 말씀이 아주 멋집니다. 솔리투드의 뜻을 잘 음미할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하셨고요. 1007님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어요. 또 8239님께서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광칠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중거 인심은입니다. 중거라고 하면 가운데 중자와 들 거자를 써서 표기하는데요. 중허리 혹은 중허리 드는 자진 한입이란 이름으로도 통합니다. 초장 중간 부분을 높은 음으로 들어서 노래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중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서 초장 부분 노래할 때 갑자기 높은 음이 나오는 부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특징 때문에 중거라 부른다는 점 감상하실 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거는 이수대엽의 파생곡이라서 속도가 느린 편인데요. 오늘 들으실 우조 중거 인심은이란 곡은 숙종대의 인물 주의식이란 분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여덟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효제, 충신, 예의, 염치입니다. 이런 덕목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조선 숙종대 무렵에는 효제 문자도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서 팔폭 병풍으로도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 여덟 가지 덕목 중에서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하고요. 제는 형제의 우애 혹은 또 충성이 있죠. 충은 충성, 신은 신의, 예는 예절, 의는 의리를 말하고요. 염은 청렴, 치는 부끄러움 이런 덕목인데요. 사람이 인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이 여덟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천만 년 풍우를 만나도 아무런 흔들림 없는 든든한 집과 같다 하고 노래합니다. 인심은 터이 되고 효제 충신 기둥 되어 예의 염치로 가득이 예였으니 천만 년 풍우를 만난들 기울 줄이 있으랴. 남창가곡 우조 중거 인심은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심은 터이 되고 효제 충신 기둥되어 예의 염치로 가죽이 예었으니 천만 년 풍우를 만난들 기울 줄이 있으랴. 남창 가곡 우조 중거 인심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한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여기에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는 여덟 가지 덕목이 더해지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숙종대의 인물 칠원현감을 지냈던 주의식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봄봄님께서 산책찌기님 의미 있는 휴가 시간 보내셨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생방송 그렇죠. 반갑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이번 휴가는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백성과 더불어 함께한다 하는 세종대왕의 뜻이 잘 담긴 음악

여밀락 합주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의 9월 정기연주회가 다음 주에 열리죠. 어느새 115회 정기연주회가 됐는데요. 9월 3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남산국악당 크라운혜태홀에서 열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정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12가사의 하나 황계사 준비했습니다. 이 가사 황계사는 전체가 8마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노래할 때 가성, 즉 속소리를 많이 쓰는 곡이라서 발성에서부터 뭔가 아련한 서정을 자아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랫말도 보면 하루아침에 이별한 이미 소식도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매 장의 끝부분에서는 지화자 좋으시고 하면서 역설적인 표현을 써서 노래합니다. 오늘은 전체 8장으로 이루어진 가사 황계사의 노랫말 전체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장 일조 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지화자 좋으시고. 일조 난군 이별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난군과 이별했다는 의미고요. 소식이 돈절이란 건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죠. 2장 조을 좋은 경에 얼씨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으시고. 주인공 화자의 마음 상태가 참 어처구니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로 보이죠. 그리고 3장 한 곳을 들어가니 육관대사 성진이는 팔선녀 다리고 희롱한다 얼씨구 좋다 경이로다 지화자 좋으시고. 육관대사나 성진이 팔선녀 모두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아마도 난군이 자신을 떠나서 어딘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겠죠. 4장 황혼 저문 날 기약 두고 어디를 가고서 날 아니 찾나 지화자 좋으시고. 이 사장에서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장. 병풍에 그린 황개 두 나래를 둥덩 치며 사오경 일점에 날새라고 고기요 울거든 오리아시나 지화자 좋으시고. 바로 이 5장에서는 떠난 이미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의 마음을 포기한 듯 보이죠. 병풍의 그림 속에 황개가 꼬끼오 울거든 오래하시나 하고 표현한 건 이미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6장. 달은 밝고 조요한데 임 생각이 새로워라 지화자 좋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생각이 나는데 이 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임 생각이 새로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7장. 너는 죽어 황화수 되고 나는 죽어 돛대선 되어 광풍이 건듯 불째마다 어이화 둥덩실 떠놀아 보자 지화자 좋으시고. 이 부분은 두 연인의 사후 희망을 노래했네요. 6장까지 오는 동안 마침내 죽은 후의 희망까지 생각하는 단계로 전개가 됐습니다. 마지막 8장. 저 달아보느냐 임 계신데 명기를 빌리렴 나도 보자 지화자 좋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노랫말이 전개됩니다. 전체 8장으로 이루어진 노래 가사 황개사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가사 황계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56님께서 월요일에 산책지기님과 생방을 즐기니 뜻밖의 기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벗어버리니 풍류라는 단어가 가을의 색채와 어울리며 특별한 감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높아진 하늘을 바라보며 들려주시는 음악들을 한 가닥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도 신선한 가을바람이 스며드는 듯합니다. 오늘 아침도 멋진 풍류와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여전히 뜨거워도 또 약간 덥죠. 그래도 하늘만큼은 이 가을을 속일 수 없는 듯합니다. 마음에 드는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가을의 색채, 또 음악 한 가닥 이런 표현 참 마음에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아쟁시나위입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은 계면조로 이루어진 음악인데요. 가락을 조이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연주를 펼쳐나가는 음악입니다. 계면조의 진수를 감상하고자 한다면 이 시나위를 들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에는 원래는 앞에 특정한 악기 이름을 내세워서 무슨 무슨 시나위라 하지 않았고요. 그냥 시나위라는 이름으로 통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연주자들이 시나위를 독주로 하기도 하고 또 독주 역할을 하는 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악기를 곁들여 연주하는 전통이 생겨나면서 특정 악기를 앞에 내세워서 무슨 무슨 시나위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주 방식은 특별히 1980년대 국립국악원 소속의 민속악단 연주자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연주 전통으로 자리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아쟁과 거문고 장구징이 함께 연주하는 아쟁 시나위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길의 아쟁, 허익수의 거문고, 윤호세의 장구, 박범태의 징 연주로 아쟁 시나위 전해드립니다.

0: 다스름, 굿거리,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어진 아쟁시나위 들으셨는데요. 특별한 선율이 더해진 시나위였죠. 김영길의 아쟁, 허익수의 검은고, 윤호세의 장구, 박범태의 징연주였습니다. 6944님께서 방금 한강을 지났는데 다리 밑으로 유유히 흐르는 은빛 물결이 어찌 그리 고운지요. 쳐서 지난 월요일 아침 싱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고요. 9073님께서 국악산책 잘 듣고 있습니다. 경기민요 자주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적벽가 중에 세타령입니다. 적벽가 세타령의 새들과 남도잡가의 세타령에 나오는 새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도잡가의 세타령은 봄이 찾아와서 봄의 기쁨을 노래하는 새들이지만 적벽가의 새들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가 돼서 조조를 원망하면서 우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다른 이름으로 원망할 원자와 새 조자를 써서 원조타령이라 부르기도 하죠.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하고 오림숲으로 도망을 하는데요. 잔뜩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풀어내는 안일이를 마치고 중모리 장단으로 세타령을 부릅니다. 적벽가 중에 세타령 듣겠습니다.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입니다.
1: 조조가 가다가 목을 움쑥움쑥 움치니 청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무게만한 중에 말 허리누울이다. 목은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말마라. 귀전에 화살이 윙윙하고 눈앞에 칼날이 번뜩번뜩 오는구나. 청욱이 여짜오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들어 사면을 덜어 살펴보옵소서. 야야 친정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들어 사면을 살펴보랴 할제 의외의 말 깊통머리에서 메초리 한 쌍이 포르르르르르 날아가니 조조 깜짝 놀래. 아이고 야들아, 내 목 달아났다. 내 목 있나 좀 봐라. 승상님 눈치 박소. 그 조그만한 메초리를 보고 그다지 놀래실진데 큰 장공 보았으면 참을 쉴 뻔하였소 그리요. 조조 속없이 야야 그게 메초리드냐? 그놈 비록 조그만한 놈이지만은 털 뜯고 가진 양념하야 보글보글보글보글 볶아놓으면 술안주 몇 점 쳤느니라마는. 승상님 이 통에도 입맛은 안 변했소 그려. 조조가 목을 누려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을 하며 울음을 우는 뒤 이것이 바로 적벽강 세타령이라고 하든가 보더라. 산천은 험준하고 숨은 총잡은 뒤 만 하게

뼈와 전해 죽은 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상을

0: 것이다.
1: 알시오.

향 이별이면 될런

하시오. 예. 여산 굴양은 쇠지인 너여 존빈.

꼭다욱 첫다욱이 화용도가 불어니로다. 적벽 풍파가 빌어 가자 저게 우리 운난 끝에는 검된장졸 갈수록이 얄망고따 복병을 보고서 도망을 간다. 이리 가면 팽당 흐르르르 저리 가며 행동 행동 사살 맞은 저 할미세 순금과 보스로 내두고 살도 맞고 창흐도 찔려 기아

쳐 사주마 뾰족한 차 진부리로 속태빈 고목 안고

0: 나.
1: 아시고.
0: 우지 마라. 우지 마라.

0: 되는구나.
1: 하시고.
2: 적벽가 중에 세타령,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안일이 부분에서 묘사된 조조의 모습이 명장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죠. 적벽가 세타령은 원래 소설 삼국지 연의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우리만의 특별한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크게 패한 후에 오림숲으로 도망하는 모습, 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메추라기 한 쌍이 후두둑 날아가는데 그 소리조차도 너무 무서워했고요. 자신의 모습이 좀 초라해 보였다는 게 느껴서인지 메추라기를 맛있게 요리해 먹는 것도 좋겠다 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튼 조조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수용한 조조의 그런 모습이 잘 묘사된 내용이 아니었나 합니다. 이어서 서용석류 피리 짧은 산조를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참 구성진 가락을 들을 수 있었죠. 서용석 뉴피리산조였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 재직 중인 윤형욱의 피리,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서용석 뉴피리산조는 서용석의 구음으로부터 비롯됐는데요. 서용석은 대금의 명인이지만 그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참 많고요. 소리 속에도 밝은 분이라서 그런 다양한 음악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피리산조도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명인이 피리산조를 만든 일은 특별히 피리라는 악기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전에 피리라는 악기가 남도 음악이나 산조를 연주하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서용석 명인이 남도 음악에 기반한 피리산조를 1987년

1년 무렵에 완성했습니다. 구음으로 피리 연주자 한세현에게 선율을 전수해서 서용석류 피리산조가 완성됐고요. 그 가락이 1990년 3월에 박인기 피리독주회 때 선을 보였고요. 이내 피리 연주자 한세현, 이영 등의 의해서 다듬어져서 1993년 9월에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정기연주회 때에 서용석류 피리산조란 이름을 쓰고 한세현, 이영의 피리, 서용석의 장구장단으로 발표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전태룡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창부타령 감상하셨는데요. 전태룡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랫말 중에 백구야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에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아마 이 부분 익숙하시죠. 가사 백구사의 노랫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창부타령의 노랫말이 100여 개 이상 전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격의 또 그 여러 가지 내용의 노랫말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 곡이 공연되는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의 노랫말을 골라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움, 역사 속의 여러 이야기, 또 다른 장르의 음악 속 노랫말을 빌려온 것, 자연을 노래한 것, 200의 시도 나오기도 하고요. 음풍농월의 내용도 많습니다. 20세기에도 새로운 노랫말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창부타령의 노랫말이 만들어져서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민요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전태룡의 창부타령, 그 굿거리의 멋스런 장단을 들을 수 있고요. 전태룡 명인만이 낼 수 있는 특별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죠. 경기민요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경기민요의 팬덤 현상을 불러일으킨 분이기도 하죠. 전태룡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주중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파묻히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한가한 시간 보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 고독, 고요, 침묵과 관련된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물러나서 홀로 고요하게 침묵 속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은 애써서 고요한 시간,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틈틈이 고요한 시간 찾아서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그때여 심청이는 세상사를 하지고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우리가 떠나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허는 뒤

오아시스. 고단한 삶의 길목 혼자 걷는 사람들, 저마다 무거운 하루의 바코드를 찍으러 새벽길 더듬어 허위 허위

법이야 법이로다. 대리기사 옷이 허탕쳐 쓰린 속 사발면 한 그릇 성찬으로 달래고 타월공장 초과장은 복권을 긁으며 권고사직 막걸리 축구

새벽반 학원길 취준생 최군이 엄마표 삼각김밥에 두유로 빈속을 채우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가도 가도 갈 길 먼 도시의 유목민들 북극성 불빛 따라 허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사발면은 김치고추 주먹밥을 낳고 주먹밥은 즉석어묵을 낳고 즉석어묵은 참치죽을 낳고 참치죽은 봉지만두를 낳고

다시 사발면을 낳고 사발면은 또 허기를 낳아 허기진 일상이 연목처럼 되돌고 뒤섞이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몸도 마음도 목마른 도시의 유목민들 오아시스 물길 찾아 허위

매장 구석 스피커에 걸그룹 노래도 흥이 싣고 신락같이 여윈 희망이 날 잡아보라는 듯 가물가물 찬 새벽에 고개를 넘어갈 때 대리기사 옷이 사발면 김서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쓸어버린 입맛으로 사발면 뚜껑 열면 면발처럼 맥없이 불어 터지

하지 않고

농부들이 못 심는 구경을 하시고 지서 떠나 남은 부중을 들어갈지. 박석기를 골라서

물도 보던 물이다마는 우리야 흐른 안 것이니 그 물이야 이끄느냐 장하루야 자리 뜨냐 오자교도 무상언가 농림수벌 바라보니 준향과 나와 우리 서로 뿔뜨얼고 가느니 못 가나

난 그날 명일사 거행을 무엇이고 춘향 입을 찾아갈 때

당도 허여 공정

어리라도 남은을 내려와요. 내 딸 춘향 살려줘.

오늘 밖은 다시 없구나. 보사도 밖에서 듣더니 피가 멀지 못해요. 차마 못 보겠구나. 내가 선영우덕으로 오사한 줄 알았더니 예와 보니 춘향모 정성이 반이나 되겠구나. 저런 형상에 내가 이 문양을 하고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큰 개변이 날 터이니 잠시 속일 수밖에 없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춘향모 울다 깜짝 놀래요. 향단아, 너 외기씨가 죽게가 되니 성주지신이 발동을 이었는지 어느 놈이 술 탁 먹고 와서 5, 6월 장마통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 하는구나. 나가서 좀 보고 오너라. 향단이도 놀래요. 조심조심 나가보니 웬 사람이 서 있거늘. 누구를 찾소? 너 그 마나님 좀 잠시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향단이 들어가. 마나님, 밖에 웬 거린 같은 사람이 와서 마나님을 잠시 나오시라고 여쭈래요. 아니, 이 청왕 중에 있는 늙은이를 누가 오너라 카너라 한다냐? 춘향 모친이 거린이란 말을 듣더니 쫓으러 나오는데. 아, 저 거린아, 운치 없고 채찍 없고야 말이 빠진 여린이 골사 통야를 멸하고 소문을 붙들어.

나를 몰라 진정세 우경력을 자네 본지가 오래요 세거인 두백은 이 팻말이 아니요.

옳지? 옳지, 옳지, 내 아론네. 자네가, 자네가 혼자도 일수 쓰고 무슨 말도 일수 잘하는.

안녕이요. 자, 아정정 모른다고 하니 성명을 일러주세. 서울 삼층 동산은 그냥 서방이 몽룡 그리들이 아내가 몰라. 양어머니 말을 끊이고 아니 보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몽룡이라니. 참말인가 농담인가 재담인가 진담이여. 어디 보

말까?

여보소 장모 우지 마소 사람은 팔자 쏘가 아니야 이 무대로 수 있나 그 춘향이나 좀 보여주소

찬양이라.

늦었구나. 향단이는 나 벌새고 거리

일지.

있지. 옥문거리 당도하여 옥문거리씨 야꼬지그흔들며 사정이 아이고 이건 순놈 투전으로 또 갔구나. 그때여 준향이는 김홍 사 준향이 꿈이라도 무섭고 두려워 잇몸이 오싹 머리끝 좀빛 서슬한 적담장 둘레 깨달으니 등에서 땀이 소리가 귀에 언뜻 들리거나 모친 소리를 귀신 소리로 알고 옴큼녀일령 갚았세. 준향 모친 기가 맥혀 아이고 저거 세미 소리를 귀신 소리로 하네기도 춘향아 정신 차려라. 혜미가 왔다. 아이고 어머니 밤늦은 데 어찌 되겠소. 오냐 왔다.

무정 다운이

해요. 밤낮주야 기다리고 바래던 주위 서방 이몽룡씨 비록 거지 되어왔다. 술 따와 얼굴 염보하라 춘향이

가장 손을 잡더니 눈물이 듣고 냈더니 네가 이것이 웬일이냐. 부드럽고 곱든 손길이 피우리 쌓였구나. 나는 이게 되지 말은 서방이 버린 일이오.

하지 말고 문 밖에 서 있겠다가 나를

더러워. 경주 한식 탈루 추석 선대감 시지잡수루 수가포에 따로 차려놓고 술 한 잔을 부어들고

많이 먹어라. 그 말씀만 허여줘. 그 말밖 그 할말 없어. 어사또김에여 물이 듣거니 듣거니 우냐 춘향아 부리기 마라. 오지

나 함정산 올라가단 높이 먹어도 홍남 풍빌제 동해는 청룡기요 북에는 현무기요 남해는 주자기야 서해는 백기로 중앙이는 방기를 건고 오방기치를 동서사방으로 자

다를 벗고 머리 풀고 학차를 흑대 뛰고 거다네 올라도 혹나간 풍기던 너희의 간

서성 증공에 편줄로만 하나가 뜨니 자룡예배가 번역하다 축시다 한하루나 저가니 자룡선 적을 대하였다 전생을

명가가동 남풍사이에 여기시나이가 동남풍은 무사히 빌었으나 뒤에 추병이 올 듯하니 어서 배돌리어 행선으라서 가령이 어쩌되 소장 하나 있으리 삼염려가 있사오리가 집에를 타고 하구로 돌아갈지 주요 노숙들여 하는 말이 동명하는 지하야 말이 상통을 처거를 놀 허들지리 육도 산낙을 누구를 능통할지라도 갑자냐 헌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남풍비길기는 안무로구나 말이 맞지 못하여 풍운이 되자카이며 동남풍이 일어날 때 검정구름 뭉게뭉게

예, 서성정봉 양장군을 넣어본다. 오홍명은 전신 같은 모사니 저런 모사를 두었다가는 이동환이니 제일 뜻하니 너희도 장사는 불문곡제가고 함경산 올라가서 오홍명의 머리를 부여를 놓으라. 만약 부여하지 못하면은 군법시행을 행하리로다. 사상을 장방군을 묻고 일마다 한 기록을 당당을 높이 들라.

나만 남은 건 좌우단지 김군사뿐이라. 사다하려면 난 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느냐. 사이 여자가 어대 발을 벗고 머리 불고 박찬을 흑대 뛰거거다네 올라도 홍남 풍비던 거에 단 하루 나저 가시더니 어디로 가신 정적을 하지 못하나에 사상이 그 말을 듣고 대견하여가 사나로 층층층 나져가 강구를 점점 당돌니 강구에 인적은 거여 안돼 나만 남은 건 좌우간지 김사

빼난 장사 선부의 성큼 나서 양손을 업하고 선생을 맞아 모시고 항상으로 행하더이다. 사사기 그 말 듣고 선척을 제쳐가야 순풍의 도수를 달고

너희의 두 장사는 부질없는 길을 따르지 말고 빨리 돌아가 내 말 같다 도둑전에 전하고 너희의 국사나 도려나 성성이들은 제 아니하고 다른 적에 자종의 뱃머리 성 지금 나서 하는 사상하 말더거라 대건호를 지킬 것이로다 한국의 의가 상할 듯이 봐 지기지는 아니하고 살려보내거니와 장단이네 수단이나

저런 호사를 두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컴퓨터 용량으로 치면 초당 120비트 정도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해하는 데만 해도 그 절반인 60비트를 써버린다고 합니다. 즉, 120비트란 두 사람의 대화를 겨우 따라갈 만한 용량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한꺼번에 해내려고 마음을 바삐 먹을수록 우리의 뇌는 과부하를 일으키고 쉽게 지쳐버리기 마련입니다. 또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쏟아내는 끊임없는 자극에 들썩이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내버려 둔 채 에너지와 시간만 허망하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 마음의 조급함을 조금 내려놔 보십시오. 한 번에 여러 일을 해내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 손끝에 닿은 일 하나, 내 앞에 놓인 순간 하나만을 차분하게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완료됐다라고 선을 그 가다 보면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가진 회상 중 연불도들이었습니다. 연주의 아음회였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생각보다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읽지 않은 이메일 한 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생각의 용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일에서 저 일로 마음을 끊임없이 옮겨야 한다면 주의를 전환할 때 드는 에너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은 5분 규칙을 권하더라고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할 때 가벼운 청소나 작은 정리처럼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성취를 통해 머릿속을 가볍게 비워내야만 비로소 소중한 일에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오롯이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산만함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나만의 속도로 흐름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화요일의 솔반한 물소리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도들볕 우리 음악과 일상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을 실어 나르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견문록도 찾아갑니다. 자, 남창가곡 개면조 엄편 듣겠습니다. 해금의 이승희, 검은구의 박혜신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다양한 감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인들에게 녹음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질 방송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새 음원 시리즈인데요. 오늘 준비한 음악은 2017년 새 음원 시리즈 박일흥의 황해도 배뱅이굿 앨범 중에서 배뱅이 혼을 극락세계 보내며 수왕길 가르는 대목입니다. 서도소리인 배뱅이굿은 결혼을 앞둔 처녀 배뱅이의 죽음과 그의 영혼을 천도하는 굿을 재미있게 엮은 작품입니다. 마치 한편의 전통 판타지 드라마처럼 문상원 무당들이 거짓 굿을 하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슬픔을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해악으로 풀어내는 것이 배뱅이 굿만의 독특한 묘미입니다. 오늘 소리를 맡은 박일흥 선생은 국가 무형유산 은율탈춤 예능 보유자로 황해도 서도소리의 거목이었던 고 양소훈 선생의 맥을 이어왔습니다. 선생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황해도 서도소리와 배뱅이굿의 참된 예술성을 알리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요. 그럼 오늘 죽은 배뱅이의 혼을 달래며 극락세계로 보내는 수왕길 대목을 통해 황해도의 토속적인 멋과 진한 한풀이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일흥의 소리, 안선균, 이혜경, 박효진, 김도향, 김영실의 뒷소리, 그리고 바라, 징, 장구 반주가 함께합니다. 황해도 배뱅이 굿 중 배뱅이 혼을 극락세계 보내며 수왕길 가르는 대목, 긴 호흡으로 감상하겠습니다.
1: 그때는 여러 자중이 모였다 하는 말이 아 꼭 배뱅이가 분명하다니까. 아 저희 아버지 갇혔는 거 봐. 그때는 백수무당이 배뱅이 어머니 손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오만이 마지막 왔던 길에 수왕길 갈라서 오만이 극락세계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어머니 나는 이승에도 못 있고 초승에도 못 있고 허공중천에도 서 있소이다 어머니. 어머니 길 갈라줘요 어머니. 극락세계 연화복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배뱅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냐 오냐 오냐 오냐 길 갈라줄게 극락세계 연화복으로 가거라.

박일흥 명창의 소리로 황해도 배뱅이꽃 중 배뱅이혼을 극락세계 보내며 수안길 가르는 대목 긴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죽음조차 삶의 한 조각으로 보듬어 안는 우리 소리만의 깊은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남 민요 연곡입니다. 연주의 국립 부산 국악원입니다.

0: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여름철 외출할 때면 얼굴이며 목, 팔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군데 의외로 잊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는 머리카락이 덮고 있으니 햇볕 걱정은 덜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두피도 엄연히 피부인 만큼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르마나 정수리처럼 머리카락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햇빛에 직접 노출되기 쉽습니다. 강한 햇빛을 오래 받으면 두피 온도가 높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여름철이면 땀과 피지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폐물이 쌓이고 세균도 증식하기 쉬워져서 가려움이나 각질, 지루성 두피염이나 모낭염 같은 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두피도 따로 챙겨주셔야겠는데요. 먼저 외출할 때 모자를 활용하면 강한 햇빛이 두피에 직접 닿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꽉 끼는 모자는 땀이 차거나 두피를 압박할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자 안쪽에도 땀과 피지가 묻기 쉬운 만큼 자주 세탁하고 충분히 말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외출 후 두피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은 뒤에는 물기가 오래 남지 않도록 충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대야로 잠을 설치면 두피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까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함께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호랑이 나이 자랑하는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동진입니다.
1: 안청호가 원체 바르게 토기 갖다 캐는 것이 그러면 토생원 상주한 짓이오. 아, 친구는 그렇게 조막댕이만 한데 어디 가서 나이를 모두 퍼먹었는고? 상주한 짓이오. 토기가 상주에 앉더니 좌작진퇴를 하고 요놈이 코를 벌렁거리며 귀를 쫑긋쫑긋 탈탈 털고 아 요놈이 앞발을 들고 양산도 노래가락을 한참 하는 판인데 저 모퉁이서 여러 날 굶은 호랭이 한 마리가 비아지가 등짝이 딱 들어붙어갖고 누군 여기다 불을 벌겋게 써갖고 어디 가야 한 놈을 잡아먹을고 하고 뭐 설치는 판인데 아 짐승들이 싹 다 숨어버리고 한 마리도 없네 그려. 아 여놈들이 어디가 한 마리라도 있을 것인데 어디가 이 모두 숨었는고 하고 한참 찾는 판인데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것을 아 이 방정맞은 여시라님이 좋다고 그냥 소리를 빽 질러놓은 것이 솔프덕 너머로 호랭이가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오모 건디가 싹 다 모였는데 참말로 좋게 됐단 모양이요. 아 요놈들이 여기가 숨었는 걸 내가 몰랐네요. 내 이름들 전대봐라. 비호라니 호랭이가 못 굴러서 딱 혹 뛰어갖고 짐승들 노는 폭판 한가운데가 살짝 앉으며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신 뿐만 아니라 호랭이를 보니 그냥 어찌 무섭고 겁이 나든지 그냥 한핀장으로 몰리면서 똥오줌을 질질질질질 싸면서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2: 오, 나 요리 지내다가 너희놈들 보고 한놈 시장에서 먹으려고 왔다. 어떤 님?

놈이냐? 살찐 놈 내 앞으로 오니라. 좌우 짐승들이 어떤 힘이 서로 살쪘는가? 낯바닥을 볼 적어 멧돼지라님이 거정 눈을 끔적끔적하면 살찐 놈은 남게 죽을 놈은 나로구나요. 장군님, 그 누구부터 자신남인겨? 호랭이가 보더니 오, 너 멧돼지로구나 요리오니라. 내가 너부터 씹어야겠다. 멧돼지가 호랭이 앞으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며 거정눈에서 눈물이 뜨거워지 맹근이며 유언을 하는디. 야 이놈들아, 내가 오늘 호랭이 똥이 된다. 이놈들아, 나 죽고 달랑 우리 큰아들놈 보고 재산은 알아서 모시라고 하고 내년부터는 잔치 참여하지 말고 부조만 다던지 가라고 해라. 어슬렁 거슬렁 떨어오는디 호랭이가 뒤아지를 자채놓고 발틈으로 배를 촥 갈라가지고 안뽕, 내장, 콩파, 지라, 간 모두 허파 먹으려고 하는 판인데 퇴끼라님이 싹 난짐서 장군님 자식들에도 우리 얘기나 좀 합시다. 대관절 장군님 몇 살이나 됐소? 호랭이가 엄마, 요것이 내 나이를 물어? 너들 여기서 뭣하고 놀았냐? 예, 연년이 기회하고 연치 사려서 상자 삼고 놀았습니다. 잔치하고요. 금년 잔치는 너놈들 잔치가 아니라 바로 내 잔치다. 내 잔치요. 뭐냐, 네가 내 나이를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내 나이를 생각하니 하늘과 땅에 생겨날 적어 하늘에 먼저 나서 친구를 마련하여 사해와 산천을 마련하시고 날 짐승도 삼천 마리고 들짐승도 삼천 마리인데 천지지간의 만물을 지중어 사람이 제일 의미라고 거짓말은 그중에도 나만 보면 무섭고 겁이 나. 감히 가까이 못하는 꼬로 그러므로 내 이름을 산군이라고 부르노라. 또한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 한편 쪽이 떨어져서 한 없던 허공이 되었던데 넓은 독장을 따듬었다가 그 하늘을 떼고 시던 여관 시절과 비니

이 수군가 가운데 호랑이 나이 자랑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동진이었습니다. 다음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이생강류 대금산조 중 중몰이 듣겠습니다. 대금 연주의 이생강, 장구의 이성진입니다.

이생강류 대금 산조 가운데 중몰이었습니다. 대금의 이생강, 장구의 이성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 견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 새벽이 오기 전 달에게 묻답니다. 연주의 금송가야금 연주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전주 비빔밥이 무대 위에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창작 댄스 뮤지컬 조선 셰프 한상궁 전주 비빔밥 그 맛의 완성 공연이 오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전주 대사습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인 전주 비빔밥이 어떻게 하나의 맛으로 완성되어 가는지를 이야기와 춤, 또 음악으로 풀어낸 공연입니다. 중심 인물은 궁중 수락관 출신의 요리사 한상궁입니다. 한상궁이 전주 남문장 사람들과 만나 최고의 비빔밥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전주의 역사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전통 식문화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담깁니다. 조선 셰프 한상궁은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꾸준히 관객을 만나온 작품인데요. 2023년 그 맛의 시작에서 출발해 여정과 비밀을 지나 올해는 완성이라는 주제로 한 단계 더 확장된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한 그릇 안에서 각자의 빛깔과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죠. 이 공연도 그렇습니다. 전통 예술과 뮤지컬, 음악과 안무,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연기가 어우러져 전주 비빔밥의 다채로운 매력을 무대 위에서 보여줍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주 대사습청에서 만나는 창작 댄스 뮤지컬 조선 셰프 한상궁 전주 비빔밥 그 맛의 완성 전주의 한 그릇이 노래와 춤, 이야기로 빚어지는 시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문화 소식에 이어서 전주 여행가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강기론, 연주의 전주 시립국악단입니다.

전주 여행가였습니다. 소리의 강길원, 연주의 전주 시립 국악단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위드 피아노 듣겠습니다. 거문고 산조의 대표적인 유파 가운데 하나인 한갑등류 산조는 선율의 짜임이 탄탄하고 판소리적인 가락의 맛이 살아있는 음악입니다. 묵직한 거문고 선율에 피아노의 화성을 더해 전통 산조를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 곡인데요. 박소연의 연주로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위드 피아노 들어보겠습니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위드 피아노였습니다. 연주의 박서연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아리랑 스위트인데요. 해금 연주의 안진성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따스한 밥 한 그릇과 지친 몸을 누일 방 한 칸은 절실했을 텐데요. 오늘 조선 견문록에서는 서민들의 길목을 정겹게 지켜주던 조선시대 주막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주막이 정확히 언제부터 있었는지 확실한 고증은 어렵지만 기록상으로는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찾았던 천관의 술집이나 고려 숙종 때인 1097년의 기록을 그 효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17세기 후반 상인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장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오일장과 나루터, 문경세제 같은 고객길을 중심으로 주막이 활짝 들어서게 됐는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서울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가다 보면 딱 점심때쯤 다다르는 소사와 오류동 일대에 주막이 많았습니다. 영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문경세제는 나라에서 운영하던 국립여관 조령원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능수버들 전설이 서린 천안삼거리, 경상도와 전라도의 길목인 섬진강 화계나루터, 한지와 곡물이 모이던 전주 역시 주막이 크게 번성했던 길목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옛날 주막에는 요즘 같은 간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문짝에 술 주자를 쓰거나 창호지 등을 달아두었습니다. 삶은 소머리나 돼지머리를 좌판에 늘어놓아 주막임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가장 정겨운 건 주막의 이름이었습니다. 주인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는데요. 오동나무가 서 있으면 오동나무집, 우물이 있으면 우물집, 주인 뒷덜미에 혹이 있으면 혹부리집이라 불렀으니 이름만 들어도 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주막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주가 한잔해 듣겠습니다. 노래의 모던 가곡입니다.

0: 권주가 한잔해였습니다. 노래의 모던 가곡이었습니다. 조선 겸록, 오늘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안식처 주막에 관한 이야기를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당시 주막을 오가던 어느 장돌뱅이나 나그네가 어두운 촛불날에서 나직하게 적어내린 가상일기 한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리길을 걸어 간신히 나루토 외딴 주막에 짐을 풀었다. 양지머리를 푹 고운 따끈한 장국밥 한 그릇에 탁주 한 잔을 기울이니 굳었던 몸이 겨우 녹는구나. 비록 잠자리가 불편하여 좁은 온돌방 한 칸에 십여 명이 옹기종기 웅크리고 누워야 하고 이불 하나 없어 밤새 빈대에 뜯기며 추위에 떨었지만 따스한 아랫목과 주모가 덤으로 내어준 수육 한 점에 타향의 서러움을 잠시 잊어본다. 옛 주막의 가장 인심 좋은 규칙 중 하나는 바로 숙박료가 공짜였다는 점입니다. 술이나 장국밥을 한 그릇을 사 먹으면 잠자리는 그냥 내주는 식이었죠. 물론 시설은 허술했습니다. 침구도 따로 없었고 방바닥에 거적대기를 까는 정도였습니다. 방 한 칸에 낯선 나그네 십여 명이 함께 누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도착한 순서대로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했고 어두운 밤이면 빈대 같은 벌레들이 나와 괴롭히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 좁고 허름한 주막방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과 나그네들이 남쪽 지방 소식, 한양 소식을 주고받던 정보와 문화의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의 벽이 높던 조선시대였지만 고단한 길 위에서 만난 주막 아궁이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고단함을 다독이고 따스한 장국밥 한 술을 나누던 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반대로 주로 하층민이 이용하는 주막은 도박꾼과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겸문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 막걸리가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이용선, 북의 원대근입니다.
1: 예로부터 전라도는 따순 인생의 물맛 좋기로 소문난 곳이 온디 그중 전주가 어찌 으뜸이 아니겠는가. 꽃심 땅 맑은 물이 솜씨

좋은 주모를 만나 누룩의 쌀이 어우러져 전주 막걸리가 되었겄다. 그러허니 그 만난 역사를 어찌하니를 쏜가. 오늘날 교동이라 이르는 자만동 맑은 물로 막걸리를 맹그는디 맹그러도 꼭 이렇든 것이었다. 백설보다 고운 햅쌀 한 말 두 말 물에 부서 10번 10번 씻고 난

설이 짐으로만 폭폭 쪄서 곧 밥을 짓는구나. 지나가던 아예 하나 꼰신 냄새 맡았던지 실금실금 깐치발로 부신 햇밥 훔칠 적 야야 이놈아 술 한잔 거저 마른다. 꼬도 밥을 채 담고 바람

된다. 콧누르기 기가 막혀 연꽃 같은 발꿈치로 차근차근 디딘 끝에 한옥마을 골방 속에 누룩꽃을 피웠더라. 천주천 내린 바람

날개 훨씬 부르게다 콘슬 구슬 고두 마블 잠수 딸린 항아리에 차분차분 담는구나 차고 밝은 물 안 태죠 지성으로 떠다 붙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름날이 가까울죠 보글보글 오글오글 차글차글 익난 소리 두근두근 울렁울렁 입안 가득 침고이네 웃술걸러 청주와고 아랫술은 약주인디 용수바가 막걸으면 요놈이 막걸리라 술빛깔이 탁하다고 탁백이라 부르나 놈 모심따가

가득 홀짝홀짝 달콤한 술 벌컥벌컥 배부른 술 세술 이거 걸렀으니 어디 냄새만 맡고 있을 놈이 큰 네가 있으리요. 천주 주모 눈치 알고 술상 갖춰 안주 차려내오는 디 주모 손을 거친 후엔 하나같이 산에 짐이던가 보더라. 입이 근질근질 코가 벌렁벌렁 목에 바짝바짝 마르신 지나가는 과객님들 머뭇거리지도 망설이지도 말고 주유 한번 드셔보신 언디 한 잔술에 입가심은 야채 과일 홍동 백석 두릅에 더덕이요 당근에 마늘 쪽 고추 오이 토마 고구마에 배추 뿌리 파전에 부침개요 시원하다 아우국이라 두 잔술 후 해군 안주 굴한 접시 다슬기 소라 고등 꼬막 무침

0: 나 골뚜기 왜 이건 시작이야. 나긋나긋 개조개에 보들보들 문어살 하구찜에 굴비요 불끈불끈 해삼이라. 새우구이 군꽁치를 날름날름 덥석덥석 잘 실었디. 은근슬쩍 광어회 고사리 넣은 배우탕 어젯씨 구쭈꾸미 상아부 홍어로 끝나는가 했더니 덥석덥석 꽃게장 꼼틀꼼틀 산낙지에 자그마한 활전포까지. 상국엔 숟가락 하나 둘 자리도 없는지라. 이것으로 끝난다면 어찌 주유가가 있겠는가. 황성 가든 신봉사도 그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을 만나 잠시 놀다가듯 쬐께 더 보태자면 육회의 편육, 수육의 족발, 거그다 몸보신의 으뜸인 백숙, 오딱으로 끝을 보는디. 인스턴트 음식 빼고는 돌고 돌아 상을 꽉 채우는 이것이 바로 전주 주모가였던 것이었다. 소주 맥주 섞어 불면 비틀비틀 휘청휘청 와인 양주 붓고 나서 전전긍긍 욱신욱신 50세조 복탄주에 지끈지끈 휘청휘청 병에 든 확술에 속 베리던 술꾼님들 막걸리 푸진 안주 싱글싱글 흥얼흥얼 막걸리로 전향하는 양반님들 들어가네. 술과 안주 그 사이에 이야기와 흥이 엮어지니 요즘 말로 통섭이 따로 없던 것이더라. 깨고 나면 스트레스가 스레트로 층층이 쌓이는 우리 양반님들 헬스클럽 사우나에 별짓을 다여도 속이 풀리지 않거들랑 이 자리서 어와 우리 번님네들과 전주 막걸리 한잔 어떠실런지요? 네, 덤 하나 드리자면 내일 아침 변소 가서 황금빛의 그 무언가를 보실 테니 요건 굳이 창자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 그 뒤엔 누가 알거나 터질 터질.
1: 전주 막걸리가였습니다. 소리의 이용선, 북의 원대근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 곡은 김병호 산조 테마의 가야금 합주, 기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연민입니다. 연주의 경기 가야금 앙상블입니다.

김병호 산조 테마의 가야금 합주, 기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연민, 오늘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경기 가야금 앙상블이었습니다. 자,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이 들인 햇살 이한철입니다. 입추 매직은 없어도 처서 매직은 우리를 배신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올해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입추 무렵 무더위가 좀 수그러져서 가을이 일찍 오려나 싶었는데요. 막상 처서가 지나고 나니 늦더위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온 손님도 살짝 당황스럽지만 이건 뭐 갈 시간이 됐는데도 끝까지 질척이는 손님 사실 더 밉상이긴 합니다. 자, 올여름도 이만하면 충분히 놀았으니까 이제는 눈치 좀 챙기고 가을에게 슬슬 자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화요일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차차웅의 연주와 노래로 릴릴릴리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요 며칠 굉장히 더웠어요. 또 되짚어 보면 8월 7일이 입추였는데 입추 딱 지나고 나서 다들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와, 확실히 다르네. 온도도 다르고 바람이 전하는 어떤 느낌도 차가움이 좀 묻어있고 확실히 다르네 했을 것 같은데요. 처서가 8월 23일입니다. 그저께였는데 처서인데도 여전히 여름이 떠나지 않고 있는 느낌. 지난밤에도 더웠습니다. 확실히 쉬운 건 없어요. 자, 에어컨 바람도 이제 좀 지겹고 여름옷도 슬슬 물리고 티셔츠가 여름 시작할 때보다 좀 얇아진 느낌이 들어요. 뭐 빨고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말 나온 김에 오늘 아침에는 여름 물건 중에 이젠 좀 지겹다, 헤어지고 다음 여름에 우리 만나자 싶은 거 뭐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선풍기도 있겠고 에어컨, 여름 이불, 뭐 쿨토시, 모자, 양산, 손선풍기 등등등 진짜 많이 생각나는데요. 이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올여름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 좀 안 보고 싶다 싶은 여름 물건 사연으로 나눠보시지요.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더 있죠.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그리고 무료 사연 쓰기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빼노 하는 거 있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밀실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저체온증, 질식,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확률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음악으로 만들어 연주한 팀 있죠. 심박서클의 연주로 밀실의 선풍기 들어봅니다.

심박서클의 밀실의 선풍기 듣고 왔습니다. 올여름 내내 함께한 선풍기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선풍기 날개에 낀 먼지도 제법 두텁게 붙어있는데 곧 여름 끝날 것 같아서 예, 아직은 청소 안 하고 그냥 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틀어야 될까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자, 올여름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은 여름 물건 사연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0678님 한디 말 한번 잘했어요. 저 진짜 요 며칠 여름 옷이랑 샌들 지겨워 죽겠어요. 장롱 열고 가을 옷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제가 좀 앞서가죠?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을 옷 꺼내 입었다가는 네, 등줄기에 땀 주르륵 흐를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649님 저는 냉감 이불 그만 덮고 싶어요. 아, 여름 시작될 때 정말 신세계였는데 이제는 그 미끌미끌한 촉감도 물렸습니다. 폭신폭신한 이불이 더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역시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521님 저요 얼음틀요 이제 그만 좀 얼리고 싶어요. 매일 얼음 얼려놓는 것도 정말 일이더라고요. 이제는 헤어지고 싶답니다 라고 하셨네요. 다들 그러네요.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십시오. 올여름 정말 고마웠는데 이제는 좀 안 보고 싶다 싶은 여름 물건 어떤 거 있는지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싱싱의 노래 청춘가 듣습니다.

싱싱의 노래, 청춘가에 이어서 파파야의 노래. 와,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내 얘기를 들어봐. 아잉.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청구해드린 햇살 아침 이야기 주제는 이제 그만 여름 물건 떠나보내고 싶어요. 어떤 물건인지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4897님, 여름 내내 저희 어머님이 호박잎을 따 오셨어요. 어떤 날은 두 번도, 와, 그래요? 하루에 두 번은 아니죠? 막 연이어서 따오시기도 하고요. 어쨌건, 어머님, 이제 호박잎 그만 찌고 싶어요. 날도 더운데 찌기도 힘들고 자꾸 먹기도 힘들어요. 따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이 이렇게 더운데, 누구를 위해 따온 호박잎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호박잎 맛있잖아요. 이렇게 잎이 까실까실한 게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자주인지는 제가 헤아릴 방법이 없지만, 이제 그만 호박잎을 내년 여름으로 떠나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리사이님, 안녕하세요, 한디.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오다가 빗줄기가 좀 약해졌어요. 모두들 길 운전 조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서울은 거의 막 쏟아붓듯이 제가 출근할 때도 비가 내리다가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요. 출근하실 분들 비 많이 오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시간 여유 조금 더 가지고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파리사이님이 떠나보내고 싶은 여름의 무언가는 보냉백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일할 때 보냉백에다가 생수 올려서 배달통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냉장고 대용으로 잘 썼는데요. 이젠 이것도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냥 맹물도 충분히 시원하네 하면서 목넘김 할수 있는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결과 한웅원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산탈 거야, 썸탈 거야.

예결과 한웅원이 함께 부른 노래 산탈 거야 썸 탈 거야에 이어서 불독맨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금요일 코너죠. 생선 작가의 오늘의 공간 코너 시작할 때 들려지는 음악인데 오늘은 완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6분 31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음악극 소요유입니다.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 음악극인데요. 배우가 직접 노래와 연기, 악기 연주까지 함께 맡는 액터 뮤지션 형식의 공연이라고 합니다.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가실 수 있는 공연 티켓이고요. 대학로 스카이 시어터 2관에서 열리는 공연입니다. 이지연 바순 리사이틀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 이지연

특별히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로보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들려드리는 이지현 바순 리사이틀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각각 5쌍씩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무슨 퀴즈야?
1: 한철이 삼촌.
0: 응.
1: 지가 오늘은 판소리 동요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노래 먼저 듣고 문제 드릴 거예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할머니 소리, 코맹맹이 소리,

0: 잘 들으셨쥬? 해금에 대해서 설명하는 노랜데요. 효과음에 가려진 해금의 별명을 맞춰보세요. 해금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 그래갖고 붙은 별명이래요. 보기 드려요. 1번 싱싱이, 2번 꿀꿀이, 3번 깽깽이, 4번 뿡뿡이. 아 진짜 피디님, 뿡뿡이는 지 동생이 맨날 보는 만화 방귀대장이잖아요. 암튼 해금 소리를 잘 떠올려 보셔요. 코맹맹이 소리 같기도 하고 활로 문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릴 때도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흉내낸 이름이래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젤로 그럴듯한 걸로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해금 별명을 맞히는 문제인데요. 판소리 동요 장구와 함께 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할머니 소리, 코맹맹이 소리,

자, 해금은 두 줄을 활로 문질러 소리를 내는 악기잖아요. 때로는 슬픈 소리, 때로는 익살스러운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요. 그 독특한 소리를 흉내내서 해금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효과음에 가려진 해금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싱싱이, 2번 꿀꿀이, 3번 깽깽이, 4번 뿡뿡이 입니다. 힌트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해금의 구음은 가, 구, 거, 고, 그 이렇게 기억자를 많이 써서 표현을 하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자, 모노반의 노래와 연주로 청산별곡 듣습니다.

모노반의 노래와 연주로 청산별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참 좋으네요. 자,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해금의 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문제를 드렸습니다. 보기 4개 드렸는데요. 1번 싱싱이, 2번 꿀꿀이, 3번 깽깽이, 4번 뿡뿡이. 네, 방귀대장 뿡뿡이 할때그 뿡뿡이를 보기로 드렸는데, 오늘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 다채롭게 정답 오네요. 오, 정답 1번으로 보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싱싱이? 아하, 2919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1번으로 보내주셨고, 또, 봄꽃 향기 나네 님도 정답 4번 꿍꿍이. 꿍꿍이가 아니라 뿡뿡이인데요. 제가 발음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2919님 정답 1번으로 아까 제가

0: 소개해드렸고, 5077님 정답 3번 깽깽이 맞쥬라고 하셨고요. 굉장히 확신에 차 계시네요. 그런가 하면 3787님 3번 깽깽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확신 많이 없어요. 0093님 아침에 우리 소리 좋습니다. 깽깽이가 정답이지요. 참신한 소리도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정답이 과연 무엇일지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깽깽이였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해금은 이름이 됐다 멋있는데 깽깽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귀여워진 것 같아요.
0: 그치. 같은 악기인데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네. 이따가 김일석 선생님 오시면 해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 들어보자.
1: 네, 지도 방송 들으면서 학교 갈 거예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0093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5254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093 범장기지 떡, 5254 어쩌다 못난이 김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무언가를 쫙 보내드리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승희의 해금 연주 깨끼풍류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2: 거기강 거기기거 거구 거강 기라 가리고 가리.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이한철의 청어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한림의 아쟁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 중중무리 대목이었습니다. 자, 청어이들인의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중국계 캐나다 가수, 중국 사람인데 캐나다에 산다는 얘기예요. 융카이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융카이 처음 들어보셨죠? 데이식스의 영케이라는 멤버가 있는데, 영케이의 아류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블루라는 노래가 유튜브 조회수 3억 회 3억 우와, 3만도 아니고 30만 300만 3천만도 아니고 3억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좋아요 숫자만 해도 그 영상 300만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플랫폼 뭐 수십억의 스트리밍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 근데요, 딱 들어보면 처음 듣는 노래잖아요. 융카이의 블루, 딱 들으면 아, 이 노래였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배경음악으로 진짜 많이 쓰이는 음악이에요. 근데 뭐 전주만 진짜 많이 들어봤고 노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아, 이게 이런 노래구나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노래. 근데 제가 미리 들어보니까 노래 부분도 좋던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몽환적인 순간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융카이가 만들고 부른 노래 블루.

윤카이가 부른 노래 블루 듣고 왔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거 골방 뮤직이에요. 골방 뮤직. 집에서 혼자 만든 음악.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뭔가 좀 밋밋하고 허술한 느낌이 있지만 이런 음악이기에 감동적인 사연 그 SNS에 올릴 때 이런 음악이 깔리면 굉장히 느낌이 좋아진다는 거죠. 노래의 운명이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삶의 모습도 너무 반질반질하게 안 살고 좀 허술하게 살아도 괜찮겠다까지 음악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국악에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분이 오시지요.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김유석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0: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아하, 오늘도 기툴남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쟁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오늘은 예고해 주신 대로 해금 이야기 해볼 겁니다.
1: 네, 해금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0: 오늘 기대할 수 있는 날이고요.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 네, 하실 예정입니다.
1: 밖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0: 자, 이 해금은 두 줄밖에 없는데 네. 굉장히 다채로운 소리를 내잖아요.
1: 그렇죠.
0: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해금의 기원부터 알아볼까요?
1: 기원이라고 하면 역시나 기록이 없습니다.
0: 없어요?
1: 네.
0: 야.
1: 기록은 없는데 이 해금의 해자가 예. 아마도 저쪽 중국의 북방 내지는 뭐 몽골 어딘가 유목민들이 오. 해 부족이라는 그 부족에서 왔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정설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그 해 부족의 사람들이 한쪽에 말을 타고 한쪽에 악기를 차고 이렇게 가다가 뭐 막 가다가 이제 뭐 어느 순간에 연주해야 되면은 악기를 착 꺼내서 연주하고 아. 뭐 이런 예,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정설이 그렇습니다.
0: 대체로 말을 많이 탔던 민족이니까. 가야금이나 검은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연주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했을 것 같고
1: 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해금 우리가 궁중음악이나 뭐 풍류방음악이나 이렇게 볼 때는 예. 앉아서 하지만 행진음악으로 많이 편성이
0: 맞다,
1: 된다.
0: 맞다.
1: 예, 그래서 이거가 관악기로 분류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0: 맞네요. 네.
1: 네네.

0: 좋습니다. 아, 그런데 해금을 뭐 깡깡이, 깽깽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1: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들으셨어요?
0: 아, 아이고, 알죠.
1: 정보통이십니다. 예. 그 이제 보통 우리 정화학에서 얘기할 때 계금, 뭐 개금, 뭐 해금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 소리가 깡깡깡 이렇게 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깡깡인 거예요. 물론
0: 오.
1: 이제 그좀안 좋은
0: 네.
1: 뭐 뭐라 그럴까요? 이런 비아냥거리는 또는 비하하는 이런 걸로 에이 이런 거지 같은 예, 이런 표현
0: 그런
1: 들어보셨죠?
0: 표현들 어르신들 썼던 거 기억납니다.
1: 네. 실제로 그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분들이 해금을 들고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0: 그래서
1: 언젠가
0: 그런 말이
1: 한번
0: 나온 거군요.
1: 네, 우리 봉장취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0: 예.
1: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악사들
0: 네.
1: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을 풍각쟁이라고 한다라고
0: 아,
1: 했었습니다.
0: 맞아요.
1: 예, 그런 분들이 연주했던 악기 해금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 오, 굉장히 다채로운 계층에서 이 악기를 연주했던 거네요. 뭐 궁중악기로도 궁중음악에서 쓰였으니까요. 그렇게도 느껴지고 또 서민들과도 가까웠던 두 얼굴을 가진 악기?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1: 그렇죠. 예. 그 역사적으로 이제 궁중에서 연주할 때는 역시나 당악기로 들어오게 되지만
0: 예.
1: 향악 계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연주하는 데 훨씬 많이 사용됐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뭐 민요면 민요 뭐 잔치면 잔치 필요한 때 곳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0: 예. 자, 이제 악기를 좀 들여다 볼 텐데, 말로써 해금 어떤 악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이게 참 말로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해요.
0: 우리 매번 그런 말씀을
1: 네,
0: 예,
1: 이게
0: 하시는데요.
1: 라디오라
0: 아쉬워요.
1: 매체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요. 금속사주 포토 형목 기억나시죠?
0: 파름이구나. 파름아, 네가 또 나왔구나. 가야금 하기 전에, 악기 이야기 하기 전에
1: 맞습니다.
0: 첫 시간으로 이것부터 말씀해
1: 예.
0: 주셨더랬어요.
1: 그 8가지 재료가 다 있는 그 악기 바로 해금인데요.
0: 예.
1: 그때 한번 쭉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쭉 제가 설명만
0: 네,
1: 드리겠습니다.
0: 금석사죽포토혁모.
1: 네, 다시 얘기하면 금속, 돌가루 또는 돌, 그리고 실, 그리고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그리고 나무, 목재 이런 재료들이 악기를 만들 때 쓰였다.
0: 예.
1: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이 해금 안에는 그 8가지 재료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몸집은 작지만 오밀조밀하게 여러 재료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해금이다라는 겁니다.
1: 그쵸. 두 줄밖에 없는데 참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0: 이 구조가 그러면 아래에 통이 있고 현이 걸려져 있고 위에 이렇게 뭐 쉽게 말해 줄감개
1: 네.
0: 이런 게 있는 구조인데요. 다리 또
1: 그렇습니다.
0: 있고
1: 네.
0: 한번 구조를 살펴볼까요?
1: 밑에가 이제 통, 공명통이라고 하고요.
0: 예.
1: 거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길게 뭔가 하나가 막대기가 있습니다.
0: 예.
1: 그거를 우리가 입죽이라고
0: 아,
1: 그래요.
0: 입죽.
1: 네,
0: 네.
1: 설립자에다가 대나무죽자. 곧게 서 있는 나무인 거죠. 대나무인 거죠.
0: 예.
1: 그 입죽이라는 아이가 말하자면 뼈대예요.
0: 오.
1: 예.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세로축을 그걸 형성을 하고 있고요.
0: 예.
1: 거기에 가로축으로 활 역시나 대나무로 만듭니다.
0: 예.
1: 그리고 거기에 활과 함께 붙어 있는 게 이제 말꼬리. 말총입니다. 그래서 그
0: 예.
1: 말총에다가 송진을 막 묻히면 아무래도 이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저기 실크 명주실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쟁 비슷하게 끅 소리가 납니다.
0: 나고, 예. 대신 음은 훨씬 높은 음이죠.
1: 그렇죠. 아무래도
0: 예.
1: 음고는 좀 높고요. 단 높은 음도 가능하지만 낮은 음도 가능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쓰기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연주를 어느 포지션을 잡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0: 네.
1: 거죠.
0: 근데 해금 그냥 구조만 봤을 때도
1: 네.
0: 연주하기가 까다롭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현악기는 대부분 지판이 있고 또뭐 기타에서는 프렛이라고 하는데
1: 네.
0: 괴가 있잖아요.
1: 네.
0: 그걸 기준으로 좀 이렇게 바닥을 짚어주기도 하고 또 괴를 통해서 음정을

0: 딱 나누기도 하고
1: 네.
0: 그럴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두 줄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이거 어디에 기대란 말인가?
1: 그게요. 예. 글쎄요. 뭐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두 줄이 프렛이 없는 상황이지만
0: 예.
1: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 오늘 컨디션이 아유 안 좋아요. 아리랑 아리랑 하다가
0: 예.
1: 좀 연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컨디션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갑자기 아리랑 좀 올려볼까요? 아리랑 그냥 바로바로 그 포지션만 바꾸면 돼요. 왜 우리 그 건반악기 보면은 막 조가 바뀔 때마다
0: 네.
1: 너무너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표 몇 개 붙여야 돼? 이렇게 되는데 해금은 그냥 바로 조금만 내려서 할까? 조금만 올려서 할까? 이게 그냥 바로 가능한 거죠.
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음을 다 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온음, 반음, 반의 반음까지도.
1: 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0: 이야,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기 취미로 하시는 분들
0: 예.
1: 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다음에 또 서양 음악과 같이 하는 어떤 오케스트라? 이런 데에서 협주
0: 가능하네요.
1: 해금이 단연 1위 거의 1일 겁니다. 아마. 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악기입니다.
0: 그리고 뭐 어떤 악기와 섞여도 소리가 탁 앞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존재감도 네. 있고.
1: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심자가 이걸 딱 잡으면 정말
0: 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1: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공력을 닦을 때까지가 좀 기간이 걸린다.
0: 네. 네,
1: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예시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 들어보면 좋을까요?
1: 그 서양 음악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0: 예.
1: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관현악곡입니다.
0: 예.
1: 근데 요거 아마 많이 귀에 익숙하신 곡일 거예요. 호두까기 인형 서곡인데요. 이 클래식 선율을 해금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0: 네.
1: 변명이 될 것 같아서 곡을 듣고
0: 예.
1: 제가 변명은 그 뒤에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궤도 없고 오직 손끝으로 음정을 찾아가는 해금이라는 악기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 우리가 익숙한 선율이잖아요. 호두까기 인형 서곡을 통해서 느껴보죠. 국악관현악곡 호두까기 인형 서곡이고요. 편곡은 백대홍이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0: 호두까기 인형 서곡 쾌금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이야, 아까 설명 듣고 나니까 연주가 더 특별하게 들리고요. 야, 두 줄로 이걸 다 해?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그쵸. 다른 악기가 섞여 있긴 하지만 회금 선율이 거의 주 선율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0: 예.
1: 제가 변명을 좀 한다고
0: 변명이라는
1: 그랬는데,
0: 말씀, 예.
1: 들어보시면 뭐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해금이 말하자면 왜 저렇게 음악성이 없어가 아니라 그 연주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돼 있는 음이 없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손으로 꾹꾹꾹 눌러서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높은 음을 만들수록 높은 음을 내야 될수록 해금을 그 줄을 눌러서 내야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
0: 그러니까 손을 움켜
1: 그렇죠,
0: 쥐어야
1: 그렇죠.
0: 네, 높은 음이 나는 거네요.
1: 그러니까 화를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왼손으로 이 해금의 줄을 꽉꽉꽉꽉 주물러서
0: 네.
1: 이 장력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 원리를 그 화를 끄 긁어가면서 한다면 가가강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가강 손가락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 보통 이제 장이도 우리 도레미파 할때 하나씩만 올라가는데
0: 예.
1: 이거를 조금 눌러서 하면 그 반음이 나겠죠.
0: 아, 그렇죠.
1: 그 사이 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가가가가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0: 와.
1: 뭐야 이거 몇 개를 움직여야 돼?
0: 네.
1: 꽁꽁꽁꽁.
0: 도약이 되게 심한데요.
1: 그렇죠.
0: 예. 네.
1: 그러니까 해금으로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음들인 거예요.
0: 연주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1: 그렇죠. 그리고
0: 예. 네.
1: 그게 뭐 반음 내지는 반의 반음까지 조금 예민한 분들은 그게 들리시잖아요.
0: 예.
1: 아, 왜 해금을 이렇게 음정을 못 맞춰가 아니라 아, 연주 자체가 그래요. 네, 악기
0: 와.
1: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0: 네.
1: 굳이 우리 연주자분들의 변명을 좀 해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0: 그게 해.

0: 지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서양 악기들은 다 플랫 딱 정해져 있는
1: 네.
0: 그 음이 있는데 그 사이 음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1: 그래서 그렇게 장점을 봐주시면
0: 네.
1: 회금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악기고요.
0: 아.
1: 아, 이 악기는 뭐 맨날 들어도 이렇게 음정이 이상해 하시면 이제 회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금에도 정황용이 있고 산조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정황용, 산조용 해금은 사실 없습니다.
0: 아, 없어요?
1: 네, 없고요.
0: 아.
1: 우리 그 가야금 보면 정황용 가야금, 뭐 산조 가야금
0: 그래서,
1: 이렇게
0: 예,
1: 했었죠.
0: 아쟁도
1: 그리고
0: 그렇고,
1: 아쟁도
0: 예.
1: 그렇고. 그런데 해금은 정확 해금, 산조 해금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네, 다만 뭐 연주자가 아, 난이 악기는 좀 정확하게 좀더 특화된 것 같아. 소리가 그렇게 잘 어울려. 이 악기는 산조에 좀더 어울리는 악기 같아. 이건 있을 수 있지만,
0: 예.
1: 어떤 제조 자체가 정황용 해금,
0: 구조가
1: 산조용
0: 다르다거나
1: 해금
0: 이렇지
1: 이런 건
0: 않다는 거죠.
1: 없습니다.
0: 어허. 이미 모든 음을 다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1: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0: 예.
1: 뭐 정황용, 산조용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0: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 코너 시작할 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걸 공개해야겠죠?
1: 그렇죠. 예, 손님보다도 저희가 개개예요. 어떻게
0: 아, 맞네요. 저분이 호스트고,
1: 네.
0: 우리는 밥상 차려주면 밥상 숟가락 뜨는 사람들이에요.
1: 그렇죠.
0: 어떻게
1: 그렇죠.
0: 보면.
1: 예,
0: 네.
1: 저희에게 늘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0: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담당 PD이신 이성아 PD님이 원래 해금 전공하셨거든요. 자,
1: 네.
0: 그러면 이성아 PD를 스튜디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1: 오!
0: 자, 어서 오세요. 우리 이성아 PD님이십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성환 PD입니다.
0: 대환영, 환영, 환영.
2: 네.
0: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2: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0: 그냥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악기를 그것도 예전에 연주하던 악기 연주까지 저희가 부탁을 드렸네요.
2: 맞습니다. 악기를 찾아내는 것부터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제가 악기를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좀 민망하기도 해서 약간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너무 설명이 깁니다. 이거 우리 저 뭐죠? 귀뜰남 코너 시작하기 전에 아 이거 와서 그냥 하시면 된다고 저한테
0: 예.
1: 그렇게 꼬임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이 그럼 나와주셔야죠.
0: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받아치면서
1: 네, 그렇게 특별히 섭외가 된 우리 이성아 PD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평소에 매일 저한테 큐 사인을 주시는데요. 제가 큐 사인을 드리면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어떤 연주 들어볼까요?
2: 제가 또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손님을 많이 쓰거나, 뭐, 산조 이런 거는 차마 들려드릴 수가 없고, 간단하게 아리랑 정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들어보겠습니다.
2: 네.

0: 이 정도?
1: 우와 멋지다.
2: 아 뭐 녹슬었다 그러더니
3: 아니
2: 예
1: 연습 엄청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0: 아니 악기를 찾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몸으로 익히고 마음에 남긴 거는
2: 네.
1: 진짜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되돌아가는 시간 얼마 없이도 그게 되나 봐요.
2: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1: 그러니까요.
2: 고등학교 다니면서
1: 와.
2: 고3 때가 제일 실력 좋은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1: 그때부터 예. 많이 멀어져 왔는데
0: 네.
1: 어 이성호 PD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오랜만에 잡으니까 가장 어색했던 부분이 뭔지.
0: 저는 사실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오랜만에 잡아도 악기를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정말 왼손 오른손 온몸이 다 어색하더라고요. 특히나 왼손엔 힘이 안 들어가고 그나마 활 잡는 법만 조금 익숙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1: 예. 네, 아까 김유석 씨가 해금은 괴가 없어서 음정

0: 잡기가 쉽지 않다. 다만 다채로운 음정을 낼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공하실 때 음정 잡는 거 잘 하셨어요?
1: 오, 저는 자랑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음정 잡는 거는 그나마 괜찮았던 편이에요. 오.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전공생마다 다 다른데 네. 근데 저는 음정 부분은 나쁘지 않았는데 오. 오히려 활 쓰는 것 때문에 엄청 많이 혼이 났습니다.
0: 활 쓰는 거요? 그게 네. 어려워요?
1: 활이 적당한 딱 그 위치에서 움직여야 되고 활에 힘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와.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정격이 있는데 학생 때는 특히나 그걸 정확하게 연주를 하도록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긋나기도 했고 자유로웠거든요. 야. 게다가 마이크를 막 그런 녹음을 하거나 할 때 마이크를 활로 막 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혼났습니다. 녹음실에서도.
0: 아, 네. 그렇군요. 아, 결국은 힘 빼기네요.
2: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0: 에, 네. 힘을 빼야 좋은 연주가 나온다.
2: 고수는 힘을 빼는데 예, 저희 늘 힘이 들어가 있죠.
0: 근데 앞서서 그 진도아리랑 선율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다들 아는 그 선율이잖아요. 그 선율을 해금으로 연주하니까 아 해금의 장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또 잘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해금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인데 주변에 해금을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해금을 배우게 됐었어요. 그래서 국악기를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악기를 했으면 전공을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해금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예요. 정말 어려운 악기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악기가 그렇지만 특히나 해금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아, 그렇군요. 아, 우리 PD님 말씀도 잘하신다.
2: 그러니까요. 이제 이성아 PD가 전해주는 뭐 이런 코너 하나 해야겠어요.
0: 그래서 사실 우리 PD님이 살짝씩 노래하는 거 저도 좀 들었거든요. 네. 노래도 잘하세요.
2: 아, 노래는 제가 못 들어봤네요.
0: 다음은 노래로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네. 뜻밖의 귀한 손님 이성아 PD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다시 이제 조정실로 보내드려야죠.
1: 네, 그렇죠.
0: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해금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아까 해금 시나위 얘기를 얼핏 했는데 그 얘기 좀 해볼까요?
2: 네, 해금 시나위 말 그대로 그 무속 음악의 반주 음악으로 특히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 서쪽이었잖아요. 예. 그런 반주 음악이 활용되다가 말하자면 자유로운 형식대로 연주하는. 물론 장단은이지만 예. 그 안에서 연주됐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산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0: 아.
2: 그래서 우리 그 가야금 산조부터 우리 산조 얘기를 할 때도
0: 예.
2: 그 봉장취 또 뭐 산조 시나위 이런 것들이 그냥 일직선상으로 온 게 아니라 서로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산조가 발전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드렸었어요.
0: 맞아요.
2: 그거에 어찌 보면 증거로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해금 시나위이고 그 시나위를 무대 형식으로 우리 지금 연주 형식으로 하는 게 예. 해금 산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음악을 하나 들어볼까요?
2: 네, 음악 요거 우리 악기 시리즈 하기 직전이었어요.
0: 예.
2: 국거리 장단 얘기하면서 제가 살풀이 장단까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0: 국거리 장단의 강세가 바뀌면 살풀이 장단.
2: 역시 우등생이십니다.
0: 된다라는 말씀. 근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네네. 완벽하게 체득하진 못했죠.
2: 그쵸. 네. 아무래도 네. 덩기덩기 덩드러러러러 덩기덩기 덩기다 이렇게 가는 국거리가
0: 예.
2: 덩기덩덕 쿵, 쿵 이렇게 예, 강약이 뒤바뀌는 예, 그런 장단이었습니다.
0: 예,
2: 그거를 해금 선율을 그 장단 위에다 얹은 이런 게 있어요. 또 그거 한번 제가 선곡을 해봤으니까 같이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최태영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해금 독주회 선율 중 김영재째 해금 시나이 살풀이 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최태영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해금 독주의 선율 중 김영재째 해금 시나위 살풀이 장단으로 들어봤습니다. 와, 같은 해금 맞나요? 앞서 들었던 호두까기 인형 서곡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1: 그렇죠. 또 전혀 다른 느낌을 선사하죠.
0: 예.
1: 이게 아,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거 역시도 아쟁처럼 짓고 애잔한 뭐 그런 신금을 울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0: 네, 네, 있어요. 네.
1: 소울한, 소울풀한, 예.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금하고의 아쟁하고, 뭐, 비슷한 점이라면 비슷한 점이랄까?
0: 네. 예. 네.
1: 그러나 두 악기는 반드시 다릅니다.
0: 다르다. 네. 시험 문제, 저희 또 정호의 퀴즈 문제 내더라도 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쟁과 해금 다른 악기입니다.

0: 자, 그러고 보면 요즘 창작 국악에서도 회금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1: 네.
0: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일단 모든 음역에 음을 표현해낼 수 있다?
1: 그렇죠.
0: 예. 네,
1: 그게 아마 제일 큰 매력일 거예요. 장점.
0: 예.
1: 그 뭐 창작 음악이 오히려 더 많을걸요? 회금은? 오,
0: 아 요즘은요?
1: 네.
0: 오.
1: 왜냐하면 활용도가 너무 좋으니까요.
0: 예.
1: 작곡가들이 많은 작품을 이제 회금을 거의 필수적으로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사실 작곡가들은 편하죠. 선율 위주로 떠올리고 그걸 해금한테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웬만큼 표현이 다 되니까요.
1: 그럼요.
0: 근데 다른 악기들은 낼 수 있는 음역대 이게 제한되니까
1: 네.
0: 그리고 운지 이런 거 다 살펴가지고
1: 맞습니다.
0: 작곡을 해야 되니까요.
1: 근데 해금은 뭐 악보가 있으면 그냥 바로 돼요.
0: 와.
1: 얼마나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래서
1: 뭐 재즈, 팝, 클래식 뭐 장르 구분이 없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리고 또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
0: 네.
1: 예전에는 가야금이 아마 제일 인기 있는 악기였을 것 같아요.
0: 오.
1: 근데 요즘 예.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보면 해금이 제일 많아요.
0: 아. 근데 그 쉽지 않던데요. 저 아까 이성아 PD 해금을
1: 네네.
0: 살짝 스튜디오 바깥에서 해봤는데 겨우 소리 나는 정도던데요.
1: 그래도 잘 내시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하셨냐면 막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났어요.
0: 게다가 뭐 봉건 있어가지고 노면도 한번 해보려고.
1: 근데 처음 잡으신 분들은 끄윽 소리 자체가 안 나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굉장히 저희 전부 다 놀랬었잖아요. 잘하신다. 소질 있으시다.
0: 겨우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국 북방에서 건너와서 궁중에서도 연주되고 또 민간에서도 사랑받았던 악기 해금 두 줄로 정악, 산조, 시나위 심지어 서양 클래식 음악에다가 밴드 음악까지 다 두루두루 연주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해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성아 PD의 특별한 시연도 함께 들어봤어요. 자, 다음 주는 어떤 악기 얘기를 나눠볼까요?
1: 이제 한 우리 3, 4주 그래도 현악기 위주로 봤어요. 그렇죠?
0: 예, 그러네요.
1: 가야금, 거문고, 그리고 아쟁, 오늘 해금까지.
0: 해금,
1: 뭐 국악 안에서는 관악으로 분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현으로 연주하는 악기이어서 악기를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현악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0: 그래서 예.
1: 현악기 계열을 봤다면 이제 관악기를 넘어가야겠죠?
0: 오호.
1: 네, 그 중간에 살짝 브릿지를 하나 넣습니다.
0: 예.
1: 장구.
0: 아, 장구.
1: 네, 타악기 한번 걸쳤다가 가시죠.
0: 예, 좋네요. 자, 다음은 장구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다양한 장단 이야기도 더불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이야기 다음 주에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깃들남 김유석 씨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어머 벌써 다음 주는 9월 됩니다.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0: 네. 자,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사람이

0: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수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수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n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밴드 악당광칠이 6년 만에 새 정규앨범을 내놓고 오는 9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단독 콘서트 넥스트 저니 착신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2020년 2집 이후 처음 선보이는 3집 앨범의 신곡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황해도 지역의 옛 민요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악당광칠만의 개성 넘치는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펼쳐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제목인 착신엔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신기기로 신호가 도착한다는 뜻과 함께 신이 깃든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는데요. 정형화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음악으로 전합니다. 무대도 색다릅니다. 조명과 기계 장치를 무대 뒤에 숨겨두는 대신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 위에 배치해 음악에 반응하도록 구성했는데요. 두 보컬의 목소리와 전통악기의 연주에 따라 빛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음악과 시각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악당 광칠의 새로운 여정, 넥스트 저니 착신은 9월 2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우와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 내일이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국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을 통해 익숙한 우리 음악을 새로운 울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검은고 허윤정, 대금의 류근화, 소화쟁 이화연, 검은고의 도경태, 장구 김소라 등 실력 있는 국악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만나보는 공연 내일은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창극에서 출발해 세계 음악극으로 여정을 넓혀가는 축제를 만나보시죠.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가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라는 부제처럼 우리 고유의 음악극인 창극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에서 태어난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축제인데요. 지난해 일본과 홍콩의 전통음악극을 소개한 데 이어 올해는 태국의 전통 가면극 콘과 중국 상하이의 경극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립극장이 직접 선보이는 작품은요. 국립창극단의 귀토를 시작으로 국립극장 기획공연 옹옹옹,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창극콘서트 흥보 박을 타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국내 초청작도 다채롭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도가비댁 수레노래,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해녀탐정 홍설록, 혜성컴퍼니의 백만사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와 음악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여기에 해외 작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국문화예술부 왕림무용단과 상하이 경극원이 초청돼 우리 창극과는 또 다른 전통의 음악과 춤, 몸짓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음악극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전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노래와 춤, 몸짓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창극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세계의 무대와 만나고 또 다른 전통의 이야기가 우리 곁으로 건너오는 시간.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

0: 우리 창극의 오늘에서 출발해 더 넓은 음악극의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 언제라도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알게 되는데요. 지금의 다산 초당에서 뒷산 오솔길로 걸어가면 15분 남짓 거리에 있는 백년사의 주지 해장 스님입니다. 해장은 다산보다 꼭 10년 아래지만 다산에겐 더 없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백년사에서 해장을 만난 다산은 해장이 권하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불교 이야기, 주역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가 깊어집니다. 오랜 유배 생활을 하느라 긴 세월 말벗 없이 지내다가 모처럼 대화가 통하는 인물을 만난 다산,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했는데요. 때론 둘의 만남이 너무 반가워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산과 해장의 만남, 우리 삶에서 귀중한 만남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그 어떤 만남도 시시하게 느껴지리 많지 아름다운 만남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만남이 천년 만년 오래도록 이어지게 해줄 것만 같은 음악 천년 만세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노부영의 대금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입니다.